수령음 들으셨는데요. 강영근의 생황, 이영섭의 단소, 생소병주였죠. 생소병주 수령음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1년 중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두 날, 3월의 춘분, 9월의 추분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1년 12달을 보름 단위로 나누어서 24절기를 정해 놓았는데요. 해의 운행이 해의 영향을 받는 모든 것에 큰 영향을 주죠. 우리 인간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이야 이 전기불이 발명이 돼서 우리 일상이 낮과 밤 시간 별 영향 없이 이어지지만 지난 날에는 태양의 움직임 참 중요했습니다. 이 해의 길이로 볼 때 중요한 지점이 3월의 춘분이죠. 밤이 내내 길다가 춘분이 되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요. 이후 하루하루 낮 시간이 길어지죠. 그리고 6월 22일경이 되면 낮이 가장 긴 하지, 하지가 지나면서 낮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다가 9월의 오늘 다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리고 3개월 뒤 12월에 다시 밤 시간이 가장 긴 동지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1년 중에 3월, 6월, 9월, 12월에 찾아오는 춘분, 하지, 추분, 동지가 중요한 기둥이 돼서 우리 일상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왔습니다. 가을 9월에 찾아오는 낮과 밤의 길이가 공평한 날 추분입니다. 상상 속의 동물인 용이 춘분에는 하늘로 올라가고 추분이 되면 지상의 연못 속에 잠긴다 하는 이야기가 설문에도 나오는데요. 밤 시간이 길어지는 가을 그리고 겨울이 되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이 용의 속성과 비슷한 지점이 있는 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는 앞으로 열릴 주목되는 공연을 선택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 공연 때 연주하게 될 음악도 함께 들어보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코너에서는 2결의 대금정악 시리즈 가진 회상 공연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또 여러분의 반가운 소식도 이 산책길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책길을 보내드리고 내일부터는 국악방송 특집방송이 나가죠. 저는 오늘 생방송을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산책길 이어서 보내드리니까요. 오늘 두루 추석 전 인사도 함께 나누시고요. 또 여러분의 반가운 소식,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도란도란 함께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평정함을 찾아주는 음악, 가곡 이수대엽을 오늘 특별히 가야금 독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정자의 가야금 연주 이수대엽 들어보시겠습니다.

가곡 이수 대엽을 노래 아닌 가야금 독주로 감상해 보셨는데요. 1년 12달을 상징하는 12줄 악기 가야금 연주로 듣는 이수 대엽이었습니다. 김정자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흔히 봄과 가을이 건너가는 계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름과 겨울이 건너가는 계절이다. 그래서 추분과 춘분이 공평한 날이고 하지와 동지는 낮과 밤의 싸움에서 누군가 완승을 하고 완패를 한 날이다. 그래서 보통의 평범한 시간이 오래 지속되었으면 하고 바라는데 이 하지와 동지 이상한 날들이 더 오래 이어지니 감히 용이 재주를 부리는 시절인가 보다라고 재밌는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무엇보다 춘분과 추분 이렇게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공평한 날이 1년에 두 차례나 있잖아요. 오늘 참 좋은 날이죠. 또 0743님께서 오늘 병원에서 한 달 만에 퇴원한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새싹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보뜰말님께서 추분인 오늘 수요일 수령음 연주 잘 들었습니다. 용이 추분 날 연못으로 돌아오는 날이군요. 추석 연휴 앞둔 오늘 더욱 의미 있는 방송 경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 전날이기도 하고 또 공평한 날 추분이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 날이네요.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살리 준비했습니다. 이 곡의 노랫말은 황진이가 지은 시조십니다. 황진이와 당시의 왕족인 벽계수와의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노랫말 그대로 본다면 밝은 달이 산에 가득한 이 즈음에 좀 쉬어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벽계수가 바로 세종의 증손자인 벽계도정 이종숙이란 주장이 있어서 이 둘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얽혀 있으니 좀 더 관심이 가는 이야기가 되죠. 이종숙은 인종조의 황해도 관찰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져요. 서유영의 금계필담에 황진이와 벽계수에 얽힌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야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벽계수와 황진이 사이에 밀고 당기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시조시를 노래한다는 점이죠.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살리 듣겠습니다. 김나리의 노래입니다.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조선 중기의 여성 시인 황진이가 지은 시조시 청살리를 노래했습니다. 명월이 만공산이란 말은 실제 달을 이야기

평조회상 중에서 끝에 세 곡이죠.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들으셨는데요. 안희봉의 해금, 김정집의 피리, 신흥재의 대금, 조희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출석반장이라서 추석 명절 즐거운 시간 보내라 하시면서 인사도 나누시고 또 그동안 출석해주셨던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요. 출석부가 너무 길어서 오늘 출석은 생략하고요. 산책길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라고 인사드립니다. 또 봄봄님께서도 산책지기님 그리고 산책길 가족 여러분 모두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명절 인사 나누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 이 명절 즈음에 감상하기 좋은 명품 음악이죠. 수제천 골랐습니다. 수제천의 원래 공명은 정읍이죠. 정읍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지명 정읍이고요. 그 역사는 백제가요 정읍사까지 소급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백제가요 정읍사와 관련된 음악이라서 그 지명 그대로가 제목에 살아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궁중정제인 무고정제를 출 때에 정읍사를 노래했고요. 조선 전기에도 무고나 처용무에서 정읍사가 노래됐습니다만 조선 후기 이후 기악으로 연주돼서 오늘날까지 기악곡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 음악은 한 장단이 18박인데요. 실제 연주를 할 때는 박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박자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곡이 전체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전체 6장단으로 되어 있고요. 4장은 2장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4장 전체를 연주하면 20장단입니다. 오늘 수제천 1장부터 4장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수재천, 원공명, 정읍이죠. 1장부터 4장까지 전곡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명절 즈음에 듣기 더욱 좋은 그런 음악이죠. 그래서 저는 명절 때는 꼭 이 음악을 듣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감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오래전에 군 복무하던 무렵 추석날 즈음에 추억이 깃든 정겨운 사연을 길게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026년 추석이 코앞입니다. 1979년 9월 저는 신병교육대에 입소했습니다. 추석날 아침 연병장에 집합했더니 연단에 물 한 양동이가 놓여있고 대대장님의 훈시 말씀 고향 추석 아침 부모님께 인사 올린다. 우령찬 구령으로 거수 격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손자가 군에 갈 때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10월 벼 탈곡 대민지원 벼 논에서 발로 디뎌서 돌리는 동력 탈곡기 윙윙 소리 후두두둑

벼알 우박 떨어지는 소리. 그런데 논 주인집의 20여 세 아가씨도 같이 일했었죠. 동료들이 그 아가씨를 힐그들그 쳐다보고 새참으로 무갈치조림에 그해 처음 나온 쌀 막걸리 진수성찬 무대 월동 준비물로 나달 털어낸 볕단을 얻어서 세 단씩 병사들이 새끼로 등에 둘러매고 구불구불 먼 길 부대에 돌아오니 해가 짧아져서 어두워지고 저녁 배식도 지난 시간이라 저녁은 굶었다 생각했는데 훈련병 동료들이 식판으로 덮어서 내무반에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아서 고맙게 저녁 식사했던 기억. 1979년의 가을에 벼수확 때 대민지원 농갓집의 그 아가씨는 지금 어디에서 자식을 두고 저처럼 손자를 줄줄이 두고 잘 살아가고 있을까 아련한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하셨습니다. 아, 정말 아련한 추억이네요. 1979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47년 전인가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생생하고 재밌네요. 저도 그 아가씨 소식이 궁금해지네요. 지초실님처럼 손주 몇 명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정겨운 사연 고맙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으로 서도시창 관산육마 골랐습니다. 관산육마는 조선 후기 시인 석북 신광수가 지은 과시에 선율을 붙여 노래하는 시창입니다. 신광수가 1746년에 있었던 한성시에서 2등으로 급제한 등악양루 탄관산육마라는 제목의 한시에 선율을 얹어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이 곡은 1750년에 평양기생 모란이 처음으로 불렀던 걸로 알려졌고요. 그 음악은 평양지역에서 유행했는데요. 석복은 자신의 시가 평양에서 노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 알게 되고요. 언젠가 평양을 찾았을 때 자신의 시를 노래하는 어느 잔치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시가 노래되는 걸 알자 자기가 이 시를 지은 사람이다 라는 걸 알리게 되는데요. 그러자 사람들로부터 큰 대접을 받기도 했다 하는 기록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연이 있는 음악인데요. 서도시창 관산육마 듣겠습니다. 조이라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창 관산육마 감상하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지도단원 조일아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6944님께서 추분을 기점으로 밤이 점차 길어지니 가을이 여물어가는 시간도 빨라지겠네요. 산책지기님과 길번님들 모두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하고 인사 나누어 주셨고요. 보들마을님이 오늘 정겨운 산책마을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풍성한 추석을 기원합니다. 특히 마들째님, 봄봄님 등 같은 시간과 방송을 공유할 수 있어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주셨고요. 0770님께서 영화 오디세이 서사를 고대악기의 음색이 멋있게 뒷받침해 주더군요. 천년을 훌쩍 넘는 우리 옛 악기와 음악이 곁에 있어서 더욱 빛나는 추석입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아, 그 오디세이 이야기 해주시네요. 저도 며칠 전에 오디세이 관람을 했는데요. 음악 감독이 루드비히 고란손이었었죠. 이분이 그 음악에 쓰이는 고악기를 전부 재현.

처분을 했다고 해요. 복원을 해서 리라하고 아울로스를 고증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연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음향을 들으면서 아, 저런 음향이 어떤 악기인가 했는데 바로 고란손의 재현악기였었어요. 그 새로운 음향이 아주 잘 어울렸고 감동을 했습니다. 이 고란손의 부인이 한국계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죠.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많은 그런 음악 감독이 영화 오디세이 음악도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서 감동을 했는데요. 우리 0770님께서 함께 그 사연도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이결의 대금정악 시리즈 가진 회상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입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의 공연을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거기에서 연주될 공연 내용을 미리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오후 7시 반에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릴 이결의 대금정악 시리즈 가진 회상이란 공연입니다. 이 무대 주인공 대금 연주자 이결은 2018년에 평조회상 전곡으로 대금정악 시리즈 발표를 시작해서 표정 만방지곡 전곡 연주도 했고요. 2024년에는 자진한잎 평조로 만나다와 같은 대금정악 시리즈를 발표해 왔는데요. 이번이 그 네 번째 무대로서 영산회상을 갖추어서 연주하는 가진회상 전곡을 선보이게 됩니다. 가진회상은 영산회상 전곡을 타는 건 물론이고요. 중간에 도드리를 추가하고요. 뒤풍류 천년 만세까지 모두 갖추어서 연주하는 긴 호흡의 음악이라서 연주자의 내공이 있어야 갈수록 감상의 묘미를 더해주는 그런 음악인데요. 대금 연주자 이결이 이번에 그 음악을 준비해서 무대에 올립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대금과 가야금 병주 편성을 택했는데요. 대금 독주로만 하기보다 따스한 질감의 명주실 악기 가야금을 더해서 이 가을날에 울리게 될 악기 조화도 고려해서 이번 무대에는 대금 가야금 병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연주에서는 정해진 박자와 속도의 틀을 엄격하게 따르기보다는 음악의 흐름에 따라 변화 가능한 유연성 또 자연스러운 호흡에 집중을 해서 한 음을 어떻게 내고 또 숨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섬세하게 고려해서 가진회상 전곡을 자연스럽고 긴 호흡으로 여유 있게 선보이고자 했다고 합니다. 대금 연주자 이결은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이수자이시면서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사면육각 이수자이기도 합니다. 국립국악원에서 오랫동안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대금정악에 아주 익숙한 연주자인데요. 그래서 한편 더욱 조심스럽고 이 무대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 공들여 음악회를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진회상 전곡을 함께 연주할 분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가야금 연주자 김형섭인데요. 이 두 분은 오랫동안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자로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의 음악적 호흡을 잘 맞춰온 분이라서 아마도 두 분 연주자의 음악적 조화로 만들어낼 가진 회상 연주는 이 가을날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에서 연주될 음악 미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상현도드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결의 대금, 김형섭의 가야금, 이영의 피리, 안성일의 장구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평조회상 중에 상현도들이 들으셨는데요. 이결의 피리, 김형섭의 가야금, 이영의 피리, 안성일의 가야금 연주였습니다. 소개해드린 공연은 가진회상이라서 현악영산회상이 연주가 될 텐데요. 그 음원이 없어서 오늘 평조회상 중에서 두 분 연주자가 연주하는 음악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오늘은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오후 7시 반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무대에 오를 이결의 대금정악 시리즈 가진회상 공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무대에서는 영산회상의 도드리를 곁들이고요. 끝곡 군악 뒤에 천년만세까지 연주하는 가진회상이 대금과

밝은 병주로 연주됩니다.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더리, 상현도들이, 도들이와 돌장,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군악, 그리고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까지 전체 13곡의 가진회상 전곡을 한자리에서 모두 들을 수 있는 공연인데요. 우리가 음악 감상을 할 때 이렇게 70여 분이 좀 넘는 그런 곡을 한자리에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처럼 없죠. 우리가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혹은 음악회 현장 아니면 마음 먹고 결심을 하고 집에서 감상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이 곡들 중에 한 곡 혹은 몇 곡만 떼어 듣거나 하기 때문에 전곡을 한자리에서 모두 듣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의례가 되고요. 의미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길고 진중한 우리 음악의 향기에 취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이결의 대금정악 시리즈 가진 회상에서 그 시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금 연주자 이결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섭의 가야금 이 두 분이 오랜 시간 음악 호흡을 맞춰온 분인데요. 두 분의 멋진 음악적 조화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대금 연주자 이결과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에게 연주 활동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음악일 때보다 스스로를 위한 수행의 음악, 수신의 음악이 돼서 그 음악이 좋은 소리로 드러날 때 마침내는 다른 이들도 좋아하는 음악이 될 것이라 믿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와 같은 소리를 찾아가는 대금 연주자 이결의 음악적 행보 10월 1일 목요일 오후 7시 반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리게 될 이결의 대금정악 시리즈 가진회상 공연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최옥삼류 가야금 짧은 산조 들어보려고 합니다. 최옥삼은 가야금 산조 1세대인 김창조에게 13살 때 약 1년간 산조를 배우고요. 이후부터는 그 제자 한성기에게 배워서 일가를 이뤘습니다. 최옥삼은 광복 이후 북한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한동안 그의 음악이 연주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어서 그 음악을 최옥삼의 제자 함동정월이 간직하고 있던 가락이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함동정월과 명고 김명환 두 분이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를 기억하고 정리한 가락은 1980년에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최옥삼류 가야금 짧은 산조 듣겠는데요. 연지은의 가야금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최옥삼류 가야금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연지은의 가야금,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연지은은 지난해에 KBS 국악대상 현악상을 수상했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잠시 골프선수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서 중학교 다닐 때까지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딸이

한 이력도 있습니다. 현대음악, 무용음악, 연극음악 등 다양한 음악을 접하면서 오히려 전통음악 공부에 더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에 12줄 가야금 연습을 더 많이 했다 하고요. 특별히 민속악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전통음악을 제대로 연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오늘날의 가야금 연주자 연지은이 탄생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0: 호랑이들이 모여서 상좌 다툼을 할 때에 호랑이가 등장해서 여러 짐승을 위협하자 호랑이를 상좌로 모시고 이 자리에 토끼도 함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별주부가 그 장면을 본 건데요. 별주부가 바라보니 자신이 토끼 화상을 통해 본 토끼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토끼를 토생원하고 불러야 하는데 수로 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오다 보니 아래턱이 뻣뻣해져서 토생원이라 못 부르고 호생원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자 호랑이가 난생 처음 생원이란 말을 듣는 터라서 너무도 좋았던 거죠. 호랑이가 좋아라 신나서 뛰어내려오는데요. 언모리 장단으로 부르는 범 내려온다는 대목이 여기에서 이어지죠. 그렇게 해서 별주부와 호랑이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순가 중에 별주부와 호랑이 만나는 대목 듣겠습니다. 이면빈의 소리, 김태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토끼란 놈이 상자에 올라앉아서 귀를 털고 발을 털고 생방쟁을 떨 적에 이때요 여러 날 굶은 호랑이 한 마리가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한 마리 잡아먹을까 하고 돌아다녀도 한놈 걸린 놈이었겠다. 한 모롱을 돌아더니 이 방쟁 맞은 놈의 여시가 그냥 기침을 캐헤이 해놓은 것이 호랑이가 돌아보니 조그마한 골짜기에 왠가 짐승들이 오물오물 모여있는디 호랑이 마음이 찰박지게 되었겠다. 이놈이 그 냅둬 하고 달려드니 자중짐승들이 똥오줌을 모두 벌벌벌벌 싸고 죽은 듯이 모두 이만하고 없었을 적에 이때요 토끼란 놈이 깡짱 뛰어나앉으며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인자오시오. 아이 놈들 좀 보소. 너희들 여기서 무엇을 하고 노느냐. 예 저거들까지 상자 삼고 놀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이놈들 차산 중 어른은 나밖에 없는데 너희들끼리 상자를 삼고 놀아? 이놈들 내 배고픈 김에 살찐 놈으로부터 한 두손 놈 먼저 식후리라. 이때여 맷도시하고 고라니하고 둘이 서로 머리를 대고 크게 걱정을 하는디 아이고 장군님 여기서 죽을 놈은 고라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디 그렇지. 누구를 먼저 잡수실라요? 야 이놈아 물어볼 거 있냐? 살찐 너부터 먹을란다. 맷도시가 이 말을 듣더니 아이고 인자 내가 죽네. 내가 저놈 뱃속에 가서 장사 걸리는 생각은지 어간지 펑벙어요. 뒤를 돌아다 보며 하는 말이 여보게 이 사람들 명년부터는 이런 모임도 있거든. 우리 큰아들놈 보고 참석 못오게 말 좀 해주고 우리 작은아들놈 보고 오늘 내가 죽더라고 이런 말이나 좀 모여주소. 아이고 장군님 이제 나이도 먹고 살기도 귀찮은 게 어서 그냥 잡숴버리시오. 야 이놈아 내가 배가 고파서 거기까지 못 가겠으니 네가 이리 오너라. 맷도시가 아니 갈 수도 없고

갈 적에 이때요 별주부가 하필 호랑이 거기를 봤지. 가만히 보니까 왠가 짐승들이 모여 앉아 있는디 한가운데서 상여틀만한 것이 딱 죽을 치고 앉았겠다. 아니 저것이 토끼일까? 내가 수궁에서 들었을 적에는 토끼가 조망만한 줄 알았더니 저렇게 클까? 아따 저놈 무섭게 생겼는디. 어라 내가 기왕에 나왔으니 한번 불러봐야지. 이때여 별주부는 원의 말기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 입심이 적었던가 퇴자를 호자로 살짝 변해서 부르는디 저기 저기 앉은 게 몸은 놀숭 놀숭 하고 꼬리만 찬

0: 느낀 게 대대대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그때여 호랑이는 그 산중에 오래 살았지만은 생원이란 말은 처음 들었겠다.
1: 그렇지.
0: 아니 누가 날 자를 생원이라고 할까? 어라 내가 가봐야지. 너희놈들 내가 잠깐 다녀올 테니 여기서 꼼짝 말고 있으렸다.
1: 얼씨고
0: 펑 내려온다 펑 내려온다 송진김 푸은 걸로 한 짐승이 내려와 그의 머리를 흔들고 향기 쪄지고 봄은 홀쑥놀쑥 고리 난 잔뜩 끼로 한 발이나 남고 동기 같은 뒷다리 차통 같은 남다리로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물이 흥동서단 백설향으로 자르르르르 뿌리고 종잎떡 벌리고 흥행행 하는 소리 산천이 들더욱 땅이 토끄진 한다 자리야 배가 훅 독선이 자리야 깜짝 놀리 목을 우웅 트리고 가만히 겁졌다 호랑이가 내려와서 사면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겠다.
1: 그렇지.
0: 아니 누가 나를 불렀을까? 아 누가 나를 불렀어? 어허 이리 좀 나와봐.
1: 멀시고.
0: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겠다.
1: 그렇지.
0: 허허. 아 오늘 재수가 없으려고 별일이 다 생겼네. 골짜기를 쳐다보니 거기 있던 짐승들은 어디로 싹 가버리고 아무도 없겠다. 허허, 내가 오늘 시장기가 들을랑께는 별일이 다 생겼네. 도로 올라가야지. 막 올라가려고 할지 앞을 보니 멋이 동그란 것이 없었겠다.
1: 그렇지.
0: 요것이 나를 불렀나? 요것이 무엇이오? 허허, 금시초면인데 이놈이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더니 하하, 이것이 하느님 똥이로구나.
1: 허시고.
0: 하느님 똥 먹으면 명 질다더라. 배고픈 김에 이거라도 먹어봐야지.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를 꽉 잡고 막 먹으라고 할지 아이고 나 깨물린다 해놓은 것이 호랑이 깜짝 놀래 쭉 빼던지며 아니 이것이 뭐라고 말을 하네 그려 너는 명색이 무엇이냐 이때여 별주부는 저 속에서 입뿌리만 내놓고 말을 하는디 거기 앉은 게 뒤시오 우리 통생명이나 합시다.
1: 그러시고.
0: 아 이것이 날다려 통생명을 하자네 그려. 뭐냐? 나는 이 산 중에 어른 호생원이라 하느니라. 그러는 너는 명색이 무엇이냐?
2: 예, 나는 숙견옥주부 사대손 별주부 별날이라고.
0: 호랑이가 별주부란 말을 듣더니 한번 놀아보는 디. 하, 시골 나이 절시고.
1: 팔, 제.

말이야. 한 일 내가 잘하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도깨비요. 도깨비 같으면 더욱 좋다. 너를

가자. 아니 내가 소금에도 아니오. 이러면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남생이오. 남생이 같으면 더욱 좋다. 너를 산다.

가자. 아이고 애급살 맞을 것이 통일부감을 보았던가 먹기로만 작정을 했니. 아이고 인자 내가 죽네.

0: 라, 이왕 내가 죽으려면은 내 폐술이나 한번 보여주고 죽어야지. 별주부가 목을 쭉 빼고 호랑이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들어가며 자, 내 목 나가요! 호랑이가 가만히 보더니 어찌 징그럽고 요상스럽게 생겼던가 뒤로 뭉구정뭉구정 물러나며 아 여보시오 그만 좀 나오시오 그렇게 나오다간 하루 수백 발 나오겠소
1: 멀치고.
0: 어찌 목이 들랑날랑 그렇게 생겼소 오냐 내 목병 내력을 잃을 테니 들어봐라 당은 해력 들더마라 당은 내력을 들어라 우리 수국 데려가야 영당정 들어온 짓대 천연과 기완자 내 홀로 올리다가 한발 잘치 잘못 오여 중여 그때 똑 떨어져 병신이 되었기로 명의한테 문이 간즉 호랑이 슬기가 좋다기로 도루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더니 니가 진정 호랑이냐 도루랑 귀신 짓느냐 비수금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비를 갈 슬기한 좀 내오너라 도루랑 하고 달려들어 호랑이 깊은 산을 꽉 물고 위로 획 돌아는 것이 어찌 뜨겁고 아프던지 이놈이 뛰고 둥글고 생방정을 뜨는디 그때요 호랑이가 별주부를 어디서 만났는고 하면 저 전라남도 해남 갓머리에서 만났겠다 이놈이 뛰고 뒹굴고 뚝 잡아뛰고 얼마나 갔던지 한없이 가가지고 숨을 쉬려고 보니 이렇게 숨을 쉬려고 보니 의주 압록강까지 당도였겠다
1: 쉬고
0: 거기서 숨을 쉬려고 앞을 보니 금이 바위 틈에서 생남생이란 놈이 뾰쪼쪼롬하고 올라오니
1: 그렇지
0: 호랑이란 놈 깜짝 놀래 그따 이놈 그새 여기까지 쫓아왔네 거기서 냅다 또 뛴 것이 저 함경도 세수령 고개를 당도했지 이놈이 거기 앉아서 장담을 하는디 어따 그거 천하의 무서운 놈이로구나 아 내가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없었는디 그 조망만한 놈한테 생혼이 났네 그려 송진을 따서 치료할제
2: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별주부와 호랑이 만나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임현빈의 소리 김태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으로 부채춤 반주음악 골랐습니다. 부채춤의 역사가 우리에게 공식적인 기록으로 알려진 건 1954년 무용가 김백봉이 처음 발표했다는 사실인데요. 일설에 의하면 그 이전에도 남도 지역의 기녀들이 부채춤을 추었다 하는 이야기도 남아 있습니다. 부채의 보편성을 생각한다면 무용가 김백봉이 부채춤을 공식화하기 이전에 어딘가에서 부채춤이 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 어색하지 않은 일이겠죠. 경기소리의 대표곡인 국거리 장단의 창부타령을 들을 수 있는 부채춤 반주 음악 이번에 듣겠습니다. 박용호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부채춤 반주음악 박용호의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이 춤을 1954년에 무용가 김백봉이 처음 선보였는데요. 올해가 김백봉

춤봉 탄생 100년이라서 김백봉 춤보전회에서 지난 9월 9일에 김백봉 탄생 100년 기념 공연 김백봉 신무용의 르네상스를 이루다라는 이름으로 공연된 바 있습니다. 이 무대에서도 부채춤이 공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73님께서 추석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깊어가는 가을 내음 짙게 풍기는데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돼서 한편 바쁘긴 하지만 마음 풍성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국악방송이 마련한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을의 풍성한 나날, 추석 명절과 연휴 행복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마음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행공감을 진행하고 있는 박은영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명절 연휴는 국악방송TV와 함께하세요. 9월 24일 목요일 오전 9시, 명창 송만갑의 일대기를 그린 국악드라마 초훈가. 오후 1시, 음악감독 박할린이 소리인재를 찾아 떠나는 국악스캔들 꾼이 나흘간 방송되고, 밤 12시엔 특선영화 광대소리꾼이 방송됩니다.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청춘들의 흥겨운 무대,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저녁 7시, 소리꾼 김용우의 30주년 기념 콘서트, 나는 소리꾼입니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리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 별 헤는 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이름들을 떠올려 보기 좋은 계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 듣고 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네요. 올해 추석은 여러분 어디서 보내시나요? 오랜만에 가족과 만나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연휴에도 일을 쉴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디에 계시든 마음만은 따뜻하고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시대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쉬어가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연휴 동안에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부터 9월 27일 일요일까지 전주 세계소리축제 판소리 다섯 바탕 공연 실황과 또 안비취 명창 추모 라디오 드라마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비롯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음악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납니다. 수요일에는 문학과 음악, 미술을 주제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을 드립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박목월 시인의 시 시작의 노래로 달무리 듣겠습니다.

0: 박목월 씨 시작의 노래로 달무리 함께 듣고 왔습니다. 9832번 쓰시는 분께서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하고 또 미리 인사를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미술관에 깃든 사람과 풍경, 예술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다정한 미술관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도 김찬용 도스트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진짜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 제가 그 우리 찬용 선생님의 일정을 본의 아니게 어떻게 따라보게 됐는데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1: 아, 네. 지금 이제 네. 전시 가을 시즌의 교체 시즌이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종종 소개해드렸지만 지역에도 좋은 전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아직은 불러주고 계셔서
0: 네.
1: 그래서 추석 연휴도 당일 외에는 계속 어딘가에서 뭐 소개를 해드리거나 그런 이런 미술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게 될 것 같아서
0: 연휴 기간에도요?
1: 네네. 원래 또 쉬는 날이 미술관은 가기 또 더 좋긴 하다 보니까 보통
0: 그렇습니다.
1: 오해하시는데 아 미술관도 연휴 때 쉬나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립미술관 중에서는 물론 쉬는 공간들도 있지만 오히려 대다수의 국공립 기업 미술관들은 좀 피크라고 해야 될까요? 연휴 시즌에 오히려 많이 가시다 보니까
0: 네.
1: 영화 관람 가시는 것처럼 또 많이들 오셔서 저는 대목이다 보니 오히려 근무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김찬용 도슨트님은 연휴가 대목입니다. 그때 뭐 어딘가에 전시장에 가시면 또 함께 얼굴도 볼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1: 네. 저희 뭐 네. 소개해드렸었던 전시장들에도 있을 거여가지고 뭐 대구나 아니면 서울권에도 근무는 하고 있어가지고
0: 네.
1: 기회가 되면 연휴 때 또 인사드릴 수 현장에서 인사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네. 자,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금 이 시즌에 전시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어제 갓 시작된 정말 따끈따끈한 전시 요거 추천해 주신다고 예 어떤 전시인가요?
1: 네 저도 사실 어제 딱 오프닝이 됐기 때문에
0: 네.
1: 어제 저녁에 가서 보고 아, 추천해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좀 빠르게 정리해서 왔는데요. 지금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어제 9월 22일에 시작이 돼서
0: 네.
1: 내년 1월 20일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전시로 스페인 미술 500년 빛과 어둠의 연대기란 전시가 이번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0: 네.
1: 직접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유아 원화들로 채워져 있고 마침 또 연휴도 시작되고 하는 시즌이니까 지금 보시기에 괜찮은 전시 같다 싶어서
0: 네.
1: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아, 좋네요. 예술의 전당은 이런 전시 보고 산책하기도 너무 좋고 네, 딱 연휴 기간에 가면 좋을 그런 전시인 것 같은데 보통은 뭐 바로크 시대 전시다 이렇게 어떤 특정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시가 펼쳐지기도 하고 아니면 특정 화가 인물 중심으로 뭐 반고흐전이다 르누아르전이다 이렇게 보통 하는데 스페인 미술만을 다룬 전시는 좀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예. 보통 스페인 미술 자체가 국내에선 요즘에 종종 뭐 판화나 여러 형태의 전시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아예 이렇게 스페인의 500년의 미술 역사만 특정해가지고 다루는 경우는 좀 흔치 않은 경우다라고
0: 네.
1: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네.
1: 그래서 이번에 작품이 온 공간도 조금 독특하긴 하거든요. 보통은 스페인 500년 전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스페인 미술관에 어딘가에서 왔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그렇죠.
0: 그런 게 아닌가 봐요?
1: 네. 저도 처음에는 사실 제목만 보고
0: 네.
1: 스페인에서 작품이 오나 보다 싶었는데 막상 정보를 찾아보고 받아본 다음에 특이하다 싶었던 것 중 하나는 미국 뉴욕에 위치해 있는 히스패닉 소사이어티 박물관이란 곳에서 소장품들이 왔다라고
0: 네.
1: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네.
1: 이 공간에서 말씀해 주신 바로크가 제일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그 이전에 해당하는 중세시대 미술부터 시작해서 뭐 르네상스를 거쳐서 근대 회화까지를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뭐 바로크라고 얘기해도 말씀해 주신 뭐 프랑스나 아니면 이탈리아나 네덜란드권 예술가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익숙하기는 한데 그 변화들 속에서 자신들만의 색깔을 만들었던 스페인의 500년을 보는 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만나볼 수 있는 전체

0: 프랑스 작품은 모두가 다 그 뉴욕에 있는 히스패닉 소사이어티 박물관에서 온 건가요?
1: 어, 네. 그 스페인 미술이 오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뉴욕에 소장되어 있는 거긴 한데 조금 독특한 이유가 뉴욕이라고 하면 미국이니까 얘네가 왜 서유럽의 스페인 미술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드실 수도 있잖아요. 네. 여기 설립자인 아처 밀턴 헌팅턴이라는 이 분이 그 요즘 느낌으로 가볍게 얘기하면 스페인 문화예술 덕후라고 덕후. 할까요? 네. 진짜 너무 찐으로 좋아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은 오히려 이제 계속 뭐 부동산과 더불어 탄광 개발되고 금맥 해고하면서 자본이 폭발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흐름 속에서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스페인 문화예술만 계속 수집하기 시작하셨다고 하고요. 네.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1904년에 오픈하게 된 공간이 히스패닉 소사이어티 박물관 앤 도서관이어가지고 네. 여기가 미술품과 공예품도 있지만 유물과 스페인 역사 자료들도 굉장히 방대하게 가지고 있어서 소장하고 있는 전시품만 50만 점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0: 그렇게 많이요? 예.
1: 네. 이게 우리 그 이름 들어보는 뭐 프라도니, 레이나 소피아니 이런 스페인의 국공립이나 대형 기업 미술관들 같은 데 빼고 나면은 스페인 외에 있는 그 스페인 관련 미술관, 스페인 특화 미술관이나 박물관 중에서는 최대 소장품 규모에 해당한다라고 평가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네. 이 공간에서 말씀드린 유화 작품 95점이 이번에 와 있는 형태여서 네. 원화들을 이용해서 스페인의 회화를 제대로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전시로 구성된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스페인 그 500년 역사 안에서 이 미술의 흐름도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것도 함께 볼 수가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스페인은 사실 뭐 국가로서는 또 익숙하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스페인 미술은 어떨지 그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1: 네, 스페인은 아무래도 그 서유럽권 중에서도 제일 또 서쪽 끝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거는 중세 시대에는 동로마 제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기독교적 그 세계관이 좀 들어왔다면은 네. 그 과정에서 또 여기 바로 밑에 쪽에 북아프리카 모로코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전쟁 속에서 또 그 오스만 제국 때문에 이슬람권 문화들이 또 뒤섞여 융합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미술적인 표현 자체도 훨씬 좀 굳이 얘기하자면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형태로 더 오래 이어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래서 조금 직관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프랑스의 같은 시대의 미술들을 상상해 보시면 훨씬 더 약간 낭만적이고 화려함이 좀 강조되는 귀족적인 것들이 많았다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탈리아 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뭐 3대 천재에서 다빈치, 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예술가들을 오히려 들어보는 것처럼 훨씬 좀 비례나 혹은 이상적인 미학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또 이탈리아 미술을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다면은 스페인 미술은 훨씬 좀 감정적이고 사실성을 중시하면서 언뜻 봤을 땐 비슷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다 보면 좀 더 한 끗발 다른 스페인만의 매력이 있다. 좀 뭐 굳이 좀 편안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진지한 듯 하면서도 그 안에 좀 솔직한 감정들이 담겨 있는 것 같다. 라는
0: 네.
1: 느낌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스페인의 같은 시대 회화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어딘지 모르게 조금 엣지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1: 맞습니다.
0: 이번 전시에서 스페인 미술사 500년을 다루는데 이게 뭐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 형성된 스페인 미술의 어떤 특징 이런 작품들을 분명히 이제 선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전시 구성을 어떻게 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1: 저도 어제 가서 보고 되게 그 미술 낯서신 분들도 가서 그냥 가벼운 키워드들만 읽어보셔도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겠다.
0: 네.
1: 쉽게 잘 구성됐다 싶었던 게 공간 자체는 500년을 6부로 6개로 쪼개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작하자마자 1부에 해당하는 공간이 성스러운 종교회화에서 르네상스로란 제목으로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엔 우리 그 이코나라고 보통 얘기하는 중세시대에 금박 이용해가지고 되게 화려하게 그리는 그 종교화부터 시작해서
0: 네.
1: 스페인의 르네상스로의 그 변화를 초기에 좀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은 스페인 미술 황금기 벨라스케스와 바로크 회화라는
0: 네.
1: 이름으로 여기는 이름이 아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벨라스케스라는 예술가를 중심으로 해서 르네상스 이후 바로크라는 빛 중심의 예술이 등장했을 때 스페인은 어떻게 변화했나
0: 네.
1: 이걸 좀 만나보실 수 있고요. 3부는 고야와 낭만주의 회화라는 이름으로 또 프란시스코 고야라는 가장 상징적인 거장을 통해서 좀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할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성과 감정을 더 중시하는 스페인 예술이 완성되는 황금기를 좀 만나보실 수 있고요. 4분

0: 풍경과 외관 회화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익숙한 건 프랑스의 모네 아니면 아까 르누아르, 반고흐
1: 네.
0: 이런 예술가들 등장했었던 인상파 시대의 스페인에서 어떤 예술이 있었나를 또 보실 수 있고요. 5부에서는 일상을 담는 풍속화란 제목으로 좀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의 김홍도 단원 김홍도 네. 화원처럼 좀 서민의 일상이라고 할까요? 좀 우리의 솔직한 일상을 그려내는 스페인의 좀 더 근대에 가까운 회화를 보실 수 있고 마지막 공간 6부에서는 모더니즘 속 전통과 근대성의 조화라는 이름으로 19세기 이후에 이제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한 진보적인 예술의 흐름 속에서 스페인은 어떤 예술을 시도했는가라는 것까지 보실 수 있게 500년이 네. 구성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거 1부부터 6부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돌아보고 쉽게 만드는 구성인 것 같은데 그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실 때 몇몇 그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 이름을 들어오거든요. 귀에. 그래서 오늘 좀 그 대표 화가 몇 분을 소개해 주면 좋겠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500년이고 작품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가시면 정말 다양한 예술가를 만나볼 수 있긴 한데요. 근데 저희는 오늘 시간상 약간 핵심으로 만나본다면 스페인 고전 회화의 3대 거장이라고도 종종 소개되는 예술가가 엘 그레코, 벨라스케스, 그리고 고야라는 네. 예술가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3명을 중심으로 오늘 좀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1: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거장 중에 엘 그레코를 먼저 만나볼까요?
0: 네, 엘 그레코는 좀 특이한 게 엘 그레코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인 혹은 그리스에서 온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1: 네.
0: 이게 왜 화가로서의 활동명 이름이 왜 그리스에서 온 사람일까라고 만약 혹시 의문이 드셨다면 실제로 스페인 거장이라고 지금은 보통 역사가 분류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탈리아 화가 이탈리아 출신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1: 네.
0: 당시 베네치아 공국에 속해 있었던 지금은 이제 그리스에 속한 섬인 크레타 섬에서 태어난 화가이고 원래 본명은 도메니코스 테오토코플로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1: 네.
0: 이제 스페인 아니 그 이탈리아에는 거장이 사실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술가도 아까 저희 말씀드린 3대 거장도 있었지만 이 시대에 티치아노 같은 거장에게 수학을 하기도 했지만 자신만의 예술을 찾아서 스페인으로 떠나게 됐었던
1: 네.
0: 거고요. 사실 스페인에 처음 갔을 때는 본인도 성공하기 위해서 펠리페 2세에게 이제 왕실의 그림을 납품하는 어찌 보면 궁정 화가가 되기 위해 시도는 했었는데 화풍이 너무 좀 독특하다, 좀 낯설다라는
1: 네.
0: 이유로 거절을 당해가지고
1: 네.
0: 어찌 보면 방황을 할 뻔했으나 다행스럽게도 그 스페인의 톨레도에서 이제 대성당, 톨레도 대성당에서 종교화에 대한 의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아예 뿌리를 내리고 평생토록 스페인의 새로운 이제 르네상스 회화 이후의 시대의 예술이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그 도화선의 길을 연 예술가가 엘 그레코다라고
1: 네.
0: 소개되기 때문에 스페인 고전의 좀 시작의 거장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왕실 화가가 되고 싶었으나 절망을 겪었고 그 이후에 이제 종교?
0: 맞습니다.
1: 종교 그림을 그리는 종교화가라고
0: 네네.
1: 부를 수 있을까요?
0: 성당의 의뢰를 받고 종교회화 위주로 그림을 많이 그렸었던 예술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1: 그러면
0: 같습니다.
1: 그러면 아무래도 작품이 그런 작품이 많이 있겠네요. 이번에 혹시 우리가 볼 수 있는 작품으로도 그 작품이 있을까요?
0: 네. 들어가시자마자 첫 번째 방에 두 점이 일단 먼저 큰 작품으로 소개가 되어 있었고요. 참회하는 성 예르니모 혹은 참회하는 성 제롬이라고 소개되는 작품이 먼저 있을 건데요.
1: 네.
0: 나중에 이건 뭐 사실 검색하셔도 이미지는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긴 한데요. 성 예르니모가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바위 돌 같은 걸 들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참회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1: 네.
0: 그 앞에는 해골하고 모래시계가 그려져 있어서 보통 그 메멘토 모리라고도 얘기를 하는 더덥고 더덥다. 인생은 더덥기 때문에 살아있는 순간에 늘 참회하고 감사하라 라는 의미의 미술에서는 바니타스 회화라고 해가지고 죽음과 시간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그려져 있을 거고요.
1: 네.
0: 그 손에는 또 십자가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끝에서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향할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그 종교적 감성이 담겨있는 작품을 보실 수 있고요.
1: 네.
0: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성가족이라는 작품이 또 그려져 있어서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에게 이제 젖을 먹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건데요. 중세시대에는 이게 좀 많이 그려지던 주제였었는데 이제 중세시대 이후 르네상스 시대 접어들 무렵에는 외설적으로 그려지는 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되게 엄격하게 그려졌었는데 엘 그레코는 좀 신성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진지하고 진중한 느낌을 되게 잘 잡아내

0: 하는 예술가였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셔도 외설적이라는 느낌 하나도 없이 딱 그 종교와 특유의 네. 독특한 아우라를 아마 시작 전부터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누가 이 작품을 보고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굉장히 성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요. 뭐랄까 굉장히 사실적이라고 표현해도 맞을까요?
0: 맞습니다.
1: 네. 특히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신 그 참회하는 성 예르니모 제롬 이 작품은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정말 네타시오를 외쳐야 될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0: 감정에 몰입하게 네. 되죠. 실제로 네. 엘그레코의 그 매력으로 많이 소개되는 게 다빈치 같은 예술가 모나리자 이런 거 떠올려 보시면 비례나 인체 정확도로 따지면 훨씬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데 모나리자의 눈빛이나 미소 보면 무슨 생각하지?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드는 기분이 좀 있는데요.
1: 네, 네.
0: 오히려 엘그레코는 정확한 비례보다는 어차피 성경의 이야기는 각자의 믿음과 상상 속에 있는 것에 해당하니까 이걸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한다고 할까? 인체도 더 과장을 하고 표정도 더 과장을 하면서 좀 성스럽거나 아니면 더 약간 몰입해 있거나 이런 모습들로 그려져 있어서 감상하실 때도 좀 더 감정적인 공감은 깊게 되는 예술가가 엘그레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스페인 미술사 500년 가운데 대표 화가 중 뭐 거장 3명 얘기해 주신 가운데 우선 엘그레코 만나봤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가르파산스 작곡의 에스파뇰레타 카나리오

가스파르 산스 작곡, 산드로 볼타 기타 연주로 에스파뇰레타 카나리오 함께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그 스페인의 거장 중에 한 명인 엘 그레코라는 화가를 소개해 주셨고 또 그 중에 두 가지 작품을 설명해 주셨었는데 그 작품 얘기 조금만 더 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아마 찾아보시면

0: 소개해 주신 참여하는 성 예르니모와 그리고 성 가족 이 두 작품을 좀 찾아보시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 종교화라는 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둡게 그리는 게 특징일까요?
1: 이게 실제로 가서 보시면 이 작품 맞은편에 중세시대의 종교 회화들이 붙어 있거든요. 우리 이코나라고 얘기하는 아까 우리 보통 익숙한 건 금박으로 도배되어 있고 딱 맞아요. 봐도 배경도 막 번쩍번쩍 화려하고 그런 그림이 맞은편에 있는데요. 기존에 사실 중세시대까지의 종교화라고 얘기하는 건 성당을 장식하고 오히려 그 신성성이 더 강조되어야 되다 보니까 실제 금박들을 이용해서라도 더 밝고 화려하고 더 번쩍이는 느낌으로 만들어졌었는데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서 다빈치 같은 예술가가 등장해서 정확한 인간의 모습으로 완벽한 비례로 그리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정확한 포인트로 봐주신 게 그 엘그레코 작품은 어둡기도 어둡고 나중에 혹시 찾아서 보시거나 하시다 보면 얼굴도 아무리 서양인이어도 얼굴이나 팔이 저렇게 긴가? 혹은 저렇게 창백한가? 근데 또 배경은 왜 저렇게 어둡고 약간 을씨년스러운 느낌도 맞아요. 좀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해보시면 그 3대 천재라고 아까 거론해드린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의 업적은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후배들 입장에선 그게 솔직히
0: 뛰어넘기 어렵죠.
1: 벽인 거죠.
0: 네.
1: 그래서 그 한 세기 반 가까이는 대다수의 예술가들은 그걸 답습하면서 그렸었거든요. 근데 엘그레코가 좀 특별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답습하면서 아 나도 선배들처럼 똑같은 비례로 안정적이고 좋은 빛의 그림을 그리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격정적이고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네. 그렇다면 선배들처럼 안정적인 비례나 구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라도 좀 역동적이거나 답답하게 표현도 해보고 특히나 엘그레코는 기본 색에 그 그레이트 회색 톤이 되게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딱 보셔도 좀 창백하거나 무겁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네. 이게 오히려 감정적으로 봤을 땐 예를 들어 우리가 되게 밝은 발라드 음악 같은 거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도 혹은 뭐 예를 들어 모차르트 음악 같은 거 들으면서 기분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지만 쇤베르크 같은 되게 약간 음악 착 감정 가라앉는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거나 혹은 네. 생각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연주법이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같은 유화라는 재료를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그걸 표현하는 연주법이 굉장히 다른 예술가이고 이게 당시에는 좀 기괴하게도 느껴지다 보니까
0: 그럴 수 있었겠어요.
1: 그렇죠. 예. 밝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니 왕실에서도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몇몇은 조금 무섭다, 뭐 불편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후대에 오히려 뭐 피카소, 달리 이런 스페인 출신 예술가들에게 큰 감동을 주면서
0: 네.
1: 오히려 색을 통해서 이런 감정이나 표정을 그 표현을 극대화시킨 선구자적인 예술가다라고 평가받으면서 요즘에 오히려 되게 재평가도 받고 예. 네, 극찬받는 게 또 엘그레코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 중인 스페인 미술 500년 빛과 어둠의 연대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엘그레코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한 명의 스페인 화가 벨라스케스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화가는 뭐 스페인 미술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거장이다. 또 이렇게 꼽히기도 한다면서요.
1: 맞습니다. 사실 벨라스케스 작품은 시녀들이란 작품으로 보통 방송이나 책에서 많이 보셨을 수 있고
0: 네.
1: 몇 해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그 시녀들 가운데 주인공으로 서 있는 마르가리타 공주 초상만 따로 한번 전시가 됐었기 때문에
0: 그러네요.
1: 아,
0: 예.
1: 포스터에서 봤었는데 하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스페인을 대표하는 미술관인 프라도 미술관 가시면 정문에 벨라스케스 조각이 아예 그 이순신 장군님 조각처럼 딱 앉아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만큼 국가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벨라스케스다라고
0: 네.
1: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엘그레코는 출신은 사실 그리스 그 크레타 섬 이탈리아 당시 베네치아 공국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벨라스케스 같은 경우에는 남스페인의 아예 세비야 출신이기 때문에 뭐 정통 혈통을 따질 문제가 아니기는 하지만
0: 네.
1: 가장 사랑받는 스페인 뭐 화가 중 한 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특히나 재능이 워낙 출중했었기 때문에 이 벨라스케스가 활동을 시작할 무렵에 이탈리아에서 카라바조라는 예술가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혹시나 이 바로크라는 미술을 혹

0: 때 왕실에서 펠리스페 4세의 눈에 들어가지고 왕실이 인정하는 국왕을 그리는 전속화가로 아예 살아가게 됐었던 예술가이기 때문에 살아생전 스페인에서 가장 성공하고 사랑받았던 예술가 중한 명이 벨라스케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까 소개해 주셨던 그 가장 유명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이 작품도 이번에 오나요?
0: 아쉽게도 그 작품은 웬만해서는 제 생각에는 어떤 모나리자 반추라는 그런
1: 그런
0: 것처럼
1: 정도의
0: 예,
1: 수준이군요.
0: 국보에 해당하는 작품이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국내에서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엘 그레코와 벨라스케스의 서사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극명하고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특별히 그 엘그레코는 초창기에 펠리페 2세 왕실화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안 되었었고, 지금 소개해 주신 벨라스케스는 24살에 이미 펠리페 4세 인정받아서 왕실화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것 같은데 삶이 굉장히 달랐던 것 같고, 서로에게 혹시 영향을 주기도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0: 네, 그 엘그레코가 스페인의 그 바로크라는 경향에 씨를 뿌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디테일하게 공부하실 때는 엘그레코는 매너리즘이란 회화로 그 르네상스 시대하고 바로크 사이에 그 교두보적인 예술 연구를 했었던 사람으로도 많이 소개되긴 하는데요. 빛에 대한 효과를 어찌 보면 스페인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초창기 시도를 했었던 게 엘그레코로 보시면 돼서 엘그레코는 1541년생이고 벨라스케스는 1599년생이기 때문에 두 분이 이제 55살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반세기 정도 시대의 차이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1: 그렇군요.
0: 다만 그 씨앗이 어찌 보면 잘 뿌리 내리면서 그 이탈리아의 당시 유행하던 바로크라는 경향을 벨라스케스가 자기화시켜가지고 퍼뜨려 나가기 시작한 예술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서 그 이후에 이제 왕실 화가로서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나갔던 벨라스케스의 역량들을 이번 전시에서도 좀 가볍게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 빛을 굉장히 잘 썼다, 이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까 시녀들이라는 작품 말고 카릴로 아스탈리 초상, 이 작품은 진짜 딱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마치 핀 조명을 받은 초상화를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런 빛을 가장 잘 써서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0: 맞습니다. 이번에 그 말씀하신 시녀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국내에서 보기엔 좀 힘들다고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신 카릴로 아스탈리아 초상이라는 이 작품은 이번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작품이고 궁정화가 시절에 또 가장 잘 나가던 시절에 그린 작품이다 보니까 말씀드렸었던 사실성과 덧붙여서 빛의 효과를 가장 좀잘 표현했었던 스페인의 거장 했을 때 손에 꼽히는 벨라스케스가 왜 궁정에서 사랑받았는지 일반 대중의 시선에서 그냥 딱 그림을 봤을 때든 와 사진 같다라고 우리가
1: 맞아요.
0: 보통 얘기를 하든 진짜 모난데 하나 없이 인간이 이렇게까지도 정확하게 잘 그릴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아마 그대로 경험하실 수 있는 게 이번 전시회에 있는 이 벨라스케스의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1: 꼭 한번 가서 보세요. 정말 사실적이고, 정말 사진 같고, 어쩜 이렇게 묘사를 잘했을까라는 그런 감탄이 좀 나오는데. 자, 엘그레코 벨라스케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스페인 3대 거장 소개해주고 계시고요. 마지막 가장 익숙한 이름입니다. 프란시스코 고야. 이 화가는 어떤 화가일까요?
0: 프란시스코 고야가 말씀드린 3대 화가 중에는 뭐 시기로 따지면 막내격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46년에 이제 태어나셔서 1828년에 작고 하셨기 때문에 엘그레코하고 비교하면 거의 2세기 정도, 200년 정도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말씀드린 르네상스 바로크라는 이 시류가 다 지나가고 신고전주의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고전의 예술을 새롭게 계승해보자라고 실험되던 시대에 어찌 보면 세상에 등장해서 그 다음 시대의 낭만주의라고 평가받는 예술까지 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예술가로 평가받는 게 고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야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데는 사실 스페인의 푸엔데토도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이미 유년기에 마드리드로 가서 전문적으로 그림을 배운 이후에 이쪽도 재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당대 국왕이었던 카를로스 4세에게 인정을 받아서 수석 궁정화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쪽은 장수는 하셨는데 인생이 조금 드라마틱하다고 보통 평가를 받는 게

0: 40대가 됐을 때 이제 열병을 앓았는데 그 당시엔 막 치료 같은 기술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걸 방치하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다가 40대부터는 양쪽 청력을 잃기 시작하셔가지고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장년기가 됐을 때는 시민혁명 이후 나폴레옹 1세가 이제 프랑스에서 황제 선언을 하고 스페인을 침공하게 되면서 나라를 빼앗기는 상황도 사실 겪어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고야의 작품 중에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가 1808년 5월 3일이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군인이 스페인을 침공해서 시민을 학살했었던 그 모습을 어찌 보면 마치 저널리스트가 사진 찍은 것처럼 가감 없이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이게 인류 역사 최초의 반전회화라고 보통 평가를 받아서 보통 이 시대까지만 해도 전쟁 역사화는 승자의 역사를 기록했다
1: 그렇죠.
0: 보니까 영웅적인 면모 이런 게 그려졌었는데 어찌 보면 승자를 악처럼 규정해가지고 표현한 작품이었었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그려낸 작품이다라는 평을 받고요. 안타까운 건 그렇게나 국가를 사랑하면서 투쟁한 고야였고 고야를 포함한 시민들의 투쟁 덕분에 결국에는 프랑스 정권이 이제 물러가고 다시 스페인 정권이 복권하게 되거든요. 페르난도 7세라고 스페인 기존의 왕실에서 복권돼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더 폭압을 이제 저지르는 바람에 궁정화가였음에도 본인이 이걸 위해서 국가를 위해 싸웠나라고 너무 실의에 빠져가지고 말년에는 귀머거리의 집이라고 원래 귀머거리가 살던 집을 구매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귀머거리가 된 상태에서. 그래서 거기서 또 블랙 페인팅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외부에 공개가 안 되다가 나중에 공개된 의뢰받지 않은 그림들인데 거기서 제일 유명한 건 자식을 잡아먹는 사트루누스라고 그 혹시 그 요즘에 오디세우스 이런 영화 관심 있으시면 그 그리스 신화 얘기할 때 자기 자식이 자기의 권력을 친다란 얘기를 듣고 크로노스가 자기 자식 다 잡아먹었는데 그걸 제우스가 이제 토해내게 하는 그 신화의 이야기를 되게 과학적인 이미지, 과학적이라고 할까 되게 센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결국에는 국가에 실망해서 자기가 그렇게나 혐오했었던 프랑스 보르도로 망명 떠나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예술가여서 되게 성공과 더불어 인생의 몰락, 자식들은 또다한명 빼고 다 본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런 또 우울을 겪어가지고 그 모든 감정, 화려함과 우울과 인간의 희로애락이 작품에 모두 담겨 있는 예술가가 고야다라고 평가받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와, 40대 이후의 삶이 너무
0: 그쵸, 쉽지 않았던 예술가죠.
1: 참 고난의 시기였을 것 같네요. 이제 그만큼 프란시스 고야가 그 시기에 그렸던 작품들과 또그 전에 작품들은 좀뭐 명백하게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좀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작품들을 볼수 있을까요?
0: 네, 이번 전시에서는 청각은 잃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50대에 계속 손재주가 너무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궁정화가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어서 50대 궁정화가 시절에 그렸었던 돈 마누엘 라페냐 후일 본다 데 레알 후작의 초상이란 작품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말씀드린 고야는 시기에 따라서 이게 같은 화가의 작품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수준으로 되게 다른 감정을 담아내거든요.
1: 변화가 많은가 봐요.
0: 네. 그래서 이게 이 50대, 뭐 60대 초 정도, 궁정화가 시절의 그림 정도까지만 해도 이번에 가서 보시면은, 되게 깔끔하고 정갈하게 잘 그려진 작품이다. 오히려 앞서 벨라스케스는 빛을 좀 드라마틱하게 해서 연극 무대 위에 있는 혹은 약간 증명사진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은, 고야의 작품은 좀더 아기자기하고 낭만적이고 훨씬 예쁘게 그린다.
1: 좀더 부드럽고.
0: 맞습니다. 이 다음 세대의 그 예술을 보여준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이번 전시회는 사실 이 궁정화가 시절의 작품과 고야를 존경하는 그 시대의 다른 이제 동료나 후배들의 작품들로 주변이 채워져 있지만 나중에 재미로 검색해 보시면은 고야의 후기작이나 판화 작품 같은 거 검색해 보시다 보면은 훨씬 좀 진보적이거나 훨씬 좀 거친 감정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야의 작품이 한 점씩 그 국내 1년에 한두 번씩 들어오거든요. 한두 점씩 이런 전시에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보실 때마다 아, 이게 초기작인지 중기작인지 뭐 후기 말기작인지 이렇게 시기 정도를 체크하면서 보시면은 와, 같은 고야의 작품인데 저번에 봤던 작품하고는 느낌이 또 이렇게 다르네 하면서 즐겨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까 그 후기에 굉장히 그 고난의

0: 세월을 보냈었기 때문에 작품에도 그게 그대로 드러났다. 이제 그 중에 소개해 주셨었던 아들을 먹어치우는 사투르누스 같은 작품을 보면, 뭐랄까요? 너무 기괴하고 광기도 느껴지고 참혹하고 어둡고 좀 무섭거든요.
1: 그렇죠. 되게 네. 거칠죠. 이거 번 외에 쓸데없는 TMI 하나 말씀드리면
0: 그런 거 좋아요.
1: 그 오디세이 영화 혹시 보셨으면 네. 거기서 폴리페모스가 그 오디세우스하고 동료들이 그 동굴 들어갔을 때 잡아먹는 장면이 이 장면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0: 그러네요.
1: 사실
0: 예.
1: 그게 저도 그 영화 TMI 같은 그 인터뷰 영상 보다가 알았는데 영화 감독인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작품을 보고 너무 이미지가 충격적이고 강하게 와닿아가지고 그 촬영 연출팀한테 이 작품을 다 유심히 보라고 한 다음에
0: 그래요?
1: 그 연출의 활용이 아예 됐다라고 본인이 인터뷰에 밝혀가지고 영화 보신 분들은 그 장면에 오마주된 게 사실 또 이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라는 작품이어서 좀 특이한 게 이 테마를 여러 예술가가 그렸거든요.
0: 네네.
1: 루벤스 같은 시대에 이제 프랑스권의 거장도 그렸었는데 그쪽은 워낙 떵떵거리고 성공해서 잘 나가던 시절에 그려서 비슷하지만 뭔가 좀 오히려 화려한 느낌이 있다면 이쪽은 성공해 있는 궁정 영화가이긴 했지만 어찌 보면 국가의 몰락, 자식의 죽음, 본인의 건강의 악화 이 모든 우울 속에서 이걸 그려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자기만 살아남아서 다음 세대를 잡아먹는 것처럼 표현된 것 같기도 하고 잡아먹는 것 같긴 하지만 막상 사트로누스의 크로노스 눈빛 같은 거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슬퍼 보이기도 하고 두려워 보이기도 하고 되게 좀 복합적인 감정이 담겨 있어서
0: 네.
1: 훨씬 그 감정적인 측면을 잘 표현해내는 건 고야 쪽이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변화가 정말 너무 눈에 띄게 느껴지고 한 작품도 소개하면 카프리초스라는 판화도 지금 저 같이 보고 있는데 이건 동물인데 사람의 형상처럼 표현된 그런 판화죠.
1: 맞습니다. 카프리초스 네. 판화 역시도 지금 사실 곧 끝나는 전시이긴 한데 같은 예술의 전당 지하의 7전시실에서 아예 고야의 판화만 모아놓은 전시가 지금 또
0: 같이
1: 이루어지고
0: 진행 중인가요?
1: 네. 이건 네. 뭐 아마 각자 대관 전시여가지고 우연히 시기가 겹친 것 같은데
0: 네네.
1: 뭐 감상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운 좋게 묶어가지고 위아래 층에서 이 스페인 미술 고야의 작품을 좀 더 보실 수 있고 이번 스페인 미술 500년 전 내부에도 그 고야가 전시되어 있는 방에 들어가시면은 재단에서 이 카프리초 판화를 좀 보실 수 있도록 카프리초스 판화를 보실 수 있도록 제작된 레플리카도 일부 같이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판화라고 하면은 보통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냥 뭐 기록용 인쇄 기술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르네상스 시대부터든 그 독일권의 뒤러 같은 예술가를 통해서 이미 판화가 하나의 예술적 장르가 될 수 있다라는 연구가 계속 되우고 있었기 때문에
0: 네.
1: 고야 역시도 판화를 하나의 예술적인 요즘으로 따짐 고급 일러스트 작품처럼 제작하는 예술가였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0: 네.
1: 판화 또한 되게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방금 소개해 주신 고야가 근대화가로 만일 구분이 된다면 앞서 소개해 주신 엘 그레코와 벨라스케스는 그럼 어떤 시대로 구분이 가능할까요?
1: 이거를 시기로 아예 그냥 미술사적 전보로 언어로 딱 구분을 짓자면은 엘 그레코 같은 경우에는 매너리즘부터 바로크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규범화되어 있는 미술에서 과장과 빛 표현을 좀 새롭게 해석하는 과도기의 예술가가 엘 그레코다라고
0: 네.
1: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방을 지나서 벨라스케스를 만났을 때는 아예 바로크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스페인의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 드라마틱한 빛과 오히려 그 엘 그레코에서 좀 과장되어 있었던 인체 같은 걸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같은 일반 애호가의 시선에선 정말 그냥 사진처럼 정확하게 잘 그렸다. 정말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벨라스케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 이후 원래 프랑스권에서는 로코코라고 해서 좀 귀족 중심의 좀 화려한 예술이 나왔다가 그게 너무 세속적이어가지고 그걸 깨고 다시 고전의 진지함을 계승하자 라고 하면서 등장하게 되는 게 신고전주의란 장르가 있는데요.
0: 네.
1: 이 시기에 이제 프랑스에서 궁정화가가 됐었던 예술가가 프란시스코 고야이기 때문에 고야의 예술은 장르의 시작점은 신고전주의라는 장르에서 시작됐다라고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번 전시에 와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신고전주의 풍의 그림이 와 있기는 한데 말씀드린 말년에 가면은 전혀 다르게 그려버리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신고전주의부터 낭만주의라는 장르

0: 때까지 폭넓게 활동했었던 예술가로 소개가 되고요. 그래서 고야 같은 경우에도 벨라스케스나 엘그레코 이상으로 근대 회화에 있어서는 특히나 스페인권 예술가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거장 중 한 명으로 네. 손에 꼽히다 보니 이것도 프라도 미술관 가시면은 그 정문 양 옆에 보면 이렇게 다 약간 그 무슨 산미신 같은 느낌처럼 조각이 하나씩 세워져 있거든요. 정문 그 방향에는 아까 벨라스케스가 놓여 있고요. 북문 쪽에는 그 이 고야가 놓여 있고 반대편에 이제 그 남문 쪽에는 무리오라는 또 다른 이 바로크 거장 중 한 명이 이렇게 조각으로 서 있어가지고 그만큼 상징적인 예술가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와, 이 벌써 스페인의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 세 명. 소개를 받았습니다. 엘그레코, 벨라스케스, 그리고 고야까지. 이 전시를 가시면 중심적으로 이렇게 많이 감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이외에도 또 함께 보면 좋을 만한 작품들 혹은 화가들이 있겠죠?
0: 일단 먼저 정리해드리고 싶은 건 네. 제가 방금 무리오란 예술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네. 스페인 고전의 3대 거장하고 큰 카테고리로 할 때 말씀드린 엘그레코, 뭐 벨라스케스, 고야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하지만 바로크라는 어찌 보면 스페인의 미술 전성기 시절을 또 따로 묶어가지고 얘기할 때 바로크의 3대 거장하고 또 많이 소개되는 예술가 중 한 명이 뭐 벨라스케스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수르바란이란 예술가 그 무리요란 예술가도 있기 때문에 이번 전시 가시면은 그 수르바란의 성녀 루치아란 작품하고 무리요의 돼지들 사이의 탕자란 작품을 보실 수 있어가지고 네네. 같은 바로크 시기의 예술가라고 하더라도 전성기의 벨라스케스 혹은 시작점의 엘그레코와는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직접 가서 보시는 것도 재미가 될 것 같고요.
1: 네네.
0: 추가로 만약 좀 가서 더 볼 만한 작품이 있냐라고 만약 물어봐 주신다면은 이게 5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스페인은 인상파란 장르하면 우리가 프랑스가 워낙 유명한 예술가가 많고 국내에 전시도 많이 열렸다 보니까 뭐 모네, 르누아르, 뭐 반고우 이런 예술가들이 훨씬 익숙하시긴 하겠지만 전 이번에 오히려 가서 좋았던 게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술 쪽에서 일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기존에 볼 기회도 많지 않고 이름이 낯선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그 시대에 아, 이런 화풍으로 그리는 스페인 인상파 계보 예술가도 있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예술가들도 꽤 많이 있었어가지고 가서 혹시 찾아보시라고 이름과 제목만 좀 거론을 해드리자면은
1: 네네.
0: 에밀리오 산체스 피레에르라는 예술가의 낚시라고 되게 작은 작품인데 그 낚싯배가 떠있는 정말 작은 풍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작은 캔버스 안에서도 우리 모네 같은 예술가가 인상, 해돋이 이런 거 그릴 때 되게 과감한 붓터치로 빛의 순간을 잡아낸 것처럼 그보다 오히려 좀 더 사실적인 느낌으로 스페인은 좀 더 약간 사실적인 정돈을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언뜻 봤을 땐 인상파적인 느낌도 있긴 한데 훨씬 좀 대중적 입맛에서 보기엔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더 잘 그린 느낌,
1: 네.
0: 더 마무리를 잘한 느낌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이 낚시라는 작품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호아킨 미르 트린셋이라는 예술가의 타라고나 대성당의 채광탑이라고 이거는 혹시 티켓 예매하려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상세 페이지에도 인상파 파트의 대표 작품으로 이미지가 소개되어 있기는 할 건데요.
1: 네네.
0: 역시나 빛이 좋은 날 그 스페인은 또 지중해에 붙어있는 그쵸, 지역이다
1: 네.
0: 보니까
1: 네.
0: 우리가 워낙 뭐 바르셀로나나 다 그 뜨거운 태양을 즐기러 많이 가보시는 곳이다 보니까 그 스페인의 감성, 날씨를 딱 느낄 수 있는 풍경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매니아틱하게 스페인 예술을 좋아하신다면 호아킨 소로야란 예술가가 국내에서도
1: 엄청 인기가 많죠.
0: 그렇죠.
1: 네.
0: 팬이 너무 많은 예술가로 유명한데 네. 기존에 많이 보셨던 여성 초상이 이번에 오히려 와있진 않고요.
1: 아, 그런가요?
0: 본인의 자화상과 더불어 세 점이 와있을 건데 자화상과 남성 초상과 아이의 모습을 그린 초상이 있어가지고
1: 네.
0: 내가 익숙했었던 호아킨 소로야랑은 또 다른 느낌도 함께 보실 수 있다. 라고 참고해 주시는 것도 보실 때 또 하나의 매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일부러 뺐을까요? 너무 유명하니까 그 작품들 말고 이런 것도 한번 감상해 보세요처럼.
0: 네, 저도 내부 정보를 알진 못해가지고 선정의 이유까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1: 네.
0: 아마 좀 더 다채로움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아마 편성한 게 아닐까라고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내심 호아킨 소로야의 그 바닷가 산책 같은
0: 그 많이 보시는
1: 네.
0: 게 있죠.
1: 그런 그림을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늘 보던 것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작품을 보면서 이 화가를 새롭게 만나는 것도 기쁨이니까요. 자, 요즘 뭐 판화 전시, 미디어 전시, 그리고 체험 전시

0: 뭐 전시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슨트님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궁금한데, 왜 어떤 사람은 뭐 굳이 원화를 보지 않더라도 미디어 전시처럼 더 선명한 화질로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니까 또 그게 좋다라는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원화가 주는 그 매력이 있지, 그것과 뭐그 감동을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도스트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1: 사실 각각의 장단점은 분명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디어나 신기술을 이용하는 죄송합니다. 그 체험 형태의 전시 같은 경우에든 좀더 우리가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렇게 시작을 했어도 우리가 미술 애호가로서 깊게 좋아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그 시대의 예술은 그 시대에 완성된 방식으로 봤을 때좀더 우리가 명확하게 느끼고 즐길 수 있다 보니까 이번 전시 역시도 말씀드린 95점의 유화 원화들로 와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보시다 보면 붓터치나 이게 어떻게 보존되기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또 즐길 수 있구나 하고 그 시대의 눈으로 볼수 있다는 점에서 한 번쯤은 꼭 보셔도 좋은 전시가 아닐까 싶어서 직접 보실 때 뭐가 더 낫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나의 취향과 호기심에 맞게 즐기시면 되지만 원화를 국내에서 볼수 있는 기회는 우리나라는
0: 흔치
1: 그
0: 않죠.
1: 소장품 자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는 아니다 보니까 흔치 않은 만큼 시도하시는 건꼭 추천을 드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오늘 저도 굉장히 공부하면서, 그리고 막 눈과 귀를 다 열어놓고 반짝반짝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김혜정 님도 메모하면서 지금 찬영 님의 전시 해설 듣고 계시다고, 스페인 3대 거장 화가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아요 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 안아가시고요. 전시도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혜진의 문화시대,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오늘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내년 1월 20일까지 진행이 되는 스페인 미술 500년 빛과 어둠의 연대기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스페인 미술의 거장 고야의 말을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를 드릴게요. 마지막 곡은 알베니스 작곡, 또 알리시아 데 라로차의 피아노 연주로 엘 크루푸스 앤 세비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목요일과 금요일은 국악방송 추석 특집 프로그램 방송으로 문화시대는 쉬어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요즘 전국 각지에 가을 축제가 참 많죠. 전북 순창의 떡볶이 축제부터 구미의 라면 축제, 대전의 빵 축제까지 소박한 먹거리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한동안은 또 분홍빛 억새풀인 핑크뮬리 축제가 한창이기도 했는데요. 참 그런 걸 보면 이색적인 정취부터 볼거리까지 다채롭습니다. 휴가철이나 명절 때마다 사람에 치인다, 길만 막힌다 하면서도 결국 다 함께 길을 나서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맛있는 걸 나누고 다 함께 어우러져서 웃는 자리를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람 사이에 북적이는 온기를 느끼면서 오늘도 유쾌하게 이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풍류 21의 연주로 풍류를 위한 아리랑 전해드릴게요.

풍류 21의 연주로 풍류를 위한 아리랑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가을 축제 이야기로 문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전북 순창이 장류 축제가 유명하거든요. 거기에서 파생한 떡볶이 축제도 인기가 있고요. 또 구미에서는 기차역에서 갓 튀긴 라면을 먹는 라면 축제가 열려요. 대전에서는 온 동네 빵집이 모이는 빵 축제에 수많은 사람이 몰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화려하고 재미있는 축제가 열린다고 해도 결국 그 자리를 완성하는 건 직접 찾아가서 재미를 누리는 사람의 몫이죠. 평소에는 바쁜 일상에 치이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데 가서 고생하느니 그냥 편하게 집에 있자 싶다가도 명절이나 연휴가 찾아오면 또 이상하게 그 북적거림 속에 섞여서 같이 웃고 즐기고 싶어지곤 해요. 아무리 근사한 볼거리나 맛있는 음식도요. 누군가와 같이 맛보고 이야기 나눌 때 그때 제대로 즐기는 기분이 들잖아요. 혼자는 아무리 좋은 것도 재미가 없어요. 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으로 가시거나 가족들을 만나신다면 고향 동네 근처에서 열리는 축제 아니면 장터 이런 곳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될 것 같아요. 고향으로 집으로 어디든 여러분 가시는 그 모든 길에 흥겨운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악단광칠의 노래와 연주로 모십니다. 전해드려요.

악단광칠의 노래와 연주로 모십니다 전해드렸어요. 명절 연휴에 어디를 가시든 모십니다 하면서 반겨주는 그런 분위기 가득가득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김인설님, 이제 추석이에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가족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이렇게 또 인사 남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6642님께서도 먹을 것 없는 듯 했지만 풍성했던 어린 시절의 명절들, 그 정겹고 마음 풍성했던 추석 명절, 추억을 그려보면서 방문 못하지만 친척분들께 전화라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 아, 그러니까요. 만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그 만나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쉬운 마음 진짜 전화로라도, 이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차이가 제법 있잖아요. 그 전화 한 통화에도 정말 반가움을 느끼니까. 그리고 명절에 잘 보내세요라는 그 인사에 진짜 그 아무 생각 없었던 그 즐거움? 어떤 그 고마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느껴지니까 전화나 문자로 그 마음 못 만나신 분들은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379님께서 진영님, 피디님, 작가님, 연출 제작진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드디어 내일이면 추석이네요. 풍요롭고 한가로운 추석 명절 송편 많이 드시고 잘 보내셔요. 라고 이렇게 또 인사 남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모두들 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로 우리 약속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 보니까, 문자 보니까 송편 진짜 저 잊고 있었어요. 추석에 송편 먹는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어렸을 때는 송편 무조건 만들었거든요.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반죽해서 주시면 그거 이제 TV 보면서 계속 만드는 거죠. 안에 깨소금 넣고. 근데 지금은 워낙 다른 먹을거리들이 많다 보니까 송편은 좀 뒷전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송편을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맞아요. 추석에는 송편 빠지면 섭섭한데, 송편도 많이 드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2시간 함께 할 텐데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은모든의 서울풍류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 텐데요. 멋스럽고

운치 있게 서울을 알아가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만나볼 텐데요. 판소리 한 대목을 먼저 이야기로 만나보고 우리 소리도 감상해보는 코너죠.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신봉사 눈뜨는 대목을 왕기성 명창의 소리와 한승석의 북장단, 김영길의 아쟁, 이용구의 대금, 오경자의 검은고 반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생각나시면 이곳으로 문자 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듣고 싶은 음악도 언제든 청해 주셔도 돼요. 공명의 연주인데요. 보물섬 만나고 올게요.

공명의 연주였어요. 보물섬 전해드렸습니다. 후반부는 참 신나기도 하고 앞부분은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전해졌죠. 저 바다 한가운데 인적 없는 섬에 보물이 가득 쌓여있고 탐험가들이 그 섬을 찾아 항해하는 그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는 느낌이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미지의 보물섬 말고요. 주변에서 소소하게 기쁨을 주는 보물들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음악마루가 음악이라는 보물 오늘도 하나씩 전해드릴게요. 유라시아 익스프레스 만나보시죠. 수군가 가운데 고고천변을 소재로 한 곡인데요. 별주부 자라가 육지로 나오면서 바라보는 풍경 음악으로 만나봅니다. 유태평양의 피처링 박주원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려요.

단옥찻집. 잘 노는 일에 관해서라면 며칠이고 떠들 자신이 있는데 그간 쌓아둔 이야기거리 안에는 서울의 존재감이 제법 크다고 여긴다. 수도의 도심 한복판, 광화문의 빌딩 너머를 지키고 선 북악산과 인왕산, 북한산의 위용은 맑은 날에도 시선을 사로잡지만 특히 비가 길 즈음의 풍경은 한 폭의 수묵화 안으로 들어온 듯한 정취를 자아내며 산책을 부추긴다. 산책의 제격인 곳 중에는 물가를 빼놓을 수 없는데 하루치의 작업을 마치고 한강변을 산책하며 만나는 야경이며 한강에서 뻗은 천변을 걸으며 사계를 감각하는 일은 평생 질리지 않을 것 같다. 코끝에는 솔향기가 스치고 여전히 계곡물 소리가 들려오는 정자 그늘에 자리를 잡은 나는 습관처럼 허리를 고추 세우고서 눈을 감은 채 몇 분의 시간을 흘려보냈다. 물과 돌이 쉼없이 부딪혀서 내는 상쾌한 울림에 귀를 기울이다 살며시 감았던 눈을 뜨자 계곡 건너편에서 한낮에 볕을 퉁겨내는 미루나무 잎의 푸른 일렁임에 눈이 부셨다.

자연 속에서 잠시 동안 눈을 감았다 뜨면 실로 총천연색이라는 말을 체감하게 된다. 설령 마음이 흐린 날에도 이런 순간에 시야에 쏟아지는 찬란한 빛에서는 인색함을 느낀 적이 없다. 새로 알게 된 것 한 가지는 봄과 여름에 도성 사람들이 즐긴 긴 산책에 근사한 이름이 순성놀이라는 것이었다. 걷기 좋은 시기에 옛사람들은 하루 동안 40리가 넘는 성벽길, 현재의 단위로는 18.6km를 걸으며 복을 기원하고 풍류를 즐겼다고 했다. 하루 만에? 역시 조상님들은 뭔가 시작했다 하면 끝장을 보셨구나 싶어 기득되며 나는 포근한 오후의 볕을 따라 청계천 방향으로 향했다. 점심 메뉴 선정에 실패했으니 저녁에는 공을 들여볼까 싶어 종로로 넘어갔고 식사 후에는 소화를 시킬 겸 좀 더 걸었다. 그렇게 긴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휴대폰에 건강 앱을 켜보았을 때는 정말인가 싶어 웃음이 났다. 대모험이라는 농담에서 시작하여 그날 내가 걸은 거리의 총합은 무려 16.1km였던 것이다. 먼 과거의 누군가가 순성놀이가 별게 아니고

0: 기요
1: 에이야 디야
2: 서울의
0: 전화를 다 겪었네
1: 에이야 디야
0: 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1: 에이야 디야
0: 팔팔한 60대로 살고 싶네
1: 에이야 아리아리라
3: 일본서 태어난 남항자요
1: 에이야
3: 해방 후에 한국에 와서
1: 에이야 대야
3: 남을 이해 애쓰는 게 보람 있어
1: 에이야

0: 평양북도서 태어났어.
1: 에이야디야.
0: 6.25 전쟁도 잘 지내왔고.
1: 에이야디야.
0: 시대의 흐름에 나를 도왔어.
1: 에하여라 아리아리라.
2: 잘하셨어요. 어쩜 이렇게 사연이 다 다를까요?
3: 아리랑 다려.

0: 강릉꽃 미남 장민준입니다.
1: 에이 어디야?
0: 부모님 바람에 서울 왔죠.
1: 에이 어디야?
0: 직장 생활 하고 있고.
1: 에이 어디야?
0: 맘터놀 친구 만들고 싶죠.
1: 에이 하이어로 아리아리라.
2: 너무 잘하시네요. 효정 씨 서울살이 뭐라고요? 서울살이.

노을양의 노래와 연주로 서울 아리랑 듣고 오셨어요. 중간에 각자의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 부르니까 참 재밌네요. 서울살이가 고되겠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힘이 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다음 곡은 오디세이 인 서울인데요. 작곡가 민영치가 타향에서 느끼는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향수와 소망을 그렸어요. 고향인 한국의 산하와 농촌 풍경을 그리워하며 작곡한 곡인데요. 민영치의 소금, 장구, 꽹과리, 이영훈의 태평소 연주로 오디세이 인 서울 감상해 보시죠.

민영치의 오디세이 인 서울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마지막 곡은 황혜리의 노래예요. 강강술래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죠.

보름달은 그리움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도,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사물놀이 땀띠의 노래와 연주로 이어달리기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7426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7426님께서 추석 앞두고 음식 물물 교환을 했어요. 아픈 딸에게 추석 잘 쇠라고 친정엄마가 생선을 넉넉히 보내주셨어요. 며칠 전 서울 하늘 아래 사는 지인과 통화를 하다가 직접 만든 알배기 배추 겉절이와 시래기가 있다고 해서요. 오늘 아침 서울에 사는 지인 은평구까지 와서 음식 나눔해주고 서대, 병어, 조기, 돔을 가져가셨어요. 명절 앞두고 이런 음식 나눔도 괜찮죠? 라고 하셨는데 좋죠, 좋죠. 어머나 이게 그거구나. 알배기 배추 겉절이. 근데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이 아삭아삭한 겉절이 한입 지금 당장 흰 밥에 먹고 싶다 이 욕구가 지금 올라올 만큼 너무 맛있게 보이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그리고 시래기, 봉지봉지 이렇게 또 삶아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모습 사진 보내주셨는데 선물도 좋지만 이렇게 정말 정성스러운 음식 나눔 이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는 거 말고 직접 만든 음식들 이게 주고받는 사람이 있으셔서 7426님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랄게요. 영디바라기님께서 추석 연휴 이제 시작입니다. 서울도 차들이 많이 없어요. 모두들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연휴에도 응원할게요. 라고 보내셨는데 제가 영디바라기님께서 서울에 차들이 별로 없어요. 라고 이제 문자 주셔서 한번 이렇게 상황을 봤어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그 각 지역 간 이동

이동할 때 소요 시간이 나오거든요. 어머, 벌써 시작이 됐어요? 이동이? 그래서 보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약 3시간 50분 소요가 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6시간,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6시간 40분, 또 서울에서 강릉까지 3시간, 서울에서 대구는 5시간 30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30분 예상됩니다. 아, 이게 평소보다 벌써 한두 시간 더 많이 소요가 되는 셈이에요. 아, 벌써 이렇게 준비해서 나서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싶은데, 이렇게 또 장거리 운전하실 때는 졸음 운전이 항상 이게 위험하잖아요. 워낙 이제 긴 시간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그럴 때는 꼭 쉬어가시는 거. 졸리는 거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전문가가 말씀하시는데요. 졸음은 이기려고 하면 안 된대요. 이기려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무조건 휴게소나 요즘 졸음 쉼터 곳곳에 많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꼭 쉬어가시는 거, 안전하게 도착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750님께서도 채널 고정 중 하고 함께 해주고 계시고, 김인설님께서 아까 7426님 정성스러운 음식 나눔, 정성이 있어서 맛있을 듯해요 하셨는데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정성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료도 아낌없이 듬뿍듬뿍 들어간 듯 합니다. 6642님 한낮의 행복 대명사, 음악마루의 청취자님들과 제작진분들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음악마루의 즐거움은 계산 불가능입니다. 그만큼 또 행복을 느껴주신다니 저희로서는 감사하죠.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 2부 순서에는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들어보면 낯설게 느껴지는 판소리, 그 소리를 조금 더 가까이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만나봅니다. 귀로 듣는 소리,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은요,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신봉사 눈뜨는 대목을 왕기성 명창의 소리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촌돌바람 다음 곡으로 만나보시죠. 신유진의 노래 이창현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손돌바람 듣고 오셨어요. 신유진의 노래 이창현 외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끔 나 자신을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요.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나 과자 별로 안 좋아해 했는데 손에서 과자 봉지를 놓지 못하거나 연예인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 했는데 누구보다 열변을 토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뭐 어디 이뿐인가요? 나 사람 많은 거 딱 질색이야 하면서도 막상 주말에 혼자 있으면 괜히 심심하고요. 요즘 무력 진짜 없어졌다 해놓고는 배송 무료 금액 채우려고 장바구니를 알뜰하게 채우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과 실제 행동이 따로 놀 때 아, 나 정말 앞뒤가 안 맞네? 싶다가도요. 뭐 이것도 다 사람 사는 모습이지. 그렇게 또 그냥 웃어 넘기게 돼요. 내가 만들어둔 틀에 나를 꼭 껴맞추지 않고요. 이러한 소소한 모순 하나쯤 그냥 슬쩍 모른 척 해주는 것도 일상의 소소한 재미가 아닐까 싶네요. 두레소리의 노래와 연주로 아리당닥쿵 전해드립니다.

아리당다쿵 전해드렸어요. 둘의 소리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7426님께서 진영님 목소리로 사연 소개 들으니까 엄마 보러 못 가도 그저 흐뭇하네요. 저녁에 엄마에게 전화 드리려고 합니다. 음식 나눔은 사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진짜 음식 나눔은 진짜 사랑 없으면 하기 힘든 거예요. 본능적으로 먹을 거엔 우리가 진심이니까요. 맛있는 음식 나누시면서 파티 같은 명절 보내시기 바랄게요. 다음 곡으로 스페인어로 파티라는 뜻의 제목의 곡 준비했는데요. 라 피에스타 만나볼게요. 김단비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소리 따라 이야기 따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판소리를 이야기로 먼저 만나보고 우리 소리 한 자락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은 판소리 심청가의 가장 극적이면서도 감동적인 하이라이트,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을 준비했습니다. 신봉사가 황후가 된 딸 심청을 다시 만나 그 간절함으로 두 눈을 번쩍 뜨게 되는 대목인데요. 왕기성 명창의 목소리와 한승석의 북장단, 풍성한 수성 반주가 어우러지는 소리로 감상하겠습니다. 소리를 감상하기 전에 이야기를 먼저 만나볼까요? 황후가 된 심청은 그리운 아버지 신봉사를 찾기 위해 전국의 모든 맹인을 초청하는 거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어느덧 잔치의 마지막 날, 심황후는 산호주렴, 그러니까 구슬을 꿰어 만든 발 너머로 마당을 바라보며 오늘도 아버지가 오지 않을까 애타게 탄식하죠. 혹시 나를 잃은 슬픔에 세상을 떠나셨을까? 오시는 길에 무슨 큰 일이라도 당하신 걸까? 초조해진 심황후는 사령을 풀어 혹시 신맹인이 계시거든 별궁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맹인들 사이로 사령을 보냅니다. 골목골목을 누비며 부르는 사령의 소리에

0: 끌려 마침내 대궐 말석에 앉아있던 신봉사가 끌려 나오게 되는데요. 배가 고파 헐떡이는 신봉사에게 사령이 거주와 성명을 묻자 그제야 황주 도화동 사는 심학교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사령들이 신맹인 계신다 하고 와르르 달려드니 죄책감을 품고 살던 신봉사는 기가 막히고 덜컥 겁부터 납니다. 아이고, 내가 자식 팔아먹은 죄가 큰데 황후께서 전국의 맹인들을 다 모아놓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잔치를 베풀었구나.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느냐며 에라 모르겠다 지팡이를 잡고 어전으로 들어서죠. 심황후의 명령으로 신분을 다시 확인받게 된 신봉사. 가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마자 멀어버린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소맹은 황주 도화동에 살던 심학교라 합니다. 산후탈로 아내를 잃고 핏덩이 딸 자식을 구걸에 겨우 길러냈지요. 그 아이가 15세가 되었을 때 공양미 300석의 몸을 팔아 인당수 재물로 죽은 지가 벌써 3년입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팔아먹은 놈을 살려두어 무엇하겠습니까? 당장에 내 목숨을 끊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심황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산후주렴을 걷어차버린 채 벗은발로 우르르 달려나와 아버지를 끌어안고 통곡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인당수에 빠져 죽었던 청이가 살아왔습니다. 어서 눈을 떠서 소녀를 보옵소서. 신봉사는 꿈인지 생시인지 내가 죽어 수궁에 왔는지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에이, 내 딸이라니. 내 딸 청이는 죽었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왔단 말이냐. 아이고 답답하여라.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어디 내 딸 좀 보자. 딸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하는 간절함에 눈을 끔적끔적 하더니 마침내 두 눈을 번쩍 딱 뜨게 됩니다. 지극한 효성과 간절함이 만들어낸 기적의 순간. 풍성한 수성가락으로 함께 감상해 보시죠.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신봉사 눈 뜨는 대목. 왕기석의 소리, 김영길의 아쟁, 이용구의 대금, 검은고의 오경자, 한승석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립니다. 10분여의 호흡이에요.
1: 신봉사, 아침을 먹고 궐 안에 들어가니 사방이 모두 소경빛이라. 신봉사도 저 말석에 참석을 하게 되었구나. 그때요, 심황후는 산혹

예부 상서 불러 분부하시되 오늘 또 맹인 중에 신맹인이 계시거든 별궁 안으로 입식했고로 마여라 하고 영을 내려놓으니 의전사정에 나온다 의전사정에 나온다

봉사 성명을 차례로 물어가다가 신봉사 앞에 당도하여 이 봉사 성명은 무엇이오? 아이고, 성명이고 무엇이고 배고파 죽겠소. 먹을 것이나 좀 주시오. 거주 성명을 아래야 떡도 주고 밥도 주고 술도 주고 고기도 줄 것 아니오? 그 실없이 여러 가지 것 많이도 주네. 예, 나 심학규라고 하는 사람이오. 신맹인 여기 계시다고 원이 달라더니 신봉사 기가 막혀. 아이고,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디.

나를 잡아 죽일라고 패설이었구나. 에라,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제 두 번 죽을랍죠. 자, 얼른 내 지팽이 잡으시오. 어전에 입시를 허여놓으니 시망후 분부하시되 그 봉사 거주 성명과 처자가 있는지 알아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만은 마! 눈에서 눈물이

갈증. 우연한 추억을 만나 공양미 삼백성만

오줌을 걷어 잡아내고 벗은 발로 후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푼칠에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깜짝 놀래 아버지라 아니 아버지라 이러고요 아이고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무남동녀의 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얘가 무검 3년인데 이것이 웬 말이오 아이고

소녀를 보옵소서. 신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뼈를 모르고 내 딸이 아니

내면 해보자. 아이고, 아이고, 가까 보여라. 내가 눈치 쓰게 내 딸을 보제.

0: 분을 그냥 번쩍 딱 떴던가 보더라.
1: 자식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딸을 알아보며 두 눈을 번쩍 뜨는 기적 같은 순간까지.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신봉사 눈 뜨는 대목.

한번 생각하셨어요. 소리꾼의 완급 조절과 극적인 사설도 훌륭하지만 눈을 끔적끔적거리다가 번쩍 뜨는 대목에서 나오는 악기들의 울림이 듣는 이의 가슴까지 탁 트이게 만들어주죠. 평생을 어둠 속에서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던 신봉사가 눈을 뜬 순간은 단순히 시력을 회복한 것을 넘어서 오랫동안 가슴에 가득 차 있던 한과 슬픔을 한 번에 씻어낸 순간이었을 겁니다. 진심 어린 마음과 간절함이 있다면 언젠가는 눈앞이 환하게 밝아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죠.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을 왕기석의 소리, 한승석의 북장단, 김영길의 아쟁, 이용구의 대금, 오경자의 검은고 반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벌써 꼭꼭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놀이터의 연주로 하늘빛 바다 감상하시죠.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이기도 합니다. 이날이 지나고 나면 이제 밤 기운이 조금씩 더 길어지면서 가을도 한층 더 깊어져 가겠죠. 낮과 밤이 딱 반반씩 균형을 이루는 오늘처럼 여러분 마음의 결도 동그랗고 단정하게 정돈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동안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잠시 쉬어갈게요. 내일부터는 편안한 음악으로 구성된 하늘, 구름 머물다로 함께 해주세요. 오롯이 우리 음악에 귀 기울이면서 귀성길, 귀경길 편안하고 넉넉하게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락과 함께 따뜻하고 유쾌한 명절 보내시고요. 저희는 연휴가 지난 뒤 더 반가운 모습으로 다음 주 월요일 정오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습니다. 풍성한 연휴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흉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3: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2016 제18회 우리춤 대축제가 9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춤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축제엔 한국 무용계를 이끌어온 원로와 중견 예술인부터 미래세대 춤꾼까지 100여 명의 무용가가 참여합니다. 이틀 동안 모두 18편의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먼저 29일 첫날엔 김묘선의 승무를 시작으로 유지영의 호천망극, 조성란의 즉흥무, 민경숙의 산조춤 바람구름 등이 무대에 오르고요. 윤종옥의 도살풀이춤, 위송이의 진도북춤, 이용덕의 함흥건무, 임광규의 태평무, 이순림의 진쇠춤까지 다양한 전통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날인 30일에도 윤영옥의 승무를 시작으로 정명희의 민살풀이춤, 김혜란의 구음건무, 장인숙의 전주부채춤 등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황진희 벽계수, 내 마음의 흐름, 황혼, 태평무, 그리고 이승주의 고율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감각으로 확장해가는 한국춤의 모습, 9월 29일과 30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리는 제18회 우리춤 대축제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을 맞아 화성과 수원에서도 우리 전통음악의 새로운 모습과 아시아 각국의 전통예술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이어집니다. 먼저 화성시 예술단의 하나의 노래 우리의 아리랑입니다. 9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화성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우리 삶의 순간마다 함께해온 아리랑을 주제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가락과 정서를 오늘의 창작 국악으로 풀어낸 공연인데요. 7명의 작곡가가 각자의 시선으로 아리랑을 새롭게 해석해 모두 7작품을 선보입니다. 익숙한 아리랑을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보고 싶다면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 9월 29일과 30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2016 유네스코 경기도 세계무형문화유산축전이 열립니다. 이번 축전에선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아시아 4개국의 전통 공연 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왕실과 사원의 제의, 예술이 되다를 주제로 각 나라의 궁중과 사원에서 이어온 의례와 전통 예술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조선 궁중무용 춘행전과 처용무, 그리고 북청 사자누름을 만나볼 수 있고요. 베트남에선 영매가 여러신을 몸에 모시는 전통 신앙의례 렌동, 캄보디아에선 라마야나를 바탕으로 한 전통 가면극 르콘콜이 펼쳐집니다. 또 중국에선 노래와 춤, 무술과 고개가 어우러지는 사천성 천극을 선보이는데요. 순식간에 가면이 바뀌는 변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전통이지만 그 안엔 평안과 화합, 공동체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서로 통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가을의 시작, 화성과 수원에서 우리 음악의 새로운 모습도 만나보고 다른 나라의 전통 문화에도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로 다른 문화와 음악 장르가 만나면 어떤 새로운 소리가 만들어질까요? 국악부터 전자음악, 대중음악과 재즈, 세계 각국의 전통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일대에서 펼쳐지는 2016 ACC 엑스뮤직 페스티벌인데요. 축제의 이름의 X는 서로 다른 문화와 장르를 연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개막 무대는요, 전자음악과 영상예술을 결합한 공연을 선보이고요. 이후에도 국내외 다양한 음악가들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이무진, 선우정아, 10cm, 강산해처럼 대중에게 익숙한 음악가들을 비롯해 국악을 기반으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자루와 추다의 차지스도 함께하고요. 아시아의 전통음악을 직접 만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예매 정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파트의 상사디아.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뉴스 보니까 일찌감치 고향 가는 길에 오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1: 사실상 이제 오늘부터죠.
2: 네.
1: 자, 실시간 교통 상황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업체의 조사를 보니까 오늘 오후 3시에 출발하면은 대전까지 4시간 한 5분 정도 걸릴 거라고 하고요.
2: 네.
1: 자, 올해는 추석 연휴가 짧아서 고속도로 정체는 각오를 좀 해야 된다고 합니다.
2: 네, 피할 수 없는 길이고요. 귀성길은 내일이 가장 막힐 거라고 합니다.
1: 아유.
2: 그나마 조금이라도 귀성길 정체를 피하려면은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출발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네요.
1: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올 추석 전국이 흐리거나 비가 오는 곳도 있어가지고 보름달 보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발표를 했던데, 자, 추석에도 늦더위는

0: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1: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벌써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자, 들썩이는 마음 잠시 가라앉히고 오늘도 즐거운 오후 2시 국악방송 파투의 상사디아와 오후의 일상 함께 하시죠.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9월 23일 수요일이고요. 그림의 달빛이 하늘로 듣고 왔습니다.
1: 기상청의 발표를 보니까 귀성길은 맑음이었다가 추석 당일에는 비가 좀 오고요. 또 귀경길에도 비가 내리는 지역이 많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이제 결론적으로는

0: 한가위 보름달 보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결론이 좀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1: 또 비까지 내리면 정체는 더 심해지겠네요.
0: 아우, 그러네요.
1: 하지만 이제 추석에 비가 온 다음에는 기온이 조금씩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0: 아.
1: 이제 가을로 로그인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제 차차차차. 그때 가서.
0: 네. 자, 하지만 추석날 가족 사랑 로그인은 또 이 사랑이라는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바로 그게 또 로그인이 되겠죠.
1: 아, 죄송합니다. 아, 뭐가 나와버렸네 안에서.
0: 왜 그러죠? 가족도 다 있고 다 사랑하잖아요.
1: 아니, 그렇긴 한데.
0: 사랑이라는 비밀번호만 이렇게 뭐 멘트... 1004 이렇게 비밀번호 입력하면
1: 멘트에도 바로... 주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그게 바로 저죠.
1: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0: 아, 우리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1: 아, 그래요? 네,
0: 그럼요. 저도 우리 가족을 사랑할 권리가 있죠.
1: 죠. 뭘까요?
0: 아시죠?
1: 죠. 네.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나와서 그런지 또 가족 생각도 많이들 나실 것 같은데.
0: 네.
1: 추석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0: 보고 싶은 사람.
1: 네. 그리고 또 제일 반가울 만한 것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0: 추석 때.
1: 네. 오늘 그쪽으로 한번 가보죠.
0: 어떤 추석 때 누가 가장 보고 싶고 또 뭐가 제일 반가울 것 같은지. 뭐
1: 가족이 보고 싶다 혹은 오랜만에 명절에 친구들과
0: 네.
1: 만나고 싶다 할 수도 있고.
0: 네네네.
1: 이제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용돈.
0: 아.
1: 용돈.
0: 캐시.
1: 반가울 것 같다 할 수 있죠.
0: 수급 날이니까.
1: 네.
0: 1년에 딱 대목이 두 번 있으니까.
1: 아이들. 대목이라니요.
0: 아이들 입장에서는 설날 한번 있고.
1: 사랑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0: 아,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거대로의 사랑이 있고.
1: 그건 어떤 거래 관계가 아니라.
0: 아이들
1: 이제 사랑을 나누는 거니까.
0: 아이들 그죠? 입장에서는 이제
1: 그죠.
0: 인컴 할 수 있는
1: 인컴이
0: 딱 두 날.
1: 수급 인컴 와.
0: 뭐 단월할지 이럴 때는 안 되니까.
1: 어떻게 사랑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0: 크리스마스
1: 되시죠?
0: 때도 이렇게 주지는 않으니까.
1: 그러니까 확실히 그 온도차가 있어. 우리 작가가 써준 거랑 성원 씨 멘트에 온도차가 있어요.
0: 자, 여러분들이 추석 때 가장 보고 싶은 얼굴, 가장
1: 네.
0: 반가운 얼굴, 반가운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문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추석날 가장 보고 싶은 얼굴, 그 얼굴의 주인공과 있었던 추억담도 좋고요.
0: 아.
1: 그리고 가장 반가운 것들 무엇이 있는지 문자 받아보면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0: 지금은 파티의 시대,
1: 파티의 상사대입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

0: 김성명의 앞소리로 경상남도 고성 점심 등지 소리 듣고 왔고요. 이어서 허용업의 태평소로 꽃방아 타령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0: 네.
1: 추석날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은 누구며 가장 반가운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문자 속속 들어오고 있네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8288님. 추석 때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은요. 저희 조카들이에요. 지금은 다 커서 고모한테 잘 안 오려고 하지만 어릴 때 너무 예뻤거든요. 얘들아 고모 마음 알지 하셨어요.
0: 그 조카들 특히 뭐 첫 조카랄지 그 조카들의 그 애틋함이 있죠.
1: 그럼요.
0: 예.
1: 거의 뭐 자녀와 같죠.
0: 사실상.
1: 네.
0: 그렇죠. 뭐 있는 돈 없는 돈 막 다 해가지고 애들 뭐라도 막 사주고 싶고 그랬었던 예, 그런 사랑이 있죠.
1: 뭔가 그 핏줄.
0: 그렇죠.
1: 핏줄로 연결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0: 있어요.
1: 첫 조카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0: 세상에.
1: 근데 지금 잘 크고 있다는 증거죠?
0: 지금 저도.

0: 그 조카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키가 저보다 다 크거든요.
1: 아.
0: 이제 보면 이제 사실은 든든하다고 해야 될까? 좀,
1: 네.
0: 예, 믿음직스럽고, 예, 그렇습니다.
1: 이제 고모한테 잘안 오려고 하는 것도 잘 크고 있다는 증거고,
0: 그쵸?
1: 부모 혹은 뭐 이제 어른들과 점점 거리를 두는 건 아주 자연스럽고, 이제 보낼 때가 점점 된 거예요, 그죠?
0: 또 이제 본인들도 또 부모가 돼봐야 또 이제 아는 거죠.
1: 이제 자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니까 지금 잘 크고 있는 것
0: 네.
1: 같아요. 9160님. 큰딸이 요즘 송편 키트가 유행이라고 가족끼리 만들어 보자고 하네요. 아, 키트가
0: 그
1: 있어요.
0: 피도 다 팔고 하더라고요. 예,
1: 그래요?
0: 별도로 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1: 좋다. 사실 가족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닥 그렇게 할게 없어요.
0: 다돼 있으니까
1: 아니,
0: 또
1: 그러기도 하고 거의 이제 앉아서 TV 보잖아요.
0: 윷놀이나 뭐 이런 거 하기도 조금 그렇고.
1: 에, 근데 뭐라도 이렇게 비즈니스가 좀 있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비즈니스. 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자연스럽게 스몰
0: 네.
1: 토크로 해가지고 딱 딥해지면 좋죠. 송편 키트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0: 네. 6248님께서 옛날에는 대가족이 모여가지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랬었어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소소한 추억이 됐었네요 하시면서.
1: 네.
0: 그쵸.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뭐 영화, 가족영화, 또 이때, 이 시즌에는 가족영화들이 나오니까.
1: 맞아요.
0: 그래서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누고 좀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1: 뭐 근데 요즘에는 다 이제 OTT로 전환돼 버려 가지고 영화관에 영화 상영작 자체가 별로 많지가 않고. 원래 이맘때쯤 또 가족들이 함께 볼수 있는 개봉작들이 막 나와줘야
0: 사실은.
1: 예. 같이 막 가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뭐 현재 상영하는 작품들이 암살자.
0: 아, 지금 현재.
1: 예. 타짜, 인턴. 아, 오디세이 아직도 하네요.
0: 아직도.
1: 오디세이 봐야겠다.
0: 그 유명한 영화들도 또 TBS 해주던데요.
1: 아, 항상 해주죠. 명절
0: 왕사남도
1: 때.
0: 이번에 나오던데.
1: 아, 그래요?
0: 예. 공중파에서
1: 네.
0: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 왕사남은 가족 간에 같이 보기에 좋은 영화지 않나요?
0: 그러니까요.
1: 그쵸?
0: 예.
1: 아.
0: 단종의
1: 네.
0: 이야기니까. 5241님께서 조용했던 집에 조카들의 괴성이 들릴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피곤하네요. 미운 네살 둥이들아, 이모가 하루만 제대로 놀아준다. 각오해라. 네살 애기들이거든요.
1: 에
0: 하루가
1: 쌍둥이래요, 쌍둥이.
0: 쌍둥이 하루 놀아주면 그 큰일인데. 이제 그 맞들려 가지고
1: 네.
0: 계속 놀아달라고 할
1: 그렇죠.
0: 텐데.
1: 재밌게 놀아주면 끝이 없어요,
0: 이
1: 이제.
0: 체력이 못 따라가잖아요, 도저히. 따라갈
1: 에
0: 수가 없어, 진짜.
1: 맞아요.
0: 아무튼 좋은 추억 쌓길 바라고요.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맛있게
0: 네,
1: 드세요.
0: 축하드립니다. 그때뿐이니까.
1: 3527님,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용돈 받는 학생이었는데요. 작년부터는 칼같이 용돈 제외 대상이 되었습니다. 직장인도 용돈 주세요. 신사임당 보고 싶어요. 할머니인 하셨는데 이젠 드려야죠. 직장인이면
0: 그쵸.
1: 이제 드려야 돼요.
0: 직장인이 뭐뭐 진짜 없죠.
1: 에.
0: 애들이 없죠.
1: 아, 얄로 시작하실라 그랬어요?
0: 애들이 없죠.
1: 이제 직장인은 뭐 얼마가 됐든 월급이 나오잖아요.
0: 그쵸.
1: 네, 근데 할머니는 사실 이제 주변에서 주신 용돈을 모아가지고 소일거리 하시거나 이제
0: 네.
1: 그런 걸로 모은 돈이기 때문에 돈의 좀 뭐랄까요? 가치가 좀 다르죠.
0: 용돈 대상 제외자. 이죠, 제외자. 그죠?
1: 네.
0: 직장인이 되면.
1: 직장인이 되면 대학생만 돼도 이제 슬슬 사실 눈치 보이지 않나요?
0: 그래도 집안마다
1: 네.
0: 대학생까지니까 줄게.
1: 학생이니까
0: 이
1: 어쨌든
0: 확실하게 주는 가정들도 있는 거고, 저희
1: 네
0: 집안도 좀 그런 편이고요. 대학생까지는. 그런
1: 근데
0: 것 같습니다.
1: 직장인이다 그럼 무조건 제외 대상이죠.
0: 그쵸.
1: 얄 197 하나님, 학창 시절 같이 하던 시골 친구 보고 싶어요. 중년이 되고 나니까 더욱더 보고파지네요. 아, 맞아요.
0: 고향 친구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1: 있죠.
0: 이제 살고
1: 있는데
0: 있는 친구가 있어요?
1: 잘못 모여요.
0: 사실상 그럴 것 같고.
1: 그쵸. 다들 이제 바쁘고, 그래서 명절 때 내려오는 뭐 친구도 있지만 못 내려오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약간 좀뭐 주동자가 좀 있어야 돼요. 리더가
0: 반장이
1: 있어야.
0: 있어야
1: 네.
0: 되는데.
1: 안 그러면 누가 뭐

0: 먼저 연락하고 뭐 이러기가 약간 애매하기도 하고.
1: 그렇지, 그렇지,
0: 저도 이제 그 시골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동네에 막 형, 친구, 동생들이 막 같이 모여서 엄청 놀았었거든요.
1: 그 집안에 어르신들 아직도 사시고요?
0: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 네. 네.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도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1: 그래요. 네. 세상에.
0: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게 그런 걸 보면 느껴지더라고요. 아직도 저희 그 마을 회관에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1: 당산나무 같은.
0: 네.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도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많이 잘려나가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1: 그렇군요. 아무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0135님께서 훌쩍 커버린 사촌동생들을 만나려니 조금 긴장이 되네요. 귀여운데 낯선 그 사춘기 학생들의 그 목소리도 좀 변하는 게 좀 낯설기도 하고 긴장이 됩니다 하시면서.
0: 아, 어른들도 그러시구나. 저 어렸을 때 변성기 왔었을 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1: 어떤 거요?
0: 그러니까 저는 목소리가 엄청 변했잖아요.
1: 네네.
0: 예전에 복령아 하던 네 하던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제가 어색한 거예요. 말을 하는 거 자체가. 말을 안 하고 싶고. 근데 이건 나만 느끼나 아니면 상대 어른들도 그걸 어색하다고 느끼나. 근데 제 주변의 어른들은 그걸 아무도 티를 안 내셨어요. 그냥 봉영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1: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0: 0135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른들도 약간 변한 조카를 보면 어색할 수 있군요.
1: 이제 반갑고 귀여운데 또 어색하기도 하고 얘가 벌써 이렇게 커버렸나.
0: 그러니까요.
1: 뭐 이런 세월 이런 게 느껴지겠죠.
0: 근데 당사자가 제일 불편해요 사실. 저는 아직도 그 느낌이 기억나요. 사춘기 때는 진짜 말도 하기가 싫었어요.
1: 진짜?
0: 목소리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말을 안 해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9976님의 메시지는 음악을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석날 가장 보고 싶은 얼굴, 반가운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계속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상자루의 연주 아쟁인 블루스 듣고 오겠습니다.

0: 상자루의 연주로 아쟁인 블루스 듣고 왔습니다.
1: 아우 친절하시네요. 이렇게 또 네. 예. 제가 소개하려고 했는데
0: 약간 늦던데요. 평소보다
1: 아니죠. 이 음악 된 따라라 한 호흡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아, 되는데 네
0: 제가 가로채기했군요.
1: 0.001초 정도 앞섰던 네. 것 같습니다.
0: 제가 살짝 앞섰습니다.
1: 네 호흡이 네. 자진몰이 호흡이었고 저는
0: 저 좀 빨랐어요.
1: 진양 호흡이었죠.
0: 네, 네. 지렸죠. 네. 자 추석날 여러분들 보고 싶은 얼굴은 누구이며 또 반가운 것들은 무엇인지 문자 받고 있습니다. 9976님 소개하려다 아까 멈췄죠. 소개합니다. 조카들 얘기네요. 조카들 들이닥치기 전에 제 컬렉션들 숨겨놔야 됩니다. 그걸 몰라서 뺏긴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1: 아 전력이 있군요.
0: 뭐 굉장히 많은 아이템을 또 가지고 계신가 봐요.
1: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 누가 봐도 좋은 거기 때문에
0: 네.
1: 또 고모랄지 뭐 삼촌이랄지 이렇게 달라고 하면 줄 것 같기 때문에
0: 네.
1: 그걸 또 많이 또 뺏기셨군요.
0: 근데 이미 조카들 머릿속에선 계산이 끝났을 거예요.
1: 아마 그 비밀 창고도 아마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어.
0: 이번엔 뭘 달라고 하자. 아마 계획이 다 서지 않았을까. 네.
1: 아무튼 꽁꽁 잘 숨겨놓으십시오.
0: 숨겨놔도 걸리지 않을까.
1: 아니 뭐 예를 들어서 트렁크 같은데
0: 캐리어에
1: 네.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그걸 창고에다 넣어놔. 네, 도저히 이거는
0: 근데 수색 과정에서 발각되지 않을까요?
1: 아, 그런 걸 또 찾아낸다고요?
0: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전을 해야죠.
1: 어디로? 친구네 집이나
0: 친구네 집으로
1: 아예 터전을 옮겨버려.
0: 그렇죠.
1: 아, 완벽하게.
0: 예. 아예 그냥 외부로 이전 시켜놔야죠.
1: 그래요. 예, 내 거니까.
0: 그렇죠.
1: 네, 소중한 거니까.

0: 파이팅. 1312님,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너무 기대가 됩니다. 밥 잘 안 먹는 동생도 할머니네만 가면 밥 두 공기 뚝딱이에요.
1: 아, 할머니가 정말 사랑이 들어간 음식 그걸 먹으면 진짜
0: 그럼요.
1: 별거 아닌 것 같은데만 맛있고.
0: 왜?
1: 식당에서는 맞아.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그 깊이.
0: 맞아요.
1: 뭐 이런 거죠.
0: 뭔가 아낌없이 들어간 사랑의 맛.
1: 그쵸.
0: 네. 할머니의 음식이 그립습니다. 드실 수 있을 때 많이 맛있게 드시라고 유산균 선물 드립니다.
1: 네. 6652님께서 아기랑 같이 엄마 보러 갑니다. 우리 아기 기차는 처음인데요. 잘 탈 수 있겠죠? 분유 왕창 먹고 자거라 이렇게 남겼는데.
0: 엄마를 보러 가요?
1: 어머니. 그러니까 아기 데리고.
0: 아기 엄마 말고.
1: 나의 엄마.
0: 나의 엄마.
1: 나는 이 조그만 아기의 나는
0: 아기야 할머니.
1: 그 아시잖아요. 그 기차 타게 되면 그 아이랑 동반석 그 하는 그 열차칸. 글로 꼭 타시면 뭐 눈치 안 봐도 되니까.
0: 그렇긴 한데 거기도 자리가 별로 없어요.
1: 물론
0: 항상 부족해요.
1: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도 명분이 있는 칸이니까 덜 눈치를 보는데 그렇게 눈치를 주더라고.
0: 그러니까
1: 나는 눈치를 좀 봐가지고.
0: 그러니까 그 좋은데 예매가 쉽지가 않아요.
1: 그러니까
0: 항상 자리가 부족하더라고.
1: 자리를 뭐 잡으셨겠죠. 예. 그래서 저는 막 거기 화장실인데 거기서 계속 서서 막
0: 눈치 보이시니까.
1: 그랬던 좀
0: 아무래도 또 KTX가 열차 안이 실내가 정숙해요.
1: 너무 조용해. 너무 도서관이야.
0: 예, 아기가 울면은 다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1: 그건 좀 이해를 좀 하면 좋겠는데. 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잘 다녀오십시오. 네. 4682님께서 전에는 추석 되면은 다들 고향 내려가느라 서울이 약간 텅 빈 느낌이어서 좋았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집에서 연휴를 보내는 경우들도 많아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시면서.
0: 맞아요.
1: 그렇더라고. 그 데이터에도 나왔잖아요.
0: 네. 명절 때 저도 예전에 서울에서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서울이 서쪽에서 동쪽까지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었어?
1: 적막강산이죠. 진짜 조용하고.
0: 네.
1: 맞아.
0: 우리가 뭐 1시간 반 걸리는 길이 갑자기 30분
1: 맞아,
0: 만에
1: 맞아.
0: 주파 가능한.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곳이었었구나. 근데 요즘에는 서울에서 보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375 하나님, 이번 추석에는 사촌들까지 다 모이려고 했는데 사촌 동생이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수술 잘하고 좋은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1: 아이고야.
0: 어린 나이에 수술을 하네요.
1: 아이고 많이 걱정되시겠네.
0: 그러게요.
1: 어떤 저기 병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완쾌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4759님께서 추석 귀향길에 꽉 막히면은 뻥튀기를 팔던 고속도로에 그 정이 많던 그 시절 참 그립습니다 하시면서. 그러네요. 옛날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진짜.
0: 맞아요.
1: 뭐또 팔고 번데기 뭐 이런 것도 팔았던 네. 것 같고. 너무 막히니까
0: 각종 걸 많이 팔았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신기했던 게 어떻게 저분들은 여기가 막힐 줄 알고 저기 서 있었을까. 어린 나이 때 어떻게 아셨지.
1: 맞아.
0: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이렇게 꽉 막혀 있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오셨지. 이 생각도 들었고.
1: 새벽 뭐 물론 새벽같이 와가지고 그쵸, 막 그러셨겠지만
0: 지금이야 이제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나오는 일이지만.
1: 그렇죠.
0: 자, 4759님께 떡 선물 드립니다.
1: 2665님, 명절 때마다 큰엄마가 해주시던 육회가 생각이 납니다. 통통한 배에 썰어서 곁들여서 한 젓가락 집어 먹으면 크으 하셨는데. 육회를 드셨었구나. 이야, 한번 먹어봐야겠네.
0: 명절
1: 진짜.
0: 때마다 그것도 와
1: 제대로 하셨네. 낙지탕탕이 쪽으로는 안 하셨고 육회 쪽만 딱 하셨나 보다.
0: 육회 좋죠 진짜. 육회도 너무 간이 막 센 거보다는
1: 그런 거 말고
0: 진짜 참기름 정도만 이렇게 딱 섞어가지고
1: 배랑 깨 하고 계란 좀 들어가고
0: 해서
1: 그게 좋죠.
0: 노른자 쫙 풀어가지고
1: 소고기 묵국 딱 옆에 딱
0: 그쵸 그 이제 그 노른자 딱 깨가지고 이렇게 비빌 때 그 찰진 소리가 나거든요.
1: 아 있죠.
0: 있어요. 그 소리가 나요.
1: 맞아.
0: 그 소리예요. 그거부터 이미 식사는 시작된 거야.
1: 아 좋네요.
0: 육회 땡기네요.
1: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0: 네, 판소리 연구의 소리담의 소리로 남도민요 풍년가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 시각 2시 41분을 지나서 42분을 향해 가고 있네요.
1: 점심 먹고 나른하면 파투가 달려간다.
2: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1: 인천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3: 커피 사고 싶다.
1: 똑딱이 퀴즈.
2: 노래하고 싶다.
1: 노래하고 싶다.
2: 이것저것
1: 이놈저놈
2: 묻지마
1: 따지지마.
2: 우리 모두 파투한테 달려간다.
4: 파투의 상사리야.
5: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어? 저 나물 묻히는 거냐 너 지금 말이야. 야 이거 그냥 참기름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한다 그냥.
6: 아니 장인어른 이게 오신 김에요. 아 이거 간이 좀 잘 됐는지 좀 봐주실래요? 아 자, 아 해보세요. 어떠세요?
5: 야 이거
6: 맛있죠? 맛있죠?
5: 오, 야 이거 싱겁다. 아이 싱거워 이거. 소금 한 꼬집 넣고 뭐냐 저 깨소금도 좀 한 움큼도.

0: 그래
1: 아유 정말
0: 보라고.
1: 뭐예요 진짜. 비켜봐요 비켜봐. 칸은 내가 봐야지 진짜. 아유 딱 좋네. 싱거워요 진짜.
0: 아니야 용녀 싱겁다니까. 응? 소금 한 꼬집이랑 깨소금도 딱 넣어야 딱 맞다고.
2: 아, 장인어른 그러면 이거 한 꼬집이면요 요만큼만 넣으면 될까요?
0: 아, 그래 엄지와 검지로 딱 집어내는 양을 꼬집이라고 하잖아. 너 이렇게 꼬집 이렇게 꼬집혀.
2: 아파요 진짜.
0: 왜 화를 내고 그러냐.
2: 아 그러면요 한 움큼은 뭐예요 한 움큼?
1: 아유 잠깐만 한 움큼은 손으로 이렇게 한 주먹 딱 움켜질 만한 그런 양이지.
0: 아 역시 우리 용녀가 뭘 좀 안다니까. 어? 웅큼이 한 주먹 양이면은 어? 한 자밤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 용녀?
1: 아우 정말 알죠. 자밤은 사실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한 꼬집보다는 좀 많게. 그러니까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둥글게 모아서 잡는 그런 분량이잖아요.
0: 아 그래.
2: 아 진짜요? 아 장모님 자밤은 저 진짜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 꼬집은 엄지랑 검지랑 딱 집어내는 양이고 한 꼬집보다는 많이 아 그리고 둥글게 모아 잡는 양이 한 자밤인 거네요.
0: 아 그래. 아이 그렇다니까 뭐 자꾸 물어보냐. 이게 꼬집이라고. 아! 이게
2: 아파요 진짜.
0: 그리고 요게 웅큼이고 요게 자밤이고 어? 다 우리 어머니들 손에서 나온 손맛 단이라고 그것이 말이야. 아이가 빨리 잔소리 말고 저 빨리 소금 한 꼬집 그리고 깨소금 한 움큼 넣으라고 빨리 넣어.
2: 장현호는
0: 넣어.
2: 깨소금은 한 자밤만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0: 아니야 한 움큼 넣으라고 한 움큼.
2: 아 대신요 제 사랑을 한 움큼 더 넣어드려도 될까요?
0: 두 꼬집 한 바라 진짜.

0: 유지숙의 소리로 나물 타령, 끔대 타령 듣고 왔습니다.
1: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엄지와 검지로 딱 잡히는 양이 한 꼬집.
0: 네.
1: 이제 한 꼬집보다는 넉넉하게 손가락을 둥글게 해가지고 집는 양이 한 자밤. 그리고 자밤보다는 많이 손으로 한 줌 움켜질 만한 양은 한 웅큼. 요건 이제 많이들 쓰는 단어이기도 한데 저도 자밤이란 단어는 좀 낯설었어요.
0: 네네.
1: 네.
0: 꼬집은 아직 표준어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손으로 만들어진 우리 말의 그 단위죠, 단위.
1: 맞아요.
0: 추석 한가위 음식은 좀 심심하게 하지만 사랑은 한 움큼씩 더하시길 바랍니다.
1: 자, 왜 계속 이렇게
0: 그러면
1: 사랑이 가득하네요.
0: 네. 똑딱이 퀴즈 함께 가시죠.
1: 응.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지금은 전통이 가장 트렌디하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서울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는 추석 연휴 동안 영빈관에서 한가위 크로스오버 국악 공연을 하네요. 전통 음악과 추석 만찬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

0: 패키지라는데요. 소리꾼 유태평양 김준수 오단의 씨가 두 번째 달과 함께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명 면세점에서도 추석과 함께 K-뷰티 그리고 K-전통문화를 만나는 체험형 팝업스토어를 운영 중인데요. 면세점에서 이것을 하는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활쏘기, 2번 창포물 머리 감기, 3번 윷놀이. 면세점에서 이런 이벤트도 해요.
0: 재밌겠네요.
1: 재밌겠네요.
0: 네.
1: 안전하고요. 일단은.
2: 맞아요.
1: 면세점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0: 네.
1: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뭘 이렇게 뒷마무리를 굳이 뭘 할 필요가 없잖아요.
0: 활쏘기, 창포물에 머리 감기, 윷놀이.
1: 그쵸.
0: 중에 지금 네. 상화 씨가 춘 단서들을 조합해 보면
1: 네네.
0: 제외할 것들이 생깁니다.
1: 큰 공간도 필요 없고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또 뒤처리를 막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할 필요도 없고
0: 네.
1: 그냥 조그마한 공간에서 뭐 그쵸?
0: 뭐 하나 깔고
1: 깔고
0: 뭐 좀 던지고
1: 던지면 끝이죠.
0: 네.
1: 그쵸?
0: 그럼 말이 이제 가는 거죠.
1: 잡던지.
0: 아 그렇죠.
1: 업어서 가든지. 가든지.
0: 백도 있죠.
1: 있죠.
0: 네. 네
1: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0: 네.
1: 재밌겠네요 진짜.
0: 거기 동물들 많이 나오고.
1: 아 그쵸.
0: 네.
1: 뭐 그쵸. 오도 있고. 그죠.
0: 한 네 명이서 할 때가 가장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명.
1: 이번 추석 때도 저도 할 계획입니다.
0: 이건 해야 됩니다.
1: 이제 준비를 해놨거든요.
0: 안 할 수가 없어요.
1: 네.
0: 이것만큼 가족들과 아주 재미나게 할 수 네. 있는 게 없어요.
1: 자,
0: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새 그 명절에 돈 받은 거, 용돈 받은 거.
1: 아, 다 걸어요?
0: 다는 아니지만
1: 아, 일부
0: 조금씩 이제 판 밑에다가 두고
1: 어.
0: 그리고 이제 이걸 하면 너무 너무 너무 재밌죠. 네,
1: 울음바다 되지 않을까요?
0: 아이가 소액 그럼. 아주 아주 소액으로 상징적으로만.
1: 오케이 오케이.
0: 네.
1: 자 그러면 정답 발표할까요?
0: 설거지도 많이 걸죠?
1: 아 네. 그래서 저희 집은 설거지까지는 안 걸었네.
0: 진 사람이 설거지하기.
1: 아 해가지고. 그래.
0: 뭘 걸어야 돼요? 정답은 3번.
1: 3번 윷놀이가 정답이었습니다.
0: 면세점에서 이제 윷놀이 하는 이벤트까지 있다고 합니다.
1: 오.
0: 전통과 명절을 즐기는 참여 이벤트가 펼쳐진다라는 건데요.
1: 네.
0: 진짜 전통의 시대인가 싶기도 합니다. 전통이 가장 트렌디하다. 말도 마음에 드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쭉. 떡 선물은 4204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0: 두 번째 퀴즈 갈게요.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르륵 똑똑똑똑.
0: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때가 때인 만큼 지금 유행 중인 우리 전통 아이템 하나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것이 젊은 층 사이에서 뜻밖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한강공원 등 야외에서 이것과 소주, 탄산음료를 더해 마신다는데요. 소셜미디어 SNS를 타고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이것 매출이 7배 뛰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막걸리, 2번 복분자주, 3번 인삼주. 아, 이게 요즘 유행이군요. 얘랑 소주랑 탄산음료 뭐 사이다 같은 거?
0: 네.
1: 그렇게 해서 1대1대1로 섞는군요.
0: 그렇다네요.
1: 머리 아프지 않나?
0: 머리 아프죠.
1: 그래.
0: 요거는 그냥 요거 자체로 저는 개인적으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요것만으로.
1: 하나로 가야 되는데.
0: 저는 그래요.
1: 아무튼 색깔이 또 예뻐가지고 그리고 뭐랄까 좀 약간 달큰하다 해야 되나? 달고. 예, 그래서 되게 인기가 많나 봐요. 막걸리, 복분자주, 인삼 중에
0: 색깔이 예쁜 거.
1: 예. 그리고 학교 다닐 때

0: 저희 때는 이거 잘못 먹었거든요. 상대적으로 비싸가지고.
1: 비싸요.
0: 네.
1: 지금도 비싸요.
0: 하나는 아예 그런 포차에서 취급을 안 했던 제품이고,
1: 네.
0: 하나는 너무 단가가 그때 당시에는 감당할 수 없는 거니까 얘는 안 먹었고,
1: 네.
0: 주로 뭐 소주나 뭐 이런 거 먹었던 것 같은데.
1: 네.
0: 네. 자, 아무튼 요즘은 매출이 7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네.
1: 근데 지금 지금 이거랑 소주랑 사이다랑 1대1로 섞는다 그랬잖아요.
0: 네네.
1: 근데 많이 안 먹고,
0: 한두 잔
1: 예, 그
0: 정도나. 아, 뭐
1: 정도만
0: 그 정도면
1: 우리
0: 뭐.
1: 기준에서
0: 그치, 우리는
1: 벌컥벌컥벌컥
0: 혀가 꼬여야 돼. 그래야 먹었어.
1: 갈 때까지 가야 돼.
0: 그렇지. 이제
1: 근데 그냥 살짝 가볍게. 예.
0: 가볍게.
1: 그리고 이게 워낙 색깔이 짙은 색이고
0: 진하죠.
1: 진한
0: 맞아요.
1: 색이고. 네.
0: 막 원액 같은 그런
1: 약간
0: 느낌이니까.
1: 그런
0: 네, 맞아요,
1: 느낌이고,
0: 맞아요.
1: 그래서 소주 사이다와 이것을 이렇게 섞으면 색깔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0: 그리고 아, 힌트 하나 드릴 수 있을까?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 요걸 먹으면 입술과 혀가 요 색상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
1: 맞아요.
0: 맞죠?
1: 네.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맞아요.
0: 그만큼 진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 네. 아주 달달한 와인 느낌이 날것 같아요.
0: 와인
1: 아주 달달한
0: 느낌.
1: 와인 느낌.
0: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1: 자, 다들 뭐 정답 알고 계시네요. 오답도 있구나.
0: 그래요? 아, 그러네. 자자자.
1: 한 자인트로 드리자면
0: 뭐, 새, 응?
1: 그렇죠, 그거죠.
0: 아니, 받으세요, 이거. 요거요?
1: 비나리 같은 거. 여러분의 이걸 빈다.
0: 그러네, 그러네.
1: 그렇죠.
0: 자, 막걸리, 복분자주, 인삼주 중에. 자, 정답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면 뭐 정답과 상관없이 상화 씨는 이게 세개 중에 어떤 걸 가장 좋아하세요?
0: 전두 개는 안 먹고 하나만 먹어요.
1: 어떤 막걸리만?
0: 예.
1: 아, 이건 뭐 정답과 상관없이
0: 그러니까.
1: 막걸리만.
0: 예.
1: 안 비싸도.
0: 얘는 그래도 난 머리 아프더라고요.
1: 복분자주는 머리가
0: 먹어는
1: 아프세요?
0: 봤는데 머리 아프더라고.
1: 인삼주는요?
0: 인삼주는 막 좋다 좋다고는 하는데
1: 예.
0: 그냥 정말 이거는 에피타이저 같이 한번 정도만 먹지 더는 못 먹겠더라고.
1: 저는 그 인삼주 혹은 뭐 산삼주 혹은 도라지 큰거 들어간 거 이런 거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0: 집에도 있어요.
1: 저희 집에도.
0: 아, 막 선물로 주셔가지고
1: 예.
0: 집에도 있는데
1: 근데 그거 맛있던데요. 열이 확
0: 난
1: 오르고.
0: 몇 년째 그냥 가만
1: 아, 그래요.
0: 아무도 안 먹으니까.
1: 오로지 막걸리.
0: 네.
1: 오래 사는 막걸리.
0: 아니 이게 뒤탈이 없더라고.
1: 아,
0: 머리도 안 아프고
1: 상화
0: 그렇더라고.
1: 씨한테 맞나
0: 이렇게
1: 보네.
0: 맞는 거예요.
1: 체질. 그러니까.
0: 다른 거는 머리가 아프고
1: 뭔지
0: 감당이
1: 알
0: 안
1: 것
0: 되더라고. 네,
1: 같아요.
0: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거는 이렇다 뭐 이런 거죠. 네.
1: 이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복소사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복소사.
0: 네.
1: 복분자주가 정답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유,
0: 2번 복분자주가 정답이었습니다.
1: 요즘에 복소사가 또 인기구나.
0: 참알 수가 없어
1: 예.
0: 진짜.
1: 근데 맛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요.
0: 자, 김치 선물을 저는 1207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축하드립니다.
1: 1966님께서 배워봅니다. 시음하고 싶네요 하셨는데 예, 과도한 음주는 또
0: 그래요.
1: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0: 네.
1: 조금만 맛만 보세요.
0: 자, 1부 끝곡 체코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태평가 듣겠는데요. 윤혜성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띄워드릴 거고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이따 봬요.

안녕하세요. 문화행공감을 진행하고 있는 박은영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명절 연휴는 국악방송TV와 함께하세요. 9월 24일 목요일 오전 9시, 명창 송만갑의 일대기를 그린 국악드라마 초훈가. 오후 1시, 음악감독 박할린이 소리인재를 찾아 떠나는 국악 스캔들 꾼이 나흘간 방송되고, 밤 12시엔 특선 영화 광대소리꾼이 방송됩니다.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청춘들의 흥겨운 무대, 대학 연희열전, 하늘 뒤집다. 저녁 7시, 소리꾼 김용우의 30주년 기념 콘서트 나는 소리꾼입니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순이야.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이야, 정읍에서는 오늘부터 추석맞이 시작하나 보다. 오늘 저녁 7시 정읍 천변에서 추석맞이 정읍 농악 공연을 한대요.
1: 그래, 오방진 굿의 농부가 부푸놀이, 설장구, 열두발 상모까지 화려한 판국과 개인놀이까지 펼쳐질 거라는데 추석 한가위엔 역시 신명나는 우리 가락이지.
0: 맞아, 정읍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크고 작은 전통마당, 민속놀이마당이 펼쳐질 텐데 이참에 우리 K민속놀이도 글로벌 무대에 알려지면 좋겠어.
1: 그러면 완전 좋지. 그러려면 일단 우리부터 우리 민속놀이를 조금 더 많이 사랑하고 즐겨야 하지 않을까? 추석 한가위 때 가족이 함께 윷도 던지고 발로 제기도 차면서 웃음꽃을 피우면 좀 좋아.
0: 그렇지 그렇지. 궁이나 전통놀이가 펼쳐지는 축제에 가서 민속놀이를 보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일상에서도 우리 민속놀이를 가까이 하면 우리만의 민속놀이가 K-민속놀이가 되는 거겠지.
1: 집집마다 윷놀이 세트 요거 준비해 놓는 것도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신의 한수가 되겠는걸.
2: 한강술래
3: 한강술래
2: 몰자 몰자 덕성 몰자
3: 기온나 덕성 몰자
2: 몰자 몰자 덕성 몰자.

0: 날이 갱게 올
1: 비야비야 오지 마라
0: 딸밭에 장구 친다
1: 몰랴 몰랴 덕성 몰랴
0: 피운다 덕성 몰랴
1: 몰랴 몰랴 덕성 몰랴
0: 날이 갱게 올
1: 비야비야 오지 마라
0: 딸밭에 장구 친다
1: 몰랴 몰랴 덕성 몰랴
0: 피운다 덕성 몰랴
1: 몰랴 몰랴 덕성 몰랴
0: 눈이

0: 남자 장작꼴찌 와세
1: 바깥이 가세 어디만큼 강가
0: 당당 멀었네
1: 일하자라 챙기질
0: 묵은 밭에 다부질
1: 어디만큼 강가
0: 당당 멀었네
1: 일하자라 챙기질
0: 묵은 밭에 다부질
1: 어디만큼 강가
0: 당당 멀었네
1: 일하자라 챙기질
0: 묵은 밭에 다부질
1: 어디만큼 강가
0: 당당 멀었네
1: 일하자라 챙기질
0: 묵은 밭에 다부질
1: 어디만큼 강가
0: 당당 멀었네
1: 일하자라 챙기질
0: 묵은 밭에 다부질
1: 손치기 하세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한박겹박 시디가 손나래기 나도가 어린 것이 어찌가 동물동물 잘도가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남산에 북산에 백여시 소금장시 연애비 연애비 공할 똑 따먹고 연애비 한때로 장계가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한방쪽방 시지가 종가래기 나도가 어린 것이 어찌가 동물동물 잘도가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치기 발로 친다고 발치기 남산에 북산에 백여시 소금장시 연애비 연애비 공갈 떡 따먹고 연애비 한때로 장계가 기아 봅세
0: 기아 봅세.

0: 끼자
1: 끼자 끼자 바늘기나 끼자
0: 이세남방 예언할련 붉은 실이나 끼자
1: 끼자 끼자 바늘기나 끼자
0: 삼세사방 예언할련 흔실이나 끼자
1: 끼자 끼자 바늘기나 끼자
0: 사세북방 예언할련 검은실이나 끼자
1: 끼자 끼자 바늘기나 끼자
0: 우색 당사실로 바늘기나 끼자
1: 끼자 끼자 바늘기나 끼자
0: 문지새끼 찔룩짤룩
1: 가사리 보시오
0: 문지새끼 찔룩짤룩
1: 가사리 보시오
0: 문지새끼 찔룩짤룩
1: 가사리 보시오
0: 문지새끼 찔룩짤룩
1: 가사리 보시오
0: 문지새끼 찔룩짤룩
1: 가사리 보시오

0: 국내 명창 앞소리로 강강술래 듣고 왔습니다.
1: 네. 우리만의 이 전통이 지금 가장 트렌디한 유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처럼 우리만의 민속놀이도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 더 친근하게 즐기면 K민속놀이가 알려지는 것도 금방일 것 같아요, 진짜.
0: 네. 뭐 세계에 알려져서 K민속놀이가 되는 것도 무조건 좋은 일이지만
1: 네.
0: 사실 그냥 민속놀이 자체만으로도 워낙 건강하고 좋아요.
1: 그쵸.
0: 네, 막 각자 방 들어가서 휴대전화 보고 게임기 하고 이런 거보다는 함께 우리 가족의 어떤 공동체 서로 막 웃으면서 좋은 에너지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우리 민속놀이의 특징 중 하나잖아요.
1: 그 인천공항에서 입국장에
0: 네.
1: 외국인분들이 사실 그 짐 캐리어 그 찾을 때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0: 그쵸.
1: 그때 그런 데다가 윷도 좀 넣고, 그
0: 아.
1: 다음에 제기차기 10개 이상 성공해야지 입국 허용, 뭐, 약간 이런
0: 아,
1: 식으로
0: 그런 식으로.
1: 법으로 아예 만들어 놔서,
0: 아, 재정까지 해라. 법
1: 예,
0: 재정까지.
1: 그래서
0: 아.
1: 윷놀이도, 예, 말을 잡아야 되고,
0: 야, 거의 공산국가 아닙니까?
1: 그렇죠. 제기차기 10개 이상
0: 야.
1: 성공 시,
0: 어떻게 거기까지 가시지?
1: 예,
0: 와, 예.
1: 출국 때 수속,
0: 아, 예.
1: 프리패스권
0: 아, 그래요?
1: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중간중간에
0: 예.
1: 상품을 넣는 거죠.
0: 아,
1: 예.
0: 그러다가 그 게임 집중하느라고 가방 분실하면
1: 아,
0: 어떡해요?
1: 분실. 아,
0: 아,
1: 그럴 수
0: 맞다! 하고 놓고 가버리거나. 예.
1: 그거는 또 우리 그 햄버거나 커피 할때
0: 네.
1: 그 진동 그거 주잖아요.
0: 진동벨을
1: 예,
0: 나눠줘라.
1: 진동벨을 여기에 차. 그래서 내거 나오면은 가까이 오면은 르르 울리는 거야. 예.
0: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1: 아니, 알려야 되니까. 알려야 되니까.
0: 알리는 것보다 우리가 즐기는 게
1: 그냥 해!
0: 중요하죠. 일단 우리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아,
0: 진짜로.
1: 그쵸.
0: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오붓하게 모여서 아이들 눈도 그럼 자연스럽게 맞출 수
1: 아,
0: 있고요.
1: 그럼요.
0: 서로 교류가 굉장히 용이해져요. 관계도
1: 네.
0: 좋아지고
1: 그래서
0: 여러모로
1: 진짜로
0: 민속놀이가
1: 이번에
0: 좋아요.
1: 요술 지금 준비해놨어요. 지금
0: 네.
1: 집에. 예, 애들이랑 하고,
0: 네.
1: 뭐, 알까기 이런 것도 있고, 프로그램이 나름 좀 있습니다.
0: 민속놀이 굉장히 다양하기
1: 네,
0: 때문에 다
1: 맞습니다.
0: 준비해 두시면은 놀기에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이번 명절은 건강한 우리 민속놀이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1: 네.
0: 소개해 드렸고요.
1: 네.
0: 자, 이제 또 신인 발굴쇼 끼룩끼룩
1: 네.
0: 이송미 씨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함께 만나러 가시죠.

0: 한번 보소 끼룩
1: 끼룩.
2: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달밝은 밤 선비들의 그릭는 소리가 들린다는 표현이 많은데요. 판소리 춘향가에도 이몽룡이 춘향이를 생각하면서 천자문을 읽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0: 네, 바로 그런 옛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송서라는 우리 음악인데요. 자, 오늘 국악신인 발굴쇼에서 만날 끼쟁이는요, 지난주 송서로 생애 첫 완창 발표회를 해낸 송서율창 이수자 이송미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무형유산 제41호 송서율창 이수자 이송미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인사를.
2: 이 앞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 제기차기랄지 입국장에서 네. 해야 되는 걸로 또 많이 네. 웃으시더라고요. 아. 일부러 제가 그렇게 재밌게 네. 재밌게 해드리려고 제가
3: 감사합니다.
2: 그런 거지 제가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0: 긴장이 좀 풀리셨죠?
3: 네, 덕분에 심장 소리가 아까는 제 귀에 들렸거든요. 어. 네. 너무 떨려가지고. 근데 그 제 얘기 듣고 네. 윤누리 얘기 들으면서 사실 저도 어릴 때 추석 때마다 명절 때마다 저희 가족은 늘 윷놀이를 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추억도 좀 생각이 나면서. 네.
2: 지금은 안 해요?
3: 아, 지금은 이렇게 모이면 당연히 해요. 근데 모이기가 쉽죠, 요즘 쉽죠. 쉽지가 않더라고요.
0: 이번 명절은 지금. 어떻게 가족들과 보내세요? 어떠세요?
3: 네, 원래는 해남에 가서 대가족이 모이기로 했었었는데.
0: 아, 해남이 고향이세요?
3: 네, 그 외가 쪽.
2: 아, 외가 쪽 큰 집이 네네. 해남이에요.
3: 네, 근데 이게 연휴가 조금 짧기도 하고 이제는 해남에 계신 분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사실 아.

0: 해남에서 만나는 것보다 다들 서울에 사시니까 그냥 서울에서
1: 서울에서 만나자.
0: 네, 만나자.
1: 그렇게. 네. 그렇군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번에 네, 만나요?
0: 동선
1: 가족들과?
0: 네, 동선이 매우 짧아졌습니다. 서울로.
2: 아, 좋아요. 그러니까 해남에 가는 게 고생스럽지만
0: 네.
2: 그때가 좋으셨어요? 아니면 지금 동선이 짧은 지금이 좋으세요?
0: 아,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2: 그렇죠. 일장일단이 있죠.
0: 네, 왜냐면 옛날에 해남에 갈 때는 저희가 원래 차에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이렇게 먼지도 날리고 이렇게 차에서 뭘 먹으면 안 좋으니까.
2: 아, 비포장도로였을 때니까.
0: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 그냥 아버지께서 차에서 차를, 물 못 뜨게 하셨어요.
1: 차를 많이 아끼셨군요.
0: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그 먼지랑 같이 먼지라고 차에서 하면은
1: 아, 차에 먼지가 먹으면, 있으니까.
0: 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딱 그 해남 가는 날만 가능해요. 차에서 뭘 먹을 수 있는 게. 휴게소에서 아. 오징어랑 그 뭐 호두 과자 이런 거 사가지고. 예. 네, 그래서 그거 먹는 재미도 있고. 그 한 옛날에는 아무리 도로가 잘 뚫렸다고 해도 해남까지 막히면 한 7시간, 8시간?
2: 그렇게
0: 네, 그렇게 거야.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휴게소 들리면서 밥 먹고 사진 찍고 막 또
2: 그 추억이네. 네.
0: 그게 좀 재밌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그립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시간 내면 아니 시간이 안 나면 사실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1: 맞아요.
0: 근데 이제 좀 동선이 짧아진 대신에 이제 가족끼리 뭐 영화 보고 네, 글램핑 같은 데 가서 힐링 좀 하고
2: 와우.
0: 그러면서 좀 네, 좀 다른 결의 좋네. 힐링을 좀 하는 중입니다.
1: 좋아요. 이송미 씨의 일상은 걱정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0: 네.
1: 생애 첫 완창 발표회, 송서로 완창 발표를 했다고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송서도 완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2: 저희 잘 몰라서요.
1: 몰라서요.
0: 네, 괜찮습니다.
2: 이를테면
0: 네.
2: 저희는 판소리니까.
0: 네, 네. 그러니까.
2: 우리 춘향아 완창했어. 그러면 어디째인데? 아, 우리 뭐 예를 들어 동초째야. 그러면 한 8시간?
0: 그러니까요.
2: 뭐 9시간 했겠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송서의 완창은 어떤 개념입니까?
0: 그러니까 사실 그 판소리 하시는 분들의 완창의 개념과는 조금은 다른 느낌이기는 한데요. 송서는 어찌됐건 그 옛날에 막 소설 같은 것들이나 문헌들의 이제 글을 읽혀서 그게 삼설기라는 게 대표곡이에요.
1: 그래서
0: 삼설기
1: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완창하면은 총 30분 정도가 나와요. 판소리 하시는 분들께서 들었을 때는 매우 짧은 네. 시간처럼 느껴지시겠지만
1: 네.
0: 이제 송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좀 굉장히 좀 긴 곡 인 거고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곡이라서 그거를 완창을 시도를 했습니다.
1: 아 그러면 네. 방금 완창했다고 한 게 삼설기를 완창하신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2: 삼설기를 어떤 내용이에요?
0: 삼설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네.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 한글 소설 방각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선비가 있는데 세 선비가 어느 날 백악산에 놀러를 갑니다. 네. 놀러를 가서 술을 이제 좀 마시고 네. 잠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근처에 저승사자가 사람을 잡아가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세 선비를 딱 발견을 한 거죠. 아, 이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데리고 가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 데려온 거예요.
2: 아니었어요?
0: 네. 아. 무려 뭐 이게 10년이다 30년이다 이렇게 좀 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되게 빨리 데리고 온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염라대왕이 듣고 네. 아 그러면은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1: 아.
0: 지금 이제 다시 돌려보낼 순 없으니까 환생을 시켜줄 테니
1: 네.
0: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1: 재밌다.
0: 말을
2: 재밌다,
0: 해라.
2: 재밌다.
0: 어떤 소원을 빌 것 같으세요?
2: 저는 글쎄요.
1: 왜 저를 보세요? 뭐가 딱 떠오르진 않나 봐요.
2: 어쨌든 생각을 안 해봤네.
1: 한 번도 생각 안
2: 저는
1: 해봤어요.
2: 저는 그냥 그쵸?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만 생각했지 네. 다음 생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해봤거든요.
0: 그래요?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 소원 당장 들어줄 테니까 뭐 할래? 이렇게 생각하면
2: 저는 지구의 평화요.
0: 지구의 평화. 그래서 윷놀이도 제기차기도 공항에서 거기서
1: 공항
0: 또 웃어야 되니까.
1: 그러면
0: 네.
1: 송미 씨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환생하면 나 이걸로 다시 환생하고 싶다.
0: 저는 진짜 솔직히 꿈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늘 고민해요. 늘 바뀌고 이렇게 좀 엄마 아빠랑 사이가 만약에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생에는 제가 엄마 아빠의 부모님으로 태어나고 싶은 거죠. 왜냐면 저는 정말 제가 이제 막 밖에 나가서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부모님께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1: 네.
0: 그래서 부모님의 부모님 혹은 이제 저희 언니 약간 이런 식으로
1: 네.
0: 하고 있다가 이제 또 제가 제 스스로의 일상에 대해서 좀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약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 통장 잔고가 줄지 않는 돈 많은 백수 이런 것들. 그래서
1: 요즘 사람들의 현대인들의

0: 꿈이잖아요.
1: 네,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말을 못했죠.
0: 속보여가지고.
1: 솔직히 말하면.
2: 아,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제가 뭘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그러려면 시간도 돈도 있어야 체력도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그거를 다 이뤄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0: 자본이다.
2: 네, 아무래도
1: 그렇죠. 솔직하게.
2: 왜냐면 맞아요. 제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배우고 싶으면 그거에 합당한 가치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그게 물질적인 게 가장 크니까. 네.
0: 그러면 네. 배우고 싶은 것들 중에 네. 아직 못 배운 거. 그러니까 아직 자본이 필요해서 아직 못 배운 게 뭐예요?
2: 자본이 필요해서 아직 못 배운 거. 네. 저는 사실 뭐 국악에서도 그렇지만 음악 악기를 좀 많이 배워보고 싶어서.
0: 악기.
2: 네. 뭐 저 장구도 조금 배우긴 했는데 그것도 네. 계속 꾸준히 배워보고 싶고 네. 이거 그 곡법도 조금 배우긴 했는데 네. 더 이렇게 뭔가 진지하게 배워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예중예고 예대를 나와서 무용 수업을 받기는 받았어요.
0: 네.
2: 근데 아무래도 이게 학생 때는 당연하게 하는 것들이니까 소중함을 몰랐어요.
0: 아. 네, 그렇죠. 그때 네. 다 그렇죠.
2: 네, 그래서 무용 작품을 배웠던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이게 시험만 딱 끝나면은 아우 성공했다,
0: 소멸되죠.
2: 안 틀렸다, 약간 이러고 까먹어서 그것도 좀 다시 배워보고 싶고.
0: 아, 진짜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욕심.
2: 네, 좀
0: 앞으로
2: 많아요.
0: 발전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 아유, 감사합니다.
0: 근데 그나저나 그래서 삼설기
2: 네, 궁금하시죠?
0: 삼설기
2: 와서 네,
1: 소원
2: 네.
1: 맞아.
0: 소원을 뭘 네. 빌어요? 그래서
2: 첫
0: 여기
2: 번째
0: 안에서.
2: 선비는 네. 무반이 되기를 원해요.
1: 무반
2: 네. 이게 막 검술하고 아, 네. 문관 무관 있잖아요. 네. 그 무반이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 선비는 문관 문반이 되기를 원해요.
1: 네. 아, 네네.
2: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선비의 소원이 도대체 무엇이냐?
0: 네.
2: 이 내용을 다룬 게 바로 삼설기의 내용이거든요.
0: 핵심이에요, 그게.
2: 네. 이 삼설기 내용 30분 내내가 세 번째 선비의 소원이에요.
0: 그러니까 문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는데 그럼 세 번째 소원이 그렇죠. 뭐예요?
2: 근데 이 세 번째 선비가 말하기를 네. 지분 지명하여 병없고 성한몸이 명철보신하면 더할 것이 없사오니
1: 야.
2: 내가 수삼갑자 해서 이렇게 내가 잘 살다가 고종명이 원희로소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1: 네. 좋다 내용. 네.
0: 괜찮네요.
1: 그러니까, 와, 네. 감동받았어.
2: 그러니까, 너무 감동받으셨죠.
0: 울지 말고,
1: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게.
2: 네, 아마 보고 계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맞아요. 있으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네.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태어난 대로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와서 병 없이
0: 아프지 않고
2: 네 그리고 뭐 욕심내지 않고 내가 내 지혜에 있는 것만큼 내 몸 잘 사리고 뭐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가면서. 병 없고 무병장수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수삼갑자가
0: 네.
2: 세 개의 갑자 그러니까 갑자를 보통 저희가 얘기하면 60년이잖아요.
0: 그렇죠. 네.
2: 그럼 삼갑자면 180년이거든요.
0: 아~
2: 네, 그만큼 장수하다가 네. 그냥 그대로 평안하게,
0: 평안하게
2: 돌아가는 것을 원한다.
0: 네.
2: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들었을 때는 제일 욕심 없네. 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1: 그게 제일 그러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0: 그러니까,
1: 나 생각 보니까
2: 그러니까요. 이게 염라대왕이 딱 듣자마자 너는 욕심이 너무 많다.
1: 너무 많다.
2: 너의 소원은 들어줄 수가 없다. 하면서 혼을 내세요.
0: 이치에 안 맞다.
2: 네, 그렇죠.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병장수하고 가족끼리 화목하고 그쵸. 내가 내 앞가림 잘하고 이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거구나를 사실 저도 이거를 공부하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됐어요.
0: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에게 병과
2: 네.
0: 죽음은 어차피 하나의 인생 안에 있는 것이다.
2: 그렇죠, 그렇죠.
0: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1: 성서 이 배우시면서
2: 네.
1: 이제 사설을 매일 접하니까
2: 맞아요.
1: 거의 반 철학자가 되셨겠네요.
2: 아,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도움이 되기는 한 부분이
0: 네.
2: 어릴 때부터 제가 성서에 보통 있는 것들이 뭐 대학, 중학,
0: 그렇죠.
2: 명심보감 막 이런 말들이 많아요. 등왕각서 막 이래서 그거를 제가 배울 때도 막 선생님께서 뜻풀이를 늘 해주셨어요.
0: 그게 중요하죠. 성서에서는
2: 네. 네. 네. 왜냐하면 사실 의미를 모르고 그치. 노래를 하면은 안 되니까
0: 그쵸. 절대 안 되죠.
2: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다 보니까 조금 마음속에서 혼자서 그 상황에 대해서 가지고 오는
1: 그러니까.
2: 네, 문절들이 있어요. 가끔
1: 소위 말해 에어른 같은 그런 거 같고.
2: 네, 근데 좀 이게 좀 역설적이게도
0: 네.
2: 제가 그렇게까지 막 에어른 스타일은 좀 아니었고
0: 네.
2: 공부를 해서 그나마 좀 차분해지고 제가 어릴 때 왜 교실에서 한두 명씩 까부는 인물
0: 타입이셨어요?
2: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랑 조금 친한데 말은 잘 안 듣는.
0: 아,
1: 그런
2: 네.
1: 쪽 캐릭터에서
2: 예, 네. 그런 좀 친구들이랑 두루두루 좀 막 와 이러면서 좀 지내고
0: 근데 이제 송우석

0: 어떤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줬어요?
1: 많이 줬어요. 이게 왜냐면 제가 그 작가님이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도 제 옛날에 막 어릴 때 어린 마음에 천자문 배울 때도 막 그렇고 명심보감 배울 때도 그렇고 항상 어머님께서 저한테 겸손해라. 어디 가서 늘 겸손하고 어른들께 인사 먼저 드리고 막 약간 이런 예절 교육을 정말 많이 배웠는데
0: 아까도 인사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2: 너무 많이 하더라.
0: 뭐볼 때마다 인사를 해요.
2: 너무 많이 하더라.
1: 저도 모르게
2: 나 무슨 예고 온줄 알았어.
0: 방송 시작하는데 이러고 시작하는 사람 처음 봤어.
1: 약간의 그 예중예고에서 인사 배우는 것도 약간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인사드리면 혹시 예중 나왔니 물어보시는 분들 그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0: 근데 어쨌든 집안에서도 네네. 인사 예절 항상 겸손해라.
1: 제 일요일 오전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엄마가 저를 무릎 꿇혀 놓고 이제 예절 교육을 시키셨어요.
0: 진짜요?
1: 네, 제가 유독 조금 활발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활발하다 실수를 할까 봐서 차분해라. 그래서
0: 침착하게.
1: 그 다도 수업 있잖아요.
0: 네.
1: 그거 하고 막 9단계까지 따라가지고
0: 오호.
1: 그런 거 막 하고
0: 정도로.
2: 그랬는데 애가 바뀌든가요?
1: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쉽게 안 바뀌고 엄마가 그냥 어휴 그냥 예의만 있어라.
2: 엄마도 차분하고 아빠도 차분해요?
1: 아 근데 또 놀랍게도
2: 누군가의 유전자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1: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집안에서 저희 언니만 좀 차분한 것 같고
0: 어...
1: 아빠가 이제 저랑 결이 좀 비슷하고요.
0: 아, 예.
1: 엄마랑 언니가 좀 그걸 좀 눌러주는 아빠
2: 아,
1: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저희 아빠가 이 국악방송 진짜 애청자시거든요.
2: 그럼 지금 진짜요? 듣고 계시네요? 네,
1: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2: 너 그러면 일단은 시간도 그렇고 라이브를
1: 준비해야겠죠?
2: 편안하게 가시면 되고
1: 네, 알겠습니다.
2: 인사 또 하고 가십니까? 아니면은?
1: 아유, 아닙니다. 이번에는 노래하러 가니까
2: 잠깐만.
1: 잘 부탁드립니다.
2: 그러면 지금 하는 게 3설기?
1: 네, 3설기입니다.
2: 요게 그럼 총 30분짜리였었는데 지금 하는 건 몇 분짜리입니까?
1: 제가 이번에는 라디오에서 들려드리려고 짧게 가져와서 한 4분 정도로. 4분?
0: 그럼 그 4분짜리 내용은 뭐예요?
1: 내용은 이제 앞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부모님이랑 화목하게 지내서 내가 앞으로 막 나이가 들어도 색동저고리 입고 부모님 앞에서 재롱 떨면서 할 수 있을 만큼의 화목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길 바란다로 시작하는 딱 앞부분이죠.
2: 세 번째 그 선비의 첫 마디네요.
1: 그렇죠. 이제 내 소원이 무엇인고 하면 나는 이런 삶을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서문을 여는 부분입니다.
2: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준비해 주십시오. 아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하시네.
0: 오늘 토크 시간이 부족할 게 명확해요.
2: 노래를 뺄까?
0: 하지만 송선은 또 들어봐야죠.
2: 자 이제 마음을 다시 바꿔야죠. 차분한 상태로 바꿔야 되죠.
1: 네,
0: 자 아티스트로 다시 바꿉니다.
2: 엄마가 앞에 앉아 계신다 생각하시고
0: 지금 무릎 꿇었다 생각하시고 네, 겸손한 자세로
2: 자, 갑니다.

0: 네. 오. 송서 삼설기 중 한 부분을 이송미 씨의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1: 비지콩님도 이송미 씨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JJ님도 음성이 매력적입니다.
2: 감사합니다.
1: 수직님이 끼쟁이 이송미 보러 왔어요. 설명 너무 잘해주시네요. 이렇게.
2: 감사합니다. 네.
0: 아니 진짜 듣는데 옛날 그 선비들 방에서 사랑방에서 네. 이런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으면 참 듣기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네. 듣는 동안. 어떻게 들으면 그러니까 선율이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2: 맞습니다.
0: 어떻게 들으면은 약간 경기 잡가 같은 느낌도 나고.
2: 맞아요. 맞아요.
1: 잡가.
2: 네.
1: 네. 그러네.
2: 네.
0: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2: 이게 저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아무래도 국악계는 정리된 문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제가 공부한 것들 그리고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좋아요, 차이점을 좋아요. 좀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선 송서는 장구 장단이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없어요.
0: 아 장단이 좀 자유롭다.
2: 네네 이게 좀 진짜로 어릴 때 천자문이라고 보통 이렇게 네, 하늘 천따지 이러면 장단이 없잖아요. 네. 근데 뭔가 알 수 없는 그 호흡이나 리듬은 맞아요. 있잖아요.
0: 안에 리듬은 네. 있는데 장단으로 맞추는
2: 맞습니다.
0: 건 아니에요.
2: 그래서 일단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잡가는 어찌됐건 뭐 도들이 장단,
0: 네.
2: 새마치 장단 뭐 네. 이런 것들의 장단에 맞춰서 조금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다면 송서는 조금 장단에서 좀 자유로운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0: 네.
2: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요는 잡가는 흉성이나 통성을 쓰더라도 뭐 비성, 두성을 조금 더 많이 쓰지만 송서는 완전한 통성에 기반하여서 내는 것이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저희 선생님이신 유창 선생님 소리도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뻥 뚫려서 나오는 듯한의 예. 그 단단함이 있거든요. 네, 소리에. 네, 네, 네. 그래서 송서는 대부분 통성으로 이렇게 힘있게 내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1: 어허, 네. 발성도 조금 다르고.
0: 네. 발성도 다르고.
2: 네,
1: 4829님이 가을 하늘 아래 듣는 이런 송서 소리, 소리가 참으로 듣기가 좋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열쇠공님도 아 이런 게 송서군요. 진짜로 글 읽는 소리네요.
2: 네 맞습니다.
1: 맞아요. 정말로 네. 그렇습니다.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질문을 먼저 시작을 했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송서 율창 많은 분들이 이제 글 읽는 소리다.
2: 네네.
0: 이런 정도로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상대적으로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2: 맞습니다.
0: 아마 질문도 많이 받으시고 설명도 많이 하셨을
2: 맞습니다.
0: 것 같아요. 송서와 율창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2: 네. 맞습니다. 다른.
0: 요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2: 송서는 네.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글 읽는 소리라는 것이에요.
0: 네.
2: 그래서 저희가 아까 삼설기 얘기했듯이 뭐 소설 네. 혹은 명심보감이나 뭐 다른 대학 중용처럼 좀 고전 명언
0: 산문
2: 책들?
0: 같은 거
2: 네, 그런 것들에 네. 이제 음을 붙여서 네. 노래를 하는 것을 송서라고 하고요.
0: 네. 율창은
2: 네. 한시 있잖아요.
0: 시 네. 한시
2: 한시의

0: 이제 운율을 붙여서 노래를 하는 거라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율창은 시에 음을 붙인 것,
1: 네.
0: 송선은 글에 음을 붙인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1: 그러면 약간 그거에 따라서 곡조도 달라져요?
0: 네, 좀 뭐, 달라집니다.
1: 어떻게 달라져요?
0: 율창은 조금 더 저희가 네. 흔히 알고 있는 정가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2: 그렇구나. 그 질문을 좀 드려요.
0: 네, 네. 근데 정가는 조금 더 그 속청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국악에서는 그런 속청을 많이 쓰는데 율창은 송서와 같은 기반이어서 네. 다 통성으로 꽉 하고 꽉 질러주는 네. 위에 상청을 올릴 때도 네. 단전에서부터 꾹 끌어올리는
1: 꽤 목쓰면 큰일 나는 거고
0: 네 그렇죠. 네.
3: 그러면은 옛날 사고방식으로는 이거는 남자 소리네요.
0: 오, 네 그렇죠. 사실은 기반이고. 양반들이 글읽는
1: 뭐 사실,
0: 그렇죠. 네, 옛날에 선비들이. 사실 선비들이 글읽는 소리였으니까 애초에 시작 자체가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3: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한 불편함은 없으세요?
0: 불편함. 그러니까
3: 통성으로만 다 내야 되는 이를테면 나도 가성이랄지 속소리를 낼 수 있는데
0: 네네
3: 지금 이쪽 기반은 통성 기반이다 보니
0: 네.
3: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없으세요?
0: 네.
3: 괜찮아요?
0: 크게 없었던 이유는 그 유창 선생님께서도 민요도 하시면서 송서도 하시고 사실 그 송서율창 전에는 계속 또 57호 그 경기 민요 또 계속 묵기열 선생님 제자이시니까 네네 또 이제 저희도 민요도 같이 배우고 송서도 같이 배웠어가지고 민요에서는 또 속청이나 네, 또 미성이나 이런 걸 하고 오히려 송서를 먼저 배워서 좀 소리를 좀 단단하게 쌓아 올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막 좀 기술적인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조금 소리가 튼튼하다라는 그러네요. 혹은 단단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크게 불편함은
1: 그러니까
0: 없었어요.
1: 이제 그 조선시대 선비들이 글을 읽던 그 송서.
0: 네.
1: 예, 약간 이제 경기 소리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0: 맞습니다.
1: 아티스트들이 이제 붙으면서 네. 약간 공연화,
0: 네.
1: 전문화된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0: 네, 근데
1: 어떻습니까?
0: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3: 우리도 이제 네. 이렇게 봉영 씨도 얘기하는 게 이를테면 창부타령 같은 경우에도
0: 네, 원래 구,
3: 원래는 굿소리가
0: 네,
3: 있고
0: 맞아요.
3: 그걸 또 전문 소리꾼들이 네. 가지고 와서 이게 공연화된 형태가 있으니까
1: 그렇죠. 네, 판소리도 사실상 네, 네. 이제 뭐 전기수의 네. 영향도 분명 받았을 그렇죠. 테고 네. 이런 변화의 과정들이 있었을 네. 테니까
0: 맞아요. 근데 네. 그 송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냥 글 읽는 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1: 그렇죠.
0: 거기에 운율이라든지 뭐 리듬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은 확실히 그 전문 소리꾼 분들께서
1: 이제 확장을, 같이 하면서
0: 네, 확장을 시켜주신 됐겠죠. 게 맞습니다.
3: 지금 이제 두 번째 라이브 준비해 주신 게 명심보감입니다.
0: 네 맞습니다.
3: 요거는 총 런타임이랄지 이게 어떻게 됩니까?
1: 완창하면 몇 분이에요 이건?
0: 아 이거는 되게 좀 짧은 곡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편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1: 아~
0: 네. 그래서 그 여러 개의 편이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애초에 모아놓은 거여가지고
1: 아~
0: 뭐 1편이 있고 2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송서가 그래서 그 판소리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뭐 수군 가면
1: 하나의 이야기
0: 그 안에 단가가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송서는 진짜 뭐 지금 저희가 책 한 권 그거 하나에 붙이고 또 책 한 권 갖고 와서 음 하나 붙이고 이래서 조금은 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
1: 옴니버스 형식처럼
0: 그렇죠. 네, 좀 독립적인 곡들이에요. 다.
3: 이거는 몇 편이 오늘 갖고 오신 겁니까?
0: 오늘 한 3분 정도로 3분. 준비해서 3분 가져왔습니다.
1: 정도. 그래도 설명은 좀 해주시죠. 부를 노래의 내용.
0: 네. 제가 네. 오늘 불러드릴 노래는 명심보감 네. 1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1: 네.
0: 이게 제가 어릴 때 성장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저한테 준 노래거든요.
1: 네.
0: 이게
1: 네.
0: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남의 비방함을 듣더라도 너무 노여워하지 말고
1: 아~
0: 네. 남의 칭송을 듣더라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1: 아~
0: 너무 남의 악행을 듣더라도 너무 동화되지 말며
1: 아~
0: 네. 남의 착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 나도 배워라 따라가라
1: 딱 네. 제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3: 저희가 지금
1: 딱 그렇게 네, 살고 그렇죠. 있어요.
0: 네. 그렇죠 그렇죠.
3: 저희가 그 롤모델이거든요.
0: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딱 잘 갖고 간 거예요.
3: 네. 아니 근데 이거 네. 이 메시지를
0: 네.
3: 몇 살 때 접하셨고 네.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되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해요.
0: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접했어요.
3: 와,
0: 근데 사실 그때는 진짜 아무 의미도 모르고 자꾸
1: 그쵸.
0: 문인지가 자꾸 반복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1: 무근진가
0: 네,
1: 그런 생각
0: 무슨 말인가 했는데 또 거기 뒷면에 보면은 요즘 들어서 명심보감을 제가 하면서 하는 것 중에 그

0: 차분하고 약간 이런 느낌.
1: 제가 진짜 이거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봉영 씨가 그러거든요. 네. 하, 이제 쉬고 싶어. 안 하고 네. 싶어. 그래요. 네. 너 그렇게 되면은 평생 쉰다. 네. 네. 네.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해라. 네. 네.
0: 네. 약간 그런 차분함이.
1: 네. 감사함이 없어요.
0: 네. 제가 좀 그런 또 이런 상황을 언제 제가 아 이렇게 하냐면 뭐 일하다가 오늘 조금 여유롭네 하는 순간.
1: 바쁜 일이.
0: 네, 너무 바빠지는 거죠. 그럴 때마다.
2: 보세요. 제가 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일이 계속 많잖아요.
3: 아, 아 오히려 주문이신 거예요.
2: 그렇죠. 아, 그렇죠.
0: 저도 앞으로
2: 역으로 생각을 해야죠.
0: 저도 앞으로 쉬고 싶다 얘기하고 다니겠습니다.
2: 그렇죠.
0: 저 일을 많이 하고 싶거든요.
1: 나는 아 쉬고 싶다 그랬더니 정말 쭉 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 알겠습니다.
2: 어쨌든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자리 네. 이동을 부탁드리겠고요. 아, 명심보감. 네.
1: 맞아 맞아. 봉현 씨가 아, 쉬고 싶다 근데 일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야.
2: 아, 너무 바빠요.
1: 아, 이게 자기만의 어떤 그 주문이면서 그런 거네요.
2: 근데 몰랐어. 중요한 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약간 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0: 항상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1: 평화롭게.
2: 그 메시지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평화롭게. 마음에 각인하면서 네, 이 음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가볼까요?
0: 네.

0: 진짜 다르네요. 그러니까
1: 달라져.
0: 아, 경기 소리나 소도 소리랑은 완전 다른.
2: 좀 다른 결이긴 합니다.
0: 그렇더라고요.
3: 네. 잠시 뒤에는 이제 또 민요도 네. 또 하나 해주시네요.
2: 네네. 제가 또 송서만 준비하기에는 네. 또 아무래도
3: 가지고 너무 있는 끼가
2: 네. 끼가 많다 보니까.
3: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끼가 많다 보니까 네. 또 제가 민요도 공부를 했으니 네. 민요도 한번 불러드리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0: 그러면요, 지금 이 민요도 네. 경기 소리를 들려주시잖아요.
2: 네네, 맞습니다.
0: 혹시 송서 율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의 과가 있습니까?
2: 아니요, 없습니다.
3: 그럼 민요로 가셨어요?
2: 네, 민요로 갔습니다.
0: 아하.
2: 저 예중예고 예대 다 민요로 갔어요.
0: 민요로.
2: 네네.
0: 그래서 왜냐면 학교에서 그러면 송서 율창을 못 배웠겠네요.
2: 예.
3: 개인적으로 사사를 한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그래도 아. 그래서 장점인 것이 있어요.
3: 어떤?
2: 한 선생님께만 꾸준히 배울 수 있다라는 아. 장점이 있어요. 아. 이게 예중예고 예대에서 많은 선생님께 배우면서 되게 좋은 소리들을 많이 배웠는데
0: 네.
2: 아직 어릴 때 이렇게 많은 소스들이 입력이 되다 보면은 오히려 아, 제가 헷갈릴 때가 좀 있었거든요. 종종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송서는 제가 유창 선생님께만 계속 배우니까
0: 계속 쭉 배우게 되니까
2: 네, 제가 궁금한 점 있으면 바로 가서 여쭤볼 수 있고 그냥 달라지는 게 없고 저만 열심히 하면 계속 배울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0: 그러면 어려서부터 이제 송서 율창을 먼저 배우신
2: 네,
0: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경기 소리 배울 때
2: 네.
0: 뭐랄까 어쨌든 다른 장르잖아요.
2: 네.
0: 어렵거나 좀 힘든 점은 없었습니까?
2: 근데 이게 약간 조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 게 어릴 때 선생님께서 레슨을 거의 한 4, 5시간을 해주셨어요. 하루에.
3: 에이?
2: 그러니까 저희가 단체 레슨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송서나 율창 그리고 그때는 선생님 시조도 알려주셨거든요.
0: 예.
2: 그래서 그걸로 약간 목을 풀듯이 한두 네. 시간 해요.
0: 네.
2: 그리고 밥을 먹어요.
0: 네.
2: 그 뒤에는 민요를 하는 거죠. 작가부터.
3: 옛날에 성우양 선생님도 가곡을 먼저 배웠다 했었어요.
2: 네.
3: 정가를 맞아요, 먼저 쭉 맞아요.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판소리로 쭉 이렇게 배우시고 그러셨다고 하 옛날에는 네. 다 그렇게
2: 옛날 선생님들께서는 다 그렇게 배우셨다고
3: 그리고
2: 하시더라고요.
3: 춤 무용도 다 네. 배우시고
2: 그래서 유창 선생님께서도 이거는 우리 묵기열 선생님도 그렇고 다 시조로 목을 항상 맞아. 잡고 시작을 했다 항상 말씀을 해주시고
0: 경기 소리로 갔었을 때 이질감은 별로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2: 맞아요.
0: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드리고 싶었던 네. 질문은 대학에 그럼 송서 율창과가 없어도 돼요?
2: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0: 네.
2: 아직까지는 송서 율창을 하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인지 그리고 사실은 국악계에서도 송서 율창이라는 것이 대중적이진 않은 장르이다
0: 맞아요.
2: 보니
0: 맞아요.
2: 국악 대학에서 이거를 개설해 줄 만큼의 수요가 있는지
3: 대학교도
2: 네,
3: 아무래도 그걸 따져야 되니까
2: 그렇죠. 그래서 네. 만들어놨는데 지원할 사람이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3: 그렇지,
2: 거니까
3: 그렇지.
2: 그래서 제가 많이 알려야죠.
3: 오늘 근데 너무 중요한 역할이신 것 같아요.
2: 네.
3: 얘기를
0: 지금
3: 더,
0: 아 근데 라이브 이제 가야 돼요.
2: 네, 그러니까요.
0: 시간이 벌써 46분이어 가지고
3: 너 가.
0: 아니 라이브를 가야 돼. 라이브. 노래가락 청춘가
2: 아, 네.
0: 들어야죠.
2: 그래, 아, 바로 할까요?
0: 네. 네.
3: 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0: 너무 재밌죠.
3: 재밌어
0: 오늘
3: 가지고.
0: 토크가 부족할 것 같아서
3: 내가
0: 시간이
3: 말을 더 해야 되나.
0: 맞아요. 맞아요.
3: 근데 또 귀한 시간 내 주셨는데
0: 맞아요.
3: 노래 그 빨리 앉으세요. 빨리 합시다. 빨리 하고 얘기를 좀 더 합시다.
0: 예.
3: 2배속으로 해줘. 2배속으로.
0: 예. 아 잠깐만 그따구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2: 네네.
0: 천천히.
3: 아, 우리 다 침착해야 돼. 침착.
0: 침착해. 괜찮아. 이렇게.
2: 네.
0: 자, 여러분 노래가락과 청춘가죠.
2: 네. 준비됐습니다. 네.
0: 좋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0: 좋다. 어. 근데 진짜 좋다. 이게 그냥 경기 소리 뭐 서도 소리, 남도 소리 이 듣는 것과 완전 달라요. 질감이 달라요.
1: 그리고
0: 질감이.
1: 네. 저는 이제 아까 방송 전에 네. 리허설 하시는 건 사실 제가 들었잖아요.
2: 네네.
1: 너무 많이 긴장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풀어드릴 수 있지? 아무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고, 네. 근데 지금 되게 많이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0: 일단 네. 소리가

0: 들었습니다.
1: 딱 오늘 추석 오늘 사실상 오늘부터인데
0: 맞아요.
1: 추석 선물을 이렇게 또 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2: 네.
1: 지금 우리 방송 종료까지 약 5분 남았어요.
3: 5분 남았어요.
1: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3: 그러니까.
1: 수녀님이 추천해서 소리하셨죠?
3: 네, 맞습니다.
1: 자, 짧게.
3: 짧게. 1번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3: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성당에서 성가를 부르는 걸 보고
0: 네.
3: 수녀께서 한번 소리를 시켜봐라 국악을. 근데 어머니께서 칭찬이신 줄 알고 처음에는 아 감사합니다
1: 아이고,
3: 하고 2년 뒤에 다시 그 수녀님을 뵀는데 시켜봤냐.
0: 예.
3: 그때는 진심이셨구나 하고 이런 말을 들었다 했는데 하필 딱 그 장소에 민요를 배우고 계셨던 분이 계셨던 거예요.
0: 어허.
3: 그래서 그분이 저를 데리고 그분의 선생님한테 모시고 갔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금강산 타령을 처음에 시키셨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시더니 내가 데리고 있을 애가 아니다 하시더니 갑자기 유창 선생님께 보내주신 거예요.
0: 아 그렇게 연결이 됐군요. 네.
3: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민요도 배우고 성서도 배우고 하면서 오늘날에 제가 되었습니다.
1: 맞든가요? 안 맞으면 좀 안 할래요 하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3: 네 사실 제가 어릴 때는 좀 가요 좋아하고 춤추는 것만
1: 그러니까
3: 좋아하고
1: 그랬을 것 같아요. 네.
3: 좀 까불까불해서 근데 오히려 이게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1: 반대로?
3: 네 그래서 사실 제가 호기심이 되게 많은데 금방 질려하는 편이어서
0: 네.
3: 엄마 아빠가 아 3개월이면 그만두겠지 하셨대요.
0: 네,
3: 네 근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제일 신기하세요.
1: 자기 연이 있나 봐요.
3: 네 그런가 네. 봐요.
0: 만약에 이제,
1: 말씀하십시오.
0: 아니 왜냐면
3: 네.
0: 저는 계속 송서율창에 대한 얘기를 하고
3: 네네.
0: 싶은 거예요. 듣고 싶고
3: 네.
0: 송서율창이 이제 뭐 판소리 사물놀이 이런 것처럼
3: 맞습니다.
0: 막 이렇게 대중적이지 않아요.
3: 맞아요.
0: 그래서 고민도 많으실 것 같고
3: 맞아요.
0: 해야 될 일도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송서율창이 뭔가 이 시대 현대인들과 만나는 접점이
3: 네.
0: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3: 네, 정말 많이 했고
0: 네.
3: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내년에는 직접 작업을 좀 해보고 싶은 게
0: 어떤 거예요?
3: 사실 되게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0: 네,
3: 교훈적이고
0: 네, 네, 네.
3: 그래서 막 학교에도 사실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0: 네,
3: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산 증인이니까.
0: 네, 맞아요.
3: 저 어릴 때 그렇게 지내왔고
0: 네.
3: 그걸로 예절 교육을 받았으니까
0: 네.
3: 이런 교육적인 가치들도 있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0: 네.
3: 생각을 하고 있고
0: 네.
3: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전통으로만 다뤄질 노래이냐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3: 왜냐하면 사실 뜻풀이를 해놓으면
0: 네.
3: 지금 사람들이 너무 필요로 하는
0: 맞아요.
3: 위로도 되고
0: 맞아요.
3: 지침서처럼 교훈이 될 수도 있거든요.
0: 네.
3: 그래서 이거를 조금 현대음악처럼 쉽게 풀어서 만들어보고
0: 맞아요.
3: 싶어서 근데 안 그래도 또 작가님이랑 통화할 때 또 의견을 좀 많이 주셨어요. 아이디어
0: 네.
3: 같은 거를.
0: 네.
3: 그래서 그걸 한번 디벨롭을 시켜볼까 고민
0: 그러니까요.
3: 중입니다.
0: 그러니까요. 지금 현대인들은 이제 독서를 눈으로 하잖아요.
3: 그러니까요.
0: 근데 송서 율창
3: 네.
0: 이건 귀로 들려주는
3: 맞아요,
0: 거잖아요.
3: 맞아요.
1: 그 청학동 캠프가 다시 엄청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고 그때
3: 네.

0: 또 방송에서 막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지리산 훈장님이랄지 청학동 이런 데 프로그램이랑 연계해서
1: 그래도 뭐 가능하고 네. 아니면 독자적으로 가도 네. 괜찮, 프로젝트로 네.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대학에 전공이 생겨야 돼요.
2: 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기관 자체가 무슨 시장 수요에 따라서 이게 돈 벌기 위한 기관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연구를 해야 되는데.
2: 맞아요. 학문을 다루는 곳이니까.
1: 맞아요. 그래서 어떤 대학이든 이거 빨리 만드는 전공 학교가 아주 깨어있는 학교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럼 진짜 머릿속으로 구상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2: 네.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0: 네. 자몽자몽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아이유 느낌이 돼요.
2: 오,
0: 아이유.
2: 오, 감사합니다.
1: 근데 저는 오늘 진짜 송미 씨 덕분에 네. 송서를 듣는데 이 매력을 오늘 좀 느꼈어요.
2: 정말요? 그럼 너무 제 할 일을 한 것 같습니다.
1: 저도 국악인이지만 송소율창에 대한 매력을 사실 네. 잘 못 느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0: 송소율창을 나 배우고 싶어요 네. 하는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고 하면 네.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됩니까?
2: 검색하면 아마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송서율창 하면은 송서율창 하면 그 아마 유창 선생님 프로필이 좀 뜨거나 네. 아니면 아래 블로그 같은 게 있어요. 저희 그 네. 율창 하는 네. 그쪽으로 뭐 연락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천호극장이라는 네. 극장이 저희 그 레슨실 주소예요. 네. 그래서 거기 늘 저희 사실 상주하듯이 있어서 언제든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0: 지금 학교도 출강하신다고 하던데
2: 네 초등학교에서 문화예술 강사로 학생들 민요 가르치고 있습니다.
1: 혹시 지금 나와 있는 좋은 책들도 많잖아요.
2: 네
1: 그걸 송서로 만들어 볼 생각도 혹시 있으세요? 개명이?
2: 그 생각도 늘 했고 네. 안 그래도 유창 선생님께서 늘 그런 거를 저희한테 네. 말씀을 하세요. 네. 좋은 시를 찾으면 네. 음을 직접 만들어 봐라. 그게
1: 생각도.
2: 바로 율창이고 너희의 예. 소리다. 왜 네. 공부를 안 하냐 하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해야 될 건 네. 보존할 것대로 지키되 네. 사실은 그 원리를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2: 맞습니다. 네.
1: 그래서 앞으로 진짜 송미 씨가 할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2: 다행입니다. 제가 열심히 해야 이거를 빨리 지금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몸은 하나니까 네, 열심히 맞아요. 해보겠습니다.
0: 오늘 벌써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네. 됐거든요.
2: 네.
0: 시간 좀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저도 정말 그러니까요. 훅 지나간 느낌.
0: 재미 있으셨어요?
2: 네, 저는 사실 그 공항부터 재밌었거든요. 그 제기차고 진짜 제가 거기서 훅 내려갔어요. 심장 박동수가 진짜로
0: 봤지. 네. 이게 프로야.
1: 시간 네, 없는데 그런 소리. 오케이 오케이. 이제 네, 끝 인사를 하셔야 네. 돼요.
2: 일단
1: 여러분들께.
2: 일단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네.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네. 송서율창이라는 이 국악 분야를 한 번이라도 더 방송에서 부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기회였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인데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너무 좋아하는 저희 아버지께
1: 네.
2: 아버지 덕분에 국악 방송을 처음 알게 됐거든요. 어릴 때 그 방송에 아빠 내가 지금 나와 있어요. 성공했다. 집에서 봬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감사합니다. 추석은 뭐 어디 글램핑장으로 가요?
2: 네, 글램핑장 갈 계획이에요.
0: 그러면 두고두고 가족들하고 요 얘기 하겠네요.
2: 네, 할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제기 들고 가십시오.
2: 네. 윷놀이도 들고 갈게요.
1: 네, 알겠습니다. 경기민요와 송서율창까지 함께 네. 활동하고 있는 이송미 소리꾼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너무 매력적이셨어요. 예.
0: 여기서 저희도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추석 연휴에 저희 없습니다, 네네. 여러분. 저희 방송 없어요.
0: 네네네.
1: 또 다른 좋은 편성이 있으니까 네. 그 구합 방송 항상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지금은 파트 시대.
1: 파트의 상사대입니다. 다음 주에 봬요.

풍성한 결실의 계절, 그리운 얼굴들과 마주앉는 명절이 우리 음악처럼 넉넉하고 정겹습니다. 국악방송은 한가위 연휴를 맞아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음악을 집중 감상해보는 특별한 음악여행, 명인의 삶을 육성으로 들어보는 앙코르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한국의 문학을 판소리로 재해석한 남도 마실 라디오 드라마 극장, 그리고 2026

2023년 전주 세계소리축제 판소리 다섯 바탕 공연 실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름달처럼 마음을 꽉 채우는 국악방송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연휴는 내일부터인데 오늘 고향으로 가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고향에 가면 저절로 사투리가 튀어나오곤 하죠. 고향이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곳이기 때문일 겁니다. 나를 나답게 해주고 나를 따뜻이 안아주는 고향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고요. 물론 고향에 못 가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환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의 소리로 단가 만고강산 보내드립니다.

경포동정은 명월을 구경하고

잠든 구름

일시가 분명구나. 때만 참 모춘이라 부른 꽃 모른지가 나는 나리 분한새난 춘광 춘색을 자랑 봉내산 좋은 경치 지척을 터지고 못 본 지가 탈던 고 다행히 우날라로 만국강산을 유랑 멀째 당도 흔히 인일이 새로

0: 걸긴 해놓은 양유사로 잡아 개수에 머물러라 한없이 몰고 가지 허이 가며 잘 놀 소군가 젊은 청춘의 일말이 허고 들고 치면 쓰고노라
1: 김소희의 소리로 단가 만고강산 보내드렸습니다. 아, 추석 명절을 맞아서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차가 엄청나게 막힐 거라는 얘기죠. 예. 길에서 버텨야 하는 시간이 많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길을 버티게 해줄 수 있는 건 당연히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 그리고 또 고향에서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때의 그 뿌듯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일 텐데 그것들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또 바로 우리 노래의 힘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추석 연휴가 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605만 대. 예, 605만 대. 이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죠? 605만 대의 차량이 몰릴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 귀성길은 연휴 첫날인 24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5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거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눈치 게임을 잘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차가 조금 막히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모두들 안전운전해서 고향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월장강 보내드릴 텐데요. 백인영의 철가야금 이철주의 대금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0: 그전에는 이곡 들으면 약간 쓸쓸한 그야말로 곡 제목처럼 가을의 어떤 강가의 풍경이라는 느낌이 떠오르곤 했었는데 오늘 들었을 때는 저처럼 고향 못 내려가시는 분들이 고향 쪽에 비친 달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인영의 철가야금 이철주의 대금 연주로 즉흥 추월 장강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이때 마참 어릴 때 녹음방쇼 좋은 때 여러 귀족이 날아든다 각시의 뜻에가 들어온다
0: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노랫말을 풀어보고 그 속에 담긴 뜻도 만나보는 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오늘도 한국 음반 아카이브 연구소장이시죠. 배은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요즘은 박춘재의 재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웃음이 나와야 하는 소리인데 웃기가 쉽지 않을 만큼 어려워요 선생님.
2: 예. 정말로 어려워요. 예. 예, 오늘도 또 풀이 안 되는 구절이 좀 있을 거예요. 예.
0: 오늘도 박춘재 명창의 소리예요.
2: 예, 박춘재 명창이 그 개화기 무대에 예. 그 최고 스타란 말이죠. 그런데 예. 이 서울 지역이 아무래도 그때는 거의 서울 사람들이잖아요. 예. 옛날처럼 인구 이동이 요즘처럼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사람들에게는 역시 서울 소리가 제일 인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서울에도 고급 예술을 듣는 청중들은 양반들이잖아요. 예. 뭐 가곡이나 가사 같은 거 또 그다음에 이제 또 풍류 음악이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주변 생활 주변의 음악인데 서민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뭐 풍류를 즐기자면 돈이 보통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엮어서 노래도 하고 또 재담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춘재 명창의 오늘은 그 각색 장사치 흉내라는 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길거리에서 막 그 물건 팔려고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엮어서 이렇게 재담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0: 예전에는 그 이약 한번 잡숴봐 이거랑
2: 그다음에 약장사들 많았죠.
0: 네, 그다음에 예. 그 시장에서 그 골라 하시는 분들 예. 박수치면서 하시는 분들.
2: 근데 그런 분들 네. 소리를 들어보면 네. 보통 성음이 아니죠.
0: 그게 수년간 그 쌓인 공력 나름의 공력이 있습니다.
2: 그렇죠. 예. 또 왜 경매하는 데서 예. 보면 왜 이렇게. 외치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딱 들어보면 성음이 딱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0: 그 솜을 뚫고 나오는.
2: 예.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들이 있어도 그 소리가 딱딱 들리게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 명창들이나 그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여러 예. 장사꾼들의 이런 외침 소리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음악이죠. 물론 간단하기는 하지만은 네네. 그래도 아주 훌륭한 음악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엮어 놓은 거예요.
0: 박춘재 명창은 이거는 잠시 딴 얘기인데요, 선생님. 이런 위대한 명창들은 네.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저는 할아버지가 박춘재 명창입니다만 해도 이야기만 해도 그 춘향가의 그 만자맹인이 그 훈짐을 받는 것처럼
2: 그렇죠.
0: 할아버지 훈짐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자손분들이 안 계신가요?
2: 박춘재 명창의 아드님은 연극을 하셨던 분이에요.
0: 아 그래요? 예.
2: 그리고 이제 저는 뵙지는 못했고요. 예예. 그다음 이제 손자분이 있었는데 예. 박진홍 선생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박춘재 명창이 1883년생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6.25 때 돌아가셨어요. 1950년에.
0: 예, 예.
2: 그러니까 이제 그 손자 되시는 분이 박진홍 선생인데 이분은 자개 공예를 하셨던 분이에요. 낮은 칠기
0: 예,
2: 있죠.
0: 예, 예.
2: 그걸 가지고 이제 가구도 만들고 또 공예품도 만들고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인데
0: 예.

0: 우연히 그 우연인데 저희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서 살고 계셨어요.
1: 오.
0: 그래서 어떻게 저도 몰랐는데
1: 예.
0: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제 연결이 돼 가지고 된 적이 있었는데 이 박진홍 선생이 참 그 본인은 이제 음악은 아니잖아요.
1: 예.
0: 연극도 아니고 공예 미술을 하셨는데 굉장히 그 집안 어른에 대해서 참 대단한 어른이니까
1: 아.
0: 그 어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동상을 세우고 싶어 하셨어요.
1: 예, 예.
0: 그래서 원래 서울의 최고 명창이잖아요. 당연히 음악인을 이렇게 내세운다면 박춘재 명창이 첫 손에 꼽힐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참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쓰시다가 몇 해 전에 작고를 하셨어요. 뜻을
1: 예.
0: 못 이루고. 그래서 참 전에 저도 주변에서 지켜보기가 참 안타까웠는데 언젠가는 저도 그래요. 박춘재 명창의 참 간단한 기념비라든지 뭐 동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 거리 어디에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네.
0: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려야 될 그런 예술인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아마 박춘재 명창처럼 서울에서 인기가 있었던 명창은 다시는 없을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분입니다.
1: 이게 그 집안 족보로 보면
0: 네.
1: 진사만 나와도
0: 그렇죠.
1: 가문의 자랑이잖아요.
0: 예.
1: 근데 예술가들의 어떤 그 업적으로 봤을 때는 박춘재 명창이 그 가무 별감인가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임금의 옆에 있었던
0: 예, 박춘재 명창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1: 예.
0: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이 전해와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해구 박사라고
1: 예, 예, 예.
0: 저 국악계 원로 학자셨잖아요.
1: 예, 예.
0: 그 어른이 일제시대 경성방송국의 아나운서를 하셨어요. 아나운서를 이제 서울 분이니까 아나운서를 하셨는데 그때는 PD가 따로 없어가지고
1: 예.
0: 아나운서가 PD 역할을 같이 하고
1: 아.
0: 또 그 출연자 섭외도 하고
1: 예.
0: 뭐 이런 역할들을 다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원래 영문학 하셨던 어른인데
1: 예.
0: 그걸 하다 보니까 국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 국악학자로서 업적을 많이 남기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방송국 시절인데 명창들이 이제 방송에 출연하러 이제 방송국에 온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전부 생방송이에요. 녹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기실 밖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기실 밖에서 기다리면서 박춘재 명창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을 하시더래요. 본인이 고종황제 앞에 가서 노래하는데
1: 예.
0: 그때 자기가 유성기 음반에 녹음을 유성기 그때 실린더 그 형태로 된 그 유성기지거든요.
1: 예.
0: 바로 녹음이 되는 거예요. 들을
1: 예.
0: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녹음을 했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야, 너 10년은 감수했겠다 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 옛날에는 사진을 찍거나 목소리를 녹음하면
1: 영혼이 뺏긴다.
0: 그런 속설이 있어.
1: 수명이 짧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0: 그래, 너 10년은 감수했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서 고종황제 앞에서 취입을 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 나온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궁에 이제 불려갔고 또 그 다음에 순종 임금이
1: 예.
0: 어릴 때
1: 예.
0: 어린아이 때 굉장히 울보였대요.
1: 예.
0: 하루 종일 울음이 그치지 않는데요. 근데 그 울음을 그칠 수 있게 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박준대 명창이었다 그래요. 아마 여러 가지로
1: 예.
0: 재담도
1: 예.
0: 잘하고 이렇게 우스개 소리도 잘하고 또 이런 연기들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 은비가 대단히 총애를 했다고 그런 얘기도 전해오고 참 별별 얘기들이 많이 전해와요.
1: 실제로 박준재 명창의 녹음을 듣다 보면 소리도 소리입니다만 그 속에 나오는 그 서울의 풍경이라고 할까요, 선생님?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예전에 춘향가 설명하시면서
0: 예.
1: 각 지역의 어떤 지명이나 어떤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라고
0: 네.
1: 말씀해 주셨던 것이 이렇게 겹쳐서 떠오를 만큼 근대 서울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참 잘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박춘재 명창의 그 노래 말을 들어보면
1: 예.
0: 그 당시 서울의 서민들의 삶의 모습. 그런데 이 서민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는
1: 네.
0: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기록으로 남기거나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1: 예, 예.
0: 그럼 뭐 길거리 뒷골목에서 일어나는 이런 잡사들, 장사꾼들이
1: 예.
0: 뭐 장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게 어디 뭐 기록에 남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서민들의 생활은 더 밀착되어 있는 것은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1: 예.
0: 이것을 재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료가 안 남아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박춘재 명창의 이런 소리들을 들어보면 그 당시 서울의 시정의 그 서민들의 생활 모습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고 그래요.
0: 저희가 사진 잘 찍은 사진 보면 아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1: 예.
0: 잘 그린 그림 보면 야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는데 박춘재 명창의 소리가 그렇지 않나.
1: 그 반대죠.
0: 그림이 그려지는 음성을 들으면. 네.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노랫말은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중에서 노랫말 모음집이라는 게시판을 올려놨습니다. 참고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색 장사치 흉내입니다. 1911년 녹음인데요. 박춘재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2: 이건 뭐니 각색 장사치인데 서울 장사치였다. 그런데 동네가 다 각각 이래서 동서남북 말이 다 닳겠다. 만장단 국거리 장단 쳐놓고 이건 왕신이 무배치장 설치다. 무응성 해트릉성 이건 뭔가 이 서울 장원박 중행동 모든 계장 설치다. 어저리 남대방 세장도 제일 잘했다. 허저리분 이건 뭐니 한류군 열장수였다. 헐소여들이 사랴 여대수 군수의 사랴 동네 행진께서 강 60전한테 파는

이건 뭔가 저 애옥에 굴러방 때리 덥구만 애들이 빨래줄 둘둘이 여기까지 댕기겠다. 빨래줄 사려 시리비 사려 사려 수집이 드렁 세비 사려 애옥에 고마르세기 넘어서기 간양세장 주었다. 헐 간양세 삽시다 헐 숨팔뜨이 쏘 둥둥거리 삽시다 헐 간양세 삽시다. 이건 뭔거니 사기장세 했다.

0: 이건 누구 장소였다. 두부 사령 사령 어디 지나 두부소. 그냥 가을 햇밤에 군방 장소였다. 군밤살이 내이다 군밤요 군밤요 부르부르릉쇼 세물세리쇼 불거지는 노름벗고 부르기는 차돌벗고 세물세리쇼입니다 군밤으로 납쇼 이건 국관리장소이다 남암길고 갈비료 삼지발제료 이건 구매장소였다 홍별료 동배려 재미는 장소였다. 거금 망면 장소였다. 거림망면 이건 된장 장소였다. 된장 팔까이소 된장 팔까이소 이건 무슨 장소였다. 무시소피 손가마 손내기려 이건 남대방 이태원 고추장 쓰는데 붓것을 마른 것을 안 들러가지고 달고 우는 게 있다. 고추지령지
1: 박춘재의 재담 소리였습니다. 각색 장사치 흉내 대목을 예, 보내드렸습니다. 약간 중간에 그 엿 파는 할미골 엿장수 성음은 약간 찹쌀떡 메밀묵 요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
2: 여러 장수들이 나오죠. 네. 서울 그 당시에 골목골목으로 또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이런저런 장사들의 흉내들을 지금 내고 있어요. 별별 장사들이 다 있죠.
1: 네. 노랫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먼고허니 각색 장사치인데 서울 장사치들이 올시다. 그런데 동네가 다 각각이래.

0: 그래서 동서남북 말이 다 닳겠다.
1: 예, 그 동네마다 그 지역적인 어떤 그 말투들이
0: 네.
1: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말투가 다른데 아마 그 박춘재 명창의 음반에 보면 이런 대목들이 있어요. 그 서울의 무속 그 만신들이 구설하는데
0: 예.
1: 지역별로 굿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포 쪽에
0: 예.
1: 그 무당들하고 그다음에 동부 지역하고 북부 지역에 그 음악적인 토리들이 서로 다 달랐다고 그래요. 노래가락도 다 달랐다고 그러는데
0: 네네네네네.
1: 지금은 뭐 이제 그런 모습들은 다 이제 볼 수가 없죠.
0: 근래까지는 악사는 왕십리 악사를 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또 그런 영향이 그대로 전해져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장단 굿거리로 장단 쳐놓고 하고 장구 연주가 나오는데 굿거리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이건 너무 자진몰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1: 예, 이거 이제 민항 씨 이제 앞으로 이제 과제입니다.
0: 그러니까 만 장단이니까 당연히 느리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었었는데, 이 정도면 가득 찰 만자인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1: 박춘재 명창이 가끔 이런 그 장구 장단을 뽐내는 경우가 있어요. 성음도 아주 땡그랑땡그랑하고 아주 참 성음도 좋고 그런데 이 박춘재 명창이 치는 가락들 같은 것들도 좀 앞으로 좀 민항 씨가 이제 연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0: 그러니까 언뜻 느낌은 그야말로 서울스러운 가락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이다음부터 이제 장사치 흉내가 나옵니다. 이건 왕십리 무 배추 장수옷이다. 무엉사 배추사.
1: 예, 그냥 무를 가지고 무엉 무엉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동네마다 말이 다 다른단 말이 아마 이런 뜻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게 왕십리 이쪽이 지금은 뭐 다 도심이지만은. 예전에는 이 성 밖이잖아요.
0: 예.
1: 사대문 밖이란 말이에요. 이 사대문 밖은 전부 서울의 근교 농업들을 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뭐 배추나든지 무라든지 뭐 기타 지금 말하자면 신선식품들이죠.
0: 예.
1: 채소 같은 것들을 심어가지고 시장에다 내다 파는 그런 근교 농업들을 했는데 특히 왕십리 쪽에서는 미나리 장수를 많이 미나리를 많이 길러가지고 그래서 왕십리 미나리 장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게 무도 많이 무 배추도 많이 그 심어가지고 이렇게 팔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엉사 배추사 이런 말을 하네요.
0: 그 저희가 보통 소개되는 건드렁 타령에 나오는 어디 어디 처녀는 무엇을 팔러 나간다지 할때 그런 것과도 또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 같은 의미가 있어요.
0: 남대문 밭 새 장승 개 자리였다. 어저리사 괴자리사. 와 이건 무슨 말인지.
1: 저도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 남대문 밭 새 장승 개 자리였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사문 밭 국냉동 오든 개장수 올시다 하는데 이게 개라는 말이 젓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 젓갈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냉동 기술이 없으니까 젓갈을 주로 많이 팔러 다녀가지고 그래서 보통 흔히 새우젓 장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젓갈을 지고 이제 이렇게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지고 다니면서 이제 팔고 그랬는데 그래서 서울 사문밭 국냉동 오든 개장수 올시다 어저리 어저리사 그런데 아마 젓갈을 느려가지고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저도 그 옳다고 증명하긴 좀 어려워요. 단정은 못하겠는데 아마 분위기로 보면 국냉동은 지금 서울에 지금은 동네 이름이 없는데 종로구 저 수송동 뭐 이쪽에 당주동 뭐 이쪽 일대가 옛날엔 국냉동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 동네로 그 젓갈을 지고 돌아다니면서 어저리 사오 젓갈 사오 그리고 남대문 밖도 에서는 이렇게 어저리 사 개자리 사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동네라서 동네마다 이렇게 말이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0: 그리고 엿장수가 나오네요. 이건 먼고허니 할미꼴 엿장수였다. 한소 엿을 사랴 엿을 굵은 엿 사랴.
1: 예, 이 할미꼴은 할미당꼴.
0: 다른 제담소리에서도 나오지 않나요, 선생님?
1: 예, 다른 예, 박춘재 그 제담에도 또
0: 노분하니 하는 그 제담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예.
1: 그런데 그 할미당이라는 게 이제 노구를 가지고 할미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할미당골 그런데 대개 지금 저 서대문에서 저 은평구 쪽으로 넘어가는 그

0: 그 저 고개가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그 고개 너머에 바로 그 할미당골 그 말하자면 선앙당이죠.
1: 네네네.
0: 그런데 이게 서울에서는 이게 사신서당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래요.
1: 예.
0: 왜냐하면 그 옛날에 사신으로 가자면 지금 독립문이 있는 데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리로 넘어서 평양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1: 아.
0: 사신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멀잖아요.
1: 예.

0: 고사도 지내고 그 안녕을 빌고 했던 그런 선왕당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신서당이라고 또 사신선왕이라고도 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제 할미당 꼴인데 그 할미당 꼴이 있는 그 동네 엿장수겠죠.
1: 예.
0: 지금 서대문 쪽이에요.
1: 예. 한소엿을 사랴. 한소엿, 한소엿을 잘
0: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흰소엿, 흰소자니까 흰여서의 변말이 아닌가 싶.
1: 한소엿, 한소엿을 잘
0: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흰소엿, 흰소자니까 흰여서의 변말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 자신 없습니다, 저.
1: 그 다음도 엿장수인데 동네 행길 가에서 한길이라는 뜻이겠죠.
0: 예, 큰 길가예요. 예.
1: 갓 60이 되는 때 파는 엿장수인데
0: 이게 나이 드신 분이다 예. 이 말이에요.
1: 그래서 안 접하겠다. 쌀엿을 사랴 고리엿을 사랴 잣밤 땀에 싼 엿을 사오.
0: 이것도 동네마다 말이 다른데 쌀로 빚은 뭐 예. 엿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리엿 그런데 아마 긴 그 막대기 엿 뭐 그런 것이신 예. 것 같고 그다음에 잣밤 땀에 싼 엿이니까 요즘 강정 비슷하게 만든 엿 있잖아요.
1: 예.
0: 저 땅콩이나 뭐 콩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예. 이렇게 만든 엿 이런 엿을 또 팔았던 모양이에요.
1: 그리고 이건 뭔고 허니 저 애옥의 굴레방 다리 조그만 애들이 빨랫줄 굴 등우리 이것 가지고 댕기겠다. 빨랫줄 사랴 시리비 사려 사려 수십이 드렁 새집 사려 이렇게 나오는데
0: 이게 또 동네마다 말이 달라서 이게 참 네. 풀이가 어려운 말인데 네. 애옥에는 서울의 아현동
1: 네.
0: 아현동이 옛날 말로 애옥에입니다. 그 애라는 말이 원래 조금 적다는 뜻이잖아요.
1: 네.
0: 옥에는 고개가 기억 탈락한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애고개인데
1: 네, 네, 네.
0: 애옥에가 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작은 나지막한 고개라는 의미의 애오개라는 그 뭐 풀이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으면
1: 예.
0: 애총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오개라는 설인데 그건 뭐
1: 저도 민간, 그 설을 들어본 것 같아요.
0: 민간 예. 설이니까 그건 뭐 신빙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말들이 전해와요.
1: 굴레방다리는 처음에 이 이름 보고 아현동 가서 되게 웃었거든요. 뭐 동네 예. 이름이 뭐 이래 약간 이랬었거든요.
0: 예.
1: 근데 이게 이때도 있던 지명이군요.
0: 옛날부터 있던 이 굴레방이라는 게 굴레라는 것이 원래
1: 예.
0: 말, 소, 그 짐 실을 때 예. 그 저 목에다 거는 예. 저 굴레를 굴레방 굴레라 그러잖아요.
1: 예.
0: 굴레방이라는 게 말과 소들이 주차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머무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굴레방 다리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말이나 소 서울에 옛날에 짐방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렇게 짐술에 배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 이런 사람들이 소나 말 같은 것을 매놓고 뭐 그저 거기다 잠시네. 쉬기도 하고 여물도 주고
1: 예.
0: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주차장이죠.
1: 요즘에는 그 배달하시는 분들
0: 예, 그렇죠.
1: 오토바이 이렇게 모여 있는 예. 약간 그런 느낌도 드네요.
0: 예, 그런 거예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말과 소들이 이제 굴레들을 벗겨놓고 이제 쉬고 이러니까 그런 그 다리가 그 예. 조그마한 개울이 있었고 다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굴레방다리 굴레방다리 그러는데
1: 거기 있는 조그마한 애들이 빨랫줄을 팔고 굴둥우리 굴둥우리? 이거 잘 모르겠네요.
0: 저도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예. 들리는 대로 적기는 적었는데
1: 예.
0: 아마 빨랫줄이니까 거기에 아마 소나 말 같은데 이렇게 끈 종류들이 이제 많이 필요로 하니까
1: 예.
0: 아마 그런 것을 파는 어린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것을 파는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 예.
0: 이 빨랫줄 사랴 시리비 사랴 그런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1: 이것도
0: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시정에서 그 어떤 줄이라든지 끈이라든지 뭐 또 말이나 소 같은데 이렇게 필요로 하는 어떤 용품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자동차 부품 잘 모르듯이
1: 네네네네
0: 그런 말들이 돼서 지금 풀이가 어려운데
1: 그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0: 그런데 예, 근데 이거 언젠가는 누군가는 풀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려 봐야죠.
1: 그리고 애옥의 고마루턱이 넘어가서 갓 양태 장소이시다. 헌 갓 양태 삽시다. 헌 손 팔 거 있어.
0: 예.
1: 헌 등거리 삽시다. 헌 갓 양태 삽시다.
0: 예, 이거 애옥의 고마루턱이니까 고갯마루턱에
1: 예.
0: 고갯마루 넘어가서

0: 간양태 장소 오시다는데 옛날에 갓 있잖아요.
1: 네.
0: 갓의 태양이 양태잖아요.
1: 네, 저희 양태라고. 지금도 양태라고.
0: 네, 지금도 양태죠. 그런데 네, 네. 이게 이제 망가지면 수선해서 써야 된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중고로 이제 팔기도 하고 또 수선하는 사람들이 이제 헌 걸 사서 이렇게 수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간양태 장소예요. 이제 갓 수리하는 장소예요.
1: 요즘은 팔지 않고 무조건 수리인데 이때는 네. 팔기도 했었었나 봅니다.
0: 그러니까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네. 갓을 쓰고 다니니까
1: 그렇죠.
0: 네. 또 흥부같이 가난한 사람들도 중고 갓도 사서 쓰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갓만 파는 게 아니라 헌솜 팔 거 있어 한데 이불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헌솜을 가지고 이제 재생 재활용.
1: 예. 그런 다시 터서 예, 이게 타서 예.
0: 타서 예. 이불도 꾸미고 요도 만들고 이제 그런 헌솜도 팔고 그다음에 헌 등걸인데 이 등걸이라는 것은 옷 속에 입는 저 요즘 말하면 땀에 젖지 않도록
1: 네네네네.
0: 그걸 조끼 비슷하게
1: 그 옷과 살갗 사이를 이렇게 넓혀준, 벌려준 듯?
0: 예, 예. 예. 바람 통하게 하는 예. 그게 등걸인데 요새는 이제 이런 거 입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나요?
1: 저희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희철 씨가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 소리꾼 서희철 씨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아니 요즘도 시골에 어른들이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거 하면 꽤 시원한가 봐요.
1: 바람이 이렇게 예. 살 사이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예. 예. 예.
0: 그래서 약간 이제 헌 등걸이 삽시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수리해서 썼으니까.
1: 그렇죠. 아, 특히는 뭐 등걸이나 갓 양태나 이게 엮어서 쓴다라는 것들이 또 비슷해서 아마 예. 같은 기술을 쓰지 않았을까.
0: 예. 예.
1: 그리고 이건 원고헌이 사기 장수였다. 사기형 사랴 헌 목매 상사 등사.
0: 이거 참 어려운 말인데 예. 사기는 사기 사기 그릇.
1: 그릇. 예.
0: 예. 보통 우리가 이제 하얀 백자 사기잖아요.
1: 네.
0: 그 사기 장수인데 사기형 사려 그러니까 사기를 늘려 가지고 이제 사기형 예. 하는 말이 이제 견말로 들어간 것 같고
1: 예.
0: 그다음에 헌 목매 상사 등사 그런데 목매는 이게 원래는 저 그 절구통처럼 생겼는데 위 아래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위에 것을 빙빙 돌리면
1: 예.
0: 맷돌처럼 곡식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맷돌 역할을 하는 그런 껍질 벗길 예. 때 쓰는 그게 목매거든요. 그런데 이 목매가 여기에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상사라는 말은 상사기를 얘기해요. 상사기란 말은 사기도 고급이 있고
1: 예, 예.
0: 보통 사기 그릇. 그래서 상사기 그러는데 줄여가지고 상사 그런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말하면 막사기죠. 뭐 이런 그릇.
1: 예, 예.
0: 파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 목매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의미가 있는지.
1: 그래. 이건 두부 장수 옷이다. 두부 사려 사려 비지나 두부 사.
0: 두부 비지죠?
1: 예, 요거는 잘 알아듣겠네요. 예.
0: 요즘도 예. 비지로 이렇게 찌개 해서 먹고 그러죠.
1: 예. 이건 가을 햇밤의 군밤 장수였다. 군밤 살인에다 군밤이요 군밤이요 조생 소리 줬소. 중간에 이제 그
0: 예,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예.
1: 뜨겁기는 얼음 걷고 누르기는 차돌 걷고 생생 뜨겁습니다. 군밤으로 삽시오.
0: 예, 이 군밤 장사는 아주 신나게 이제 예. 참 맛깔스럽게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데 군밤이요 군밤 뜨겁기는 얼음 같고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얼음처럼 뜨겁다라고 이렇게 반대말로 장사꾼들이 이제 귀를 남의 귀를 끄는 말이죠. 누르기는 차돌 같고 그런데 차돌은 하얗죠. 그런데 이제 노랗다고 얘기를 하니까 밤이 노란 밤인데 차돌처럼 노랗다 그런데 차돌이 하얀데 이러면서 왜 저러지 그러고 한번 더 쳐다보겠죠.
1: 생생 뜨겁습니다라는 말도 참 말맛이 좋네요.
0: 예, 아주 생생이라는 게 아주 생기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네, 펄펄 뛰는 게
1: 뜨겁습니다라는 붙이니까
0: 그렇게 손에 넣고
1: 예.
0: 그 감 못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죠.
1: 생선같이. 그리고 후칼 장수가 등장합니다. 이건 후칼 장수였다. 남학신 후칼질이요 함지박 비영 비영.
0: 예. 후칼이라는 게 이게 후비다에서 온 말이에요.
1: 오.
0: 그 옛날에 그 남학신 있잖아요.
1: 예.
0: 남학신은 그 앞부분이 속으로 쑥 들어가 있죠.
1: 네네,
0: 그 속에 걸 파내야
1: 예,
0: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낼 수 있게 꼬부랑하게 생.

0: 생겨가지고 끝이 굵게 생겨가지고 그어속 나무에 나무 그릇에 속을 팔수 있게 만든
1: 예.
0: 칼일 기구예요. 그래서 후칼인 그러니까 아마 후비다에서 온말 같아요.
1: 네.
0: 그래서 후칼 장수니까 이제 이런 칼을 가지고 남학신을 만드는 장수인데 남학신 후칼질이요. 근데 함지박이니까 함지박도 아마 남학신 목기 종류니까
1: 예.
0: 이 사람들이 또 만들어서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비영경 하는 말은 뭐 외치는 말인 것 같은데 비 배다는
1: 배다.
0: 말에서
1: 예.
0: 오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제 동네마다 말이 다 닳겠죠.
1: 그리고 풍매장수가 나옵니다. 풍매려, 풍매려.
0: 이 풍매가 사전에는 안 나와요.
1: 풍무
0: 아마
1: 같은 걸까요, 선생님?
0: 풍무에서 키질 같은 데서 온말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저 곡식을 이렇게 왜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까불어서 이렇게
1: 예.
0: 키질
1: 저희도
0: 하잖아요.
1: 키질한 거.
0: 예, 그런 게 풍매 장수가 아마 그런 곡식 종류를 파는 장수인 것 같아요.
1: 그리고 알수 없는 장수가 한명 등장을 하네요, 선생님.
0: 예.
1: 이건 이제 무슨 미린 장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0: 못
1: 알
0: 알아
1: 수가 없고요.
0: 발음을
1: 예.
0: 못 알아듣겠어요. 이거 서울 분들은 좀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네요.
1: 그리고 옛날 서울 말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0: 아,
1: 생각도
0: 굉장히
1: 드는데.
0: 드물어요.
1: 예, 쉽지
0: 서울
1: 않겠네요.
0: 분들 뵙기가 요즘 인간 문화재 뵙기보다도 더 힘들어요.
1: 그러니까 서울에서 방송하는데 저희 둘다 경상도 사람.
0: 그러니까 서울 토백이들, 그러니까
1: 예,
0: 사대문
1: 그러니까요.
0: 안에서 적어도 개화기 이전부터 살아오신 분들,
1: 예,
0: 이런 분들 거의
1: 쉽지 않네요. 예.
0: 저는 한분뵌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1: 그리고 이제 망건 장수가 등장합니다. 헌망건.
0: 예,
1: 예, 그래서.
0: 망건은 이제 가설 수기제 머리띠죠.
1: 예.
0: 말총으로 이렇게 그물로처럼 엮어서 드는 망건
1: 예.
0: 장사입니다.
1: 그리고 이건 된장 장수였다. 된장 팔거 있어? 된장 팔거 있어?
0: 예전에는 이 된장도 집에서 남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내다 팔아가지고 이런
1: 예.
0: 것들을 걷어가지고 또 팔고
1: 아.
0: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다른 집의 음식들을 그렇게 뭐 사다 글쎄요 이런
1: 그래요?
0: 경우가 있으려나?
1: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모든 장수 중에 된장 장수가 지금 없는 거. 너무
0: 지금은
1: 대단히 특이한 장수인 것
0: 예, 그러니까
1: 같은데.
0: 이 된장은 다른 집에서 남는 된장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공장에서 만든 것만 팔잖아요.
1: 야, 희한하네요. 생각해
0: 그러니까
1: 보니까.
0: 예전에는 된장도 그렇고 고추장도 그렇고 이렇게
1: 예.
0: 거간이 있어서 팔 수가 있었어요. 팔고 그랬어요.
1: 익숙해서 그래도 오랜만에 아는 단어가 나왔군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익숙하지 않은 광경이네요.
0: 근데 요즘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죠. 헌옷은 남의 옷이라도 입고 팔잖아요.
1: 예.
0: 그리고 제가 제일 헌걸 많이 사고 하는 건 헌책.
1: 저도.
0: 헌책은 제가 가진 책 중에 헌책들이 몇백 년
1: 예.
0: 된 헌책들이 많잖아요. 그건 뭐 아무리 사고 팔아도 괜찮은데 옷은 또 남의 옷 이렇게 입는 사람이 요즘은 거의 드물고 예전엔 많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도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1: 이렇게.
0: 그 남는 것들은 이제 내다 팔고 왜그 장아찌 담가 놓은 거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 것도 내다 팔고 다 그랬었어요. 지금 볼수 없는
1: 예.
0: 풍경들입니다.
1: 그리고 무쇠 장수가 나오는데요. 무쇠사 헌 가마솥 맥기려.
0: 근데 무시라고 했는데 무쇠입니다. 아, 서울의 지명 가운데 무쇠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금호동이 있는데.
1: 예.
0: 그 지금 거기가 강가 그저 두무개 길 이제 거기에 예,
1: 두목의 길. 예.
0: 두무개에 있는 그쪽에 무시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1: 성수대교 근처죠.
0: 예, 맞아요. 예.
1: 예.
0: 그러니까 그 무시막이라는 건데 무쇠를 만들던 그 곳이다 이 말이 요즘 말하면 철공소죠. 옛날에 줌을 만들던데
1: 그러면
0: 거기가
1: 헌
0: 이제
1: 가마솥을 사다가 거기서 녹여서 다시
0: 뭐
1: 뭘 만드는
0: 수리도
1: 건가요?
0: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가 입지 조건이 이제 한강을 통해서 이렇게 연료, 땔감 같은 것들을 옮겨오기가 좋잖아요.
1: 예.
0: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요즘 말로 하면 공단? 공단까지는 아니라도 주로 이제 철물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동네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동네 이름도 무쇠막 그랬는데 아마 이게 무쇠 장수들이 아마 그런 장수예요. 그래서
1: 수리라고 하시니까 알겠네요. 헌 가마솥을 맺기라고 하는 이유가
0: 그렇게
1: 수리해주겠다라는
0: 가마솥이
1: 거군요.
0: 깨지면 못 쓰잖아요.
1: 예.
0: 근데 이게 요즘 같으면 다 고철로 버리겠지만은 예전엔 그거 아니죠.
1: 그러게요. 진도알이랑 선생님 가사에도 신장로 네거리에 뭐 때우는 저 사람 정 떨어진 데는 못 때워주나 이런 가사가 있던데.
0: 저는 어릴 때
1: 예.
0: 신기로 장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신기록 그러면 지금 뭔 말인지 모르.
1: 오아

0: 네. 사막에 신기루. 네,
1: 신기루가 아니고 신기료 장수는 신을 깊다. 신을 기우다.
0: 오.
1: 고무신 떨어지면 때우는 장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0: 아.
1: 고무신이 이렇게 떨어지면
0: 예.
1: 그 자전거 타이어에 고무 있잖아요.
0: 예.
1: 그걸 오려 가지고 그 풀로 붙여 가지고 예. 열을 가해서 딱 눌러서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 신기루 장수인데 저는 이 신기루 장수를 마지막으로 본 게 대학 다닐 때 서천장에서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0: 오, 선생님 몇 학번이신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1: 70년대예요. 거기에서 그때 서천에 동백정을 갔었는데 참 교통이 나쁘고 그랬던 시절이 그 이동백 명창의 고향이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천을 갔었는데 한산 뭐 그쪽 동네들이고 그렇잖아요.
0: 예.
1: 모시장도 서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에서 신기루 장수를 저는 마지막으로 본 게 70년대예요. 근데 지금은 신기루 장수가 없죠.
0: 요즘은 이렇게 뭔가 때운다라는 개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1: 아유, 지금은 뭐 새 것도 전부 다 버리잖아요. 근데 참 예전에 그렇게 없이 예. 살던 시절에는 고무신도 다 떼어서 신었을 정도니까요.
0: 예. 이건 남대문 박 이태원 고추 장수들인데 풋고추 마른 고추를 안 질러 가지고 댕기며 우는 게였다.
1: 운다는 말은 그 울다는 뜻은 아니고 외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추
0: 디령세
1: 고추 들여놓으세요.
0: 아.
1: 고추 들이 요즘도 뭐 들여놓다 그러잖아요.
0: 예, 예.
1: 뭐 피아노를 들여놓다 뭐 이렇게 냉장고를 들여놨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예. 고추 들여놓으세요. 그러니까 고추 들여놓으세요. 이제 그런 말이에요.
0: 참 이런 광경이 요즘은 또 없어졌는데 한동안은 그 트럭으로 이렇게 과일이나 뭐 생선이나 하시면서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1: 예, 예.
0: 골목 돌아다니시면서 예,
1: 지금도 시골에는 있죠.
0: 뭐뭐뭐시 예, 왔어요. 요거
1: 계란 파는 예, 분도 있었고
0: 하시는 분들도 생각이 예. 나는데
1: 생선 갖고 다니신 분도 예. 있었고 그런 장수들이 많았었고 또 이렇게 예, 처음에는 이제 외치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자동차 스피커로 해야
0: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스피커 늘어져가지고 테이프 늘어져가지고 막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이런 것도 있었고.
1: 예, 근데 참 지금 은 참 그 다 사라진 풍경들인데 이런 장사들의 흉내를 박준대 명창이 예. 내니까 아, 서울의 그 당시에 시장 골목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잖아요.
0: 꼭 진짜 이 시대가 아니더라도 항상 어떤 방식으로든지 존재했던 장면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어떤 추억을 일깨우는데도 참 이 노래가 한 몫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1: 듭니다.
0: 어릴
1: 때 제일 기억나는 장수가 이제 아이스케키장.
0: 저희는 이렇게 통발 수리해 놓으면 개당 100원씩 해가지고 가져가시던 분이 계셨어요. 부모님 원래 통발 주우러 다니고 태풍만 불고 나면 떠내려온 통발을 주우러 다니고 했었는데 아무튼 각자 생각나시는 장면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떠올리면서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담 소리 각색 장사치 흉내를 박춘재 소리로 한 번 더 보내드리면서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예, 입으로 예.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이건 뭐니 각색 장사치인데 서울 장사치였습니다. 그런데 동네가 다 가까이 돼서 동서남북 말이 다 닳겠다. 난장단 국거리고 장단 쳐놓고 왕신이 무배추장수였다. 무흥소배추소 이건 뭔가니 서울 장원박 중양동 모든 개장수였다. 허저리허 남대박 개장수 제일 잘했다. 허저리허 이건 뭐니 한류 열장수였다. 설소여들이 사랴 여대수 굴근에 사랴 동네 행진께서 강 60전한테 사는

뭔걸 저 애옥에 굴러방 때리 덥구만 애들이 빨래줄 둘이 여기까지 댕겼다. 빨래줄 사려 시리리 사려 사려 수집이 들어

애호가 고말색이 넘어서 이 간양세장 지었어. 헐 간양세삽시다. 헐 숨팔끌소 흥흥거리 삽시다. 헐 간양세삽시다. 이건 뭔 거니? 사귀장세했다. 사귀에 사랴 헌농매 당사등호 이건 두부장조였다. 두부 사령 사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유지숙의 소리, 김점석의 단소 연주로 관산용마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보렴 보내드릴 텐데요. 이난초 외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이란 초회의 여러분의 소리로 보렴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대금 시나위 함께 들어볼 텐데요. 원장현의 대금, 한세현의 징,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준비했습니다. 추석 때가 다가오니까 원장현 명인의 대금 연주가 참 그 보름달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텅 비어있는 대금 속에 소리를 꽉 채워넣는 걸 그야말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금 시나위 함께 들어보시죠.

원장현의 대금, 한세현의 징,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대금 시나위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이고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가지 못하는 고향을 그리는 시조를 오늘 이 음악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사설 시조 꿈은 고향 가건만은 준비했습니다. 이 시조의 주인공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고 있거나 고향에 가지 못하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내 꿈은 벌써 고향에 다녀왔건만 내 몸은 어찌하여 가지 못하는지를 한탄하고요. 꿈에서 보고 온 부모님은 강건하신지 아내와 어린 동생들은 무탈한지 애틋하게 안부를 묻습니다. 자유롭게 고향을 오가는 꿈과 가지 못하는 나의 처지가 대비되어 애틋함을 더하는 노래인데요. 지은이를 알 수 없는 수백 년 전의 시에도 이렇게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담긴 것을 보면 어쩌면 고향은 항상 그리운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노랫말을 풀어서 읽어드리고 음악 감상해 보겠습니다. 꿈은 고향을 가건만 나는 어찌 못 가는가. 꿈아, 너는 어느 사이 고향으로 가는 먼 길을 가까운 곳처럼 다녀왔느냐. 학처럼 머리가 흰 부모님은 건강하시며 규중의 홍안 유부, 그러니까 안방에 있는 뺨 붉은 아내와 어린 동생들과 집안 사람들에게 아무

칼도 없더냐. 편키야 편탐하는 고향의 소식을 몰라 글로 탄식하며 근심하노라. 홍원기 선생의 담백한 소리로 사설시조 꿈은 고향 가건만은 보내드립니다.

홍원기의 노래로 사설시조 꿈은 고향 가건만은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되는 노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김수학의 소리 이어서 들을 텐데요. 교방 굿거리 구음 보내드립니다.

지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나무가지고 동하이간주 추멀추고 가자 금소리는 살찌징찌징찡 징예루징예징찌찌징찌징징징징징 동궁꽃소리는 퉁퉁퉁퉁 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진당 그지당 아지당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로 지도

Oh,

김수학의 소리로 교방 굿거리 구음 보내드렸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24일부터 27일, 그러니까 목금 토 일, 이 4일 동안 국악방송에서는 추석을 맞아서 또 특집 편성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 또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끝곡 경기 작가 박물가를 묵개월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의

0: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가족들과 함께 전통의 흥과 멋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국립국악원이 추석을 맞아 특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오는 9월 2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펼쳐지는 휘영청 둥근달인데요. 이번 공연은 먼저 힘찬 대취타로 무대의 문을 열고요. 달맞이와 8월가, 방아타령을 엮은 민요 연곡으로 추석의 흥을 더합니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놀이이자 춤인 강강술래와 줄타기, 그리고 장구춤이 더해진 신명나는 판국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공연뿐 아니라 추석을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체험도 마련됩니다. 예약당 앞 잔디광장에서는요, 떡매치기와 고추장 만들기, 귤칩 쌀강정 만들기 체험이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다만 공연 관람권을 예매할 때 체험권도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도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엽니다.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정상 운영하고요. 신나는 한가위 프로그램에선 전시를 관람한 뒤 스탬프 미션을 완료하면 하루 200명에게 선착순으로 기념품도 증정한다고 하네요. 국립국악원의 추석 특별 공연 휘영청 둥근달과 함께 달처럼 풍성하고 흥겨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윈 날만 같아라. 풍성한 음식과 가족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신명나는 놀이가 함께하는 추석인데요. 이번 추석엔 옛 장터의 흥겨운 분위기를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마당극 한 편 만나보시죠. 9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오후 3시에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서 펼쳐지는 2016 추석특별공연 마당극 대동장터입니다. 대동장터는 진도의 오일장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며 흥정을 나누고 또 함께 웃고 즐겼던 장터의 모습을 마당극으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추석을 맞아 가족과 이웃이 한데 어울려 신명나게 놀았던 우리 세시 풍속의 정서를 진도의 전통 민속 예술과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진도 국악인들이 오랫동안 이어온 지역의 전통과 풍류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김지훈 연출과 이고은 작곡,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함께 무대를 완성합니다. 전성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은 물론 진도 지역 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는데요. 옛 장터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흥과 정을 나누며 함께 웃었던 것처럼 이번 추석엔 가족과 함께 대동장터에서 우리 전통의 흥과 정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400년 전 한 폭의 그림 속에 등장했던 네 남자가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의 무대에서 다시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추석을 맞아 광주의 역사와 풍류를 담은 창작음악극이 부산을 찾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국립부산국악원 연학당에서 열리는 국립부산국악원 추석 초청공연 광주특별시립장극단의 희경루 방회도입니다. 제목에 등장하는 희경루는 광주의 대표적인 역사공간인데요. 이 작품은 400년 전 그림 속에 담긴 네 남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마주한 네 사람 사이에서 사랑과 우정, 갈등과 이별이 펼쳐집니다. 마치 그림 밖으로 인물들이 걸어 나온 것처럼 한 폭의 그림에 담긴 이야기가 음악과 춤, 연희가 어우러진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건데요. 특히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인 판소리를 중심으로 민속

악기학과 전통무용, 연희, 창작음악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9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펼쳐지는 희경로 방해도와 함께 깊어가는 추석의 정취를 만끽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풍성한 한가위를 응원하는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음력 15일을 보름이라고 하는 이유는 보름달이 뜨는 날이기 때문이죠. 한가위 명절이 음력 8월 보름인 이유도 보름달이 뜨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해 한가위 보름달은 완전히 둥근 달이 아닐 거라고 합니다. 달이 태양의 정반대편에 놓여 온전히 둥그러지는 순간은 한가위 다음 날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27일 새벽 1시 49분이 될 거라고 하던데요. 음력 날짜는 달이 완전히 둥그러지는 순간, 즉 망을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달과 태양이 같은 방향에 놓이는 합삭, 즉 달이 보이지 않는 날을 출발점으로 삼죠. 근데 달이 지구를 도는 궤도는 타원형이라 합삭에서 망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달 똑같지는 않으니 보름날 뜬 달이 진짜 보름달이 아닌 경우도 생기는 건데요. 많은 이들이 올려다볼 그 달이 조금은 덜 찬 달이라 해도요. 그날 밤 우리가 빈 소원들을 품고 더 둥글게 부풀 수 있게 약간의 여지를 남겨둔 모습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1: 사람이 살면 몇 백년 사나 개똥 같은 세상에 남아 둥글 둥글게 사세.

사람이 살면 몇백 년 사나 개똥 같은 세상에 남아 둥글.

블레스원의 랩, 이소원의 노래, 김준희의 해금, 김상현의 대금 연주로 보름달 들으면서 9월 23일 수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한가위 연휴를 앞둔 날, 이제 퇴근 시간도 지났으니 직장인들에겐 실질적인 연휴가 시작된 셈이죠. 아직 해가 완전히 저물진 않아서 달이 밝게 보일 시간은 아니지만요. 지금도 하늘 어딘가엔 달이 떠 있을 텐데요. 아직은 왼쪽 부분이 조금 덜 찬 게 티가 나겠지만 아마 한가위 당일엔 모르고 본다면 그냥 보름달로 보일 만큼 둥근 모양에 가까워지겠죠. 한가위가 명절인 이유도 보름달이 뜨는 날이기 때문이고 그날 보름달을 올려다보며 많은 이들이 소원을 빌 텐데 알고 보니 그게 진짜 보름달은 아니라니 아이 뭔가 살짝 배신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조금씩 더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타원의 공전 궤도가 사람이 정한 질서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우주의 질서는 그렇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면서 쭉 유지된다는 게 더 신비롭고 우리네 삶과도 닮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이상적인 기준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때로는 넘치고 때로는 부족해도 그 안에서 또 나름의 궤도대로 흘러가는 게 우리 인생일 테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추석엔 비 예보가 있어서 덜 찬 보름달이나마 안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하지만 안 보인다고 달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구름 뒤에 숨어 있을 보름달을 향해 어떤 소원을 빌지 오늘부터 미리 생각하고 아직 덜 찬 달을 보며 미리 빌어봐도 좋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한가위 보름달에 빌고 싶은 나의 소원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의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김영기님께서요. 제작진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고들 하세요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무릇 꽃입니다. 1년 전 벌초 때 선산에서 만난 꽃이라 올해도 벌초를 하기 전 그 장소로 가서 다시 찍었습니다. 올해 유독 메마른 여름이어서 그런지 개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만난 꽃이라 반갑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가녀린 꽃대 위에 층층이 피어나는 진분홍 무릇꽃이 참 곱습니다. 만나 가족 모두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연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세상에 샛별같이 너무나 예쁜 그런 꽃입니다. 총총총총 별이 뜬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네요. 자 3790님께서 만나 덕에 축구 승리! 퇴근길 만나와 함께 해주셨네요. 아유 그렇죠.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한 네, 이 축구 경기 2대0으로 이겼죠. 대한민국이요. 어제 축구 이 귀 이제 눈으로는 축구를 보시고 귀로는 만나 들으신다는 분들 네, 종종 계셨는데 여러분의 응원 덕에 또 승리한 게 아닌가 싶네요.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3033님께서 동네 반찬 가게에서 동태전을 샀습니다. 저는 명절 음식 중에서도 동태전을 엄청나게 많이 좋아합니다. 아유 얼마나 많이 좋아하시길래요. 이 문자 보시고 저희 PD님도 동태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네 따끈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 너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김인솔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만나 가족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해주셨네요. 네 만난 것도 많이 많이 드시고 네 복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드들강님께서도요. 오붓하고 화목한 사람들의 모임 같은 만나 즐거움과 정겨움과 행복의 전령사 같으신 보미님 한가위 명절 만나 가족님들 만나 제작진분들 풍성하고 오붓한 명절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이렇게 덕담들 가득가득 나눠주시니까 정말 하루 전날이긴 하지만요. 벌써부터 오늘이 명절 당일인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승승장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내일 모레면 추석이네요. 올 추석에는 많은 곳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름달 보고 소원도 빌어야겠어요. 오늘 저녁도 만나와 함께합니다. 보미님, 피디님, 작가님 맛난 음식 많이 드시고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해주셨네요. 그래요. 이번 추석 날은 비 소식이 있어서 저희가 보름달을 선명하게 볼 수는 없다는 예보가 있기는 하지만요. 네, 우리 승승장군님 말씀처럼 많은 곳에서 이 보름달 보고 소원을 빌어야겠지요. 구름에 살짝 가려져 있지만 보름달은 떠 있을 테니까요. 우리 달 보고 소원 많이 많이 빌면 좋겠습니다. 음악 듣고 올게요. 노래하는 달의 연주와 노래로 낮에 보이는 달.

노래하는 달에 연주한 노래로 낮에 보이는 달 듣고 왔습니다. 김봉희의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은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하는 날이죠.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저의 부캐 봄이자 씨가 오늘은 또 어떤 요리를 부탁드릴지 문자로 요리할 준비하고 기다려주시고요. 봄이자 씨의 입맛을 사로잡아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3659님께서요. 오늘은 세종에서 서울로 기차 타고 가면서 듣는 만나 지화자.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해주셨네요. 아유, 세종에서 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시는 길이신가요? 네, 안전하게 이동하시고요.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보름달에게 소원을 마음속으로 이쁘게 빌어봅니다. 인기 프로 만나가 세계 1위로 왕짱짱하고요. 보미님, 제작진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빌어봅니다. 저는 복권 1등. 핵심은 이 마지막 줄이네요. 그쵸? 네, 저도 이번 명절에 달 보면서 우리 만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네, 좀 기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병환 중에 계신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네, 빌어볼게요. 3033님께서요. 한가위 날에 빌 소원은요. 명절 상여금 받는 것입니다. 아, 정직원이면 당연한 건데 시급제 근로자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이 소원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김인설님께서도요. 한가위 보름달 보고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하나. 건강한 거요. 건강이 최고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요. 맛있는 라디오 잘 되는 거요.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아유 달 보고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추가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성원이요. 자, 간단이 님께서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작가님, 연출 제작진님들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풍요롭고 한가로운 한가위 추석 명절 송편 많이 드시고 귀성 귀경길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해주셨습니다. 아,

우리 간난이님도 오늘 즐겁고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보미자 씨 소환해 볼게요. 이가현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둥둥.

안녕하세요. 만나 가족 여러분. 포화자 누나 봄이자 수요일 맞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와서 명절 맞이 준비에 바쁘시죠? 오늘이 마침 추분절기이기도 해서 올해는 더도 말고 털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시기적으로 딱 맞는 것 같아요.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한마디로 음과 양이 딱 조화를 이루는 시기에 찾아온 명절이니까요. 근데 우리 명절 상차림에도 맛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 꼭 필요한 음식들이 있죠. 보통 명절상의 주인공이 되는 음식들이 대부분 기름지고 느끼한 고칼로리 음식이다 보니까

그 느끼함을 싹 잡아줄 음식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게 샐러드나 냉채일 수도 있고 아마 집집마다 명절상에 꼭 올리는 느끼함 잡는 필수 요리가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집 명절상에 느끼함 잡는 필수 음식을 주제로 여러분의 다양한 레시피 받아볼까 합니다.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드는지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실 곳은 샵0302 50원 100원의 이용료가 있어요. 자, 그럼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3659님의 신청곡입니다. 풍년가 띄워드릴 텐데요. 프로젝트 팔방미약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이토록 풍요로운 세상 우리는 왜 더 외로워져야 하나. 거리엔 촛불이 꽃을 피우고 메마른 정의는 춤을 추고 상처난 마음은 아물 줄을 모르는 디 어제의 평범했던 이 거리도 한숨으로 덮어버린 풍년이 왔네. 이 풍요로움 속에 우린 어디로 가야 하나.

프로젝트 팔방미약의 연주와 노래로 풍년가 3659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수요일만 되면 보배로운 맛을 찾아 등장하는 저 봄이자와 어떻게 먹어보미 좋겠는가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요. 우리 집 명절상의 느끼함 잡는 필수 음식을 주제로 여러분의 레시피 부탁드렸는데요. 자, 어떤 요리들이 도착했을까요?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저는 홍합탕 국물과 감주 좋아합니다. 하, 시원하죠. 홍합탕 국물. 그쵸? 3033님께서는 저는 사과증과 식빵이에요. 먼저 사과를 강판에 갈아서 냄비에 넣고 중불로 끓이다가 설탕과 시나몬 가루 넣고 사과증 완성되면 식빵에 발라 먹으면 입가심엔 어울리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요거는 또 달달하니 디저트로 좋겠네요. 자, 2884님께서는요. 저희 집은 명절 밑반찬으로 도라지 진미채 무침을 해먹어요. 명절 음식이 대체로 느끼해서 깔끔하고 새콤한 음식이 필수더라고요. 고춧가루, 액젓, 식초, 매실액, 물엿, 다진 마늘도 양념장 만들어서 무치는데 도라지랑 진미채가 잘 어울리고 식초가 들어가서 새콤하니 입맛더라요 해주셨는데 아유, 쌉싸하기도 하고요. 또 쫀득하기도 하고 달콤새콤 맛있을 것 같네요. 김인설님께서는요. 명절 차례상 느끼함 잡는 음식은 식혜나 수정과 추천해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 식혜나 수정과는 느끼함이 없죠. 차례상에도 올려요. 해주셨는데 아우, 지금 당장 마시고 싶습니다. 시원하게 정말 맛있겠죠. 2089님, 우리 집은 느끼함 잡는 알배기 나방 물김치입니다. 무, 알배기 배추, 파프리카, 양파, 쪽파 넣고 찹쌀 풀 끓여서 국물 많이 잡고 마늘, 사과, 배, 생강 갈아서 배 보자기에 넣고 하룻밤 있다가 익으면 느끼함에 완전 좋아요. 포인트는 왕소금, 참치 액젓으로 간해요. 그리고 파프리카는 파랑이랑 빨강, 파랑색 파프리카 있나요? 아, 초록색이겠죠. 네, 요거 색깔 예쁘게 섞어서 넣으신다고요. 아이고, 물김치 시원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밍밍님께서도요. 느끼함 잡는 필수 음식 동치미가 떠올라요. 시원한 국물 한번 먹으면 저는 100장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동치미 부탁드립니다. 신승태 동치미. 아이고, 요거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레시피 조금 더 받아보고요. 저 봄이제 메뉴도 잠시 공개해 볼게요. 보내주실 곳은 샵 0302번,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밍밍님의 동치미 한 곡 듣고 와야 되겠죠. 신승태의 노래, 콧불소의 랩, 그리고 경기민요그룹 앵비의 최주연이 피처링한 동치미 듣고 올게요.

신승태의 노래로 동치미 듣고 왔는데요. 밍밍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 코너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오직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봄이자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요. 우리 집 명절상에 느끼함 잡는 필수 음식을 주제로 다양한 레시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저 봄이자가 준비한 메뉴도 공개해 볼게요. 그동안 저의 레시피를 들으시고 혹시 눈치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태국 요리처럼 좀 이국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태국 식당에 가면요. 이 식당의 식탁에 언제나 고추절임 소스가 있거든요. 취향껏 요리에 비벼 먹거나 하는 건데요. 이게 정말 입맛을 확 돋궈주기도 하고요. 느끼한 음식에 한 스푼 올려 먹으면 느끼함도 싹 잡아줘요. 청양고추 쫑쫑 썰어서 식초, 설탕 그리고 액젓으로 간을 해서요. 하루쯤 냉장고에 숙성시켰다가 요리에 곁들여 먹으면 느끼함도 싹 잡아주고요. 그리고 우리네 명절 풍경에 이국적임 한 스푼 추가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께서는 또 어떤 레시피 공유해 주셨는지 볼까요? 전우칠님께서요. 애호박찜 레시피예요. 애호박을 얇게 썰어서 자작한 물에 새우젓으로 간을 하고 마늘 다져넣고 들기름 조금 넣어서 끓이면 맛있어요. 먹을 때는 고추장 넣고 비벼서 먹어요. 아이고, 이거 밥 슥슥 흰밥, 갓한 흰밥에 슥슥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윤혜성님께서요. 토란탕 끓이신다고. 소고기와 토란 넣어서 끓이다가 들깨가루 넣어서 끓이면 느끼하지도 않고 영양도 보충하지요 해주셨어요. 아유, 고소하니 맛있죠. 자, 바람바람님께서요. 저희 집은 차례상은 안 차리지만 입맛 돋구는 것은 역시 새콤한 해파리 냉채 아니겠습니까?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자주 해주셨는데 해파리에 콩나물인지 그리고 여러 야채 섞어서 식초 넣고 버무린 냉채 식감도 좋고 입맛 돋우는데도 짱입니다 해주셨어요. 아우, 저도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이 해파리 냉채. 말씀하신 것처럼 콩나물 같이 넣으면요. 아삭아삭 맛있죠. 자, 2723님께서요. 느끼함을 잡는 음식은 전찌개입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낸 후 건져내고 남은 전과 만두, 대파와 청양고추 넣고 한 스푼 끓이면 시원하고 맛있어요. 남은 전을 활용하니까 일석이조죠. 올해가 오늘까지 해서 100일 남았다고 합니다. 남은 100일도 알차게 잘 보내야겠어요. 보름달 보며 빌 첫 번째 소원은 가족의 건강이고 두 번째는 딸의 학업이에요. 철 지난 바닷가 사진 한번 보셔요.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고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보미님 또 만나 제작진분들도 모두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아유, 어디 가서 찍으신 거예요? 세상에. 가슴이 탁 트이네요. 너무 좋아요. 이 바닷가

사진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이 아름다리들이 소나무도 그냥 너무나 멋지네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한상 가득 차려주신 음식들로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 했어요.

0: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1: 네, 저는 지금 시화 달 전망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화호와 서해가 맞닿은 풍경 위에 어제보다 조금 더 둥그러진

전병훈의 노래, 한웅원의 피아노 연주로 풍년가 들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 김민정의 노래로 신풍류가였습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저 시화 달전망대 여러 번 가봤어요. 좋아요. 보미자님도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해주셨네요. 보미자님께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물보라님께서요. 호박지짐이 만들기 레시피 약간 늦었지만 보내주셨어요. 들기름과 마늘을 볶고 불을 끄고 나서 새우젓, 고춧가루, 코인, 마른 새우를 넣고 섞어요. 양파는 썰어서 맨 밑에 깔아주고 청양고추와 파를 불을 켜고 끓여줍니다. 끓으면 한번 뒤적이고 약불로 줄여요 해주셨네요. 아, 호박, 이 애호박 지짐이겠죠? 요즘엔 이 마른 새우도 코인 양념으로 나오는군요. 와, 자, 7426님. 퇴근길에 만나 레시피 듣고 있어요. 추석에 느끼한 음식 잡아주는 거요. 오늘 지인이 선물해준 알배기 배추 겉절이요. 점심때 육전에다가 알배기 배추 겉절이 먹었는데 꿀조합이에요. 느끼하면 잡아주고 시원하고 아삭한 맛은 입맛 돌게 해요 해주셨네요. 아우 육전 아 정말 맛있잖아요. 갑자기 먹고 싶습니다. 2379님께서요. 느끼함 잡아주는 명절 음식은 도라지, 오징어, 오이무침이요. 도라지에 소금과 설탕을 좀 넣고 쓴맛을 잡아준 다음 찬물에 헹군 뒤 물기 제거해주고 오이는 반으로 갈라 어슷하게 씨는 제거해준 다음 소금 넣고 살짝 절여주고요. 양파, 대파 송송 썰어놓고 오징어는 데쳐서 물기 제거한 다음 채 썰어서 넣어서 고춧가루, 고추장, 간장, 식초, 설탕, 마늘, 매실액 넣고 양념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명절 때마다 꼭 해먹는 음식이네요. 보디 그리고 제작팀님들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송편 많이 드시고 귀성 귀경길 잘 다녀오시고 건강하세요. 달 보면서 소원을 빌자면 가족들의 건강이랍니다. 보름달 보기 어렵다니까 마음만으로 빌어야겠어요. 보디 항상 사랑하게 해달라고 빌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진짜 맛있는 레시피도 보내주시고 덕담도 한가득 실어 보내주셨어요.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죠.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한가위 보름달을 빌고 싶은 나의 소원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입니다. 홍윤진의 가야금 연주로 하늘을 날다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행복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 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아나야의 연주한 노래로 보성아리랑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보성아리랑 가사에 달이 나왔군요. 좋아요 해주셨네요.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 주제에 네, 연관성을 또 선곡에서 저희 PD님이 늘 찾으시더라고요. 자, 오늘 2부에는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수요일은 수많은 스포츠 소식들 중에 포착할 만한 소식을 추적해서 전해드리는 스포츠 뉴스 함께하는 날이고요. 한가위 보름달에 빌고 싶은 나의 소원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음악들 함께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덩덕궁앱 사연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영원히 그리움 중 님께서요. 저번 주에 애들 집에 갔다 와서 명절 내내

네, 어찌 보내야 할지요. 보미님도 명절 잘 보내고 오시고 청취자님들도 안전운전 하셔서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그래요. 이렇게 또 명절에 그냥 의미 없이 또 보내면 너무 심심하고 아쉽잖아요. 네.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 잔뜩 쌓아놓고 즐겁게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또 어디 가려고 그래도 차가 막히니까요. 그렇죠? 자, 2738님께서요. 저의 이번 한가위 소원은 큰딸에게 좋은 소식 생기는 것과 가족 모두의 건강입니다. 만나 가족분들도 건강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해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2738님의 소원, 네,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가나니님께서 저는 시댁이 코앞이라 멀리 갈 일은 없고 15분이면 간답니다. 그래서 연휴 내내 시댁으로 출퇴근해야 할것 같아요. 저의 소원은 가족들의 건강이랍니다. 복권 당첨되면 더 좋고요. 해주셨네요. 그래, 우리 모두의 마음 한켠에 이 복권에 대한 희망과 열망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1790님께서요, 두 장의 사진과 함께 문자 주셨는데요. 와, 붐디님이 달 전망대에서 보신 달입니다. 구름 속에서 살짝 얼굴을 드러냈네요. 해주셨는데, 이거를, 야, 어떻게 찍으신 거예요? 이 달이 이렇게나 보일 수 있나요? 그 예전에 1790님께서 꽃편지 찍어서 늘 보내주실 때, 사진을 정말 잘 찍으셔서 굉장히 좋은 카메라를 쓰시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설마 이 사진도 스마트폰이 이렇게나 기능이 좋나요? 저는 정말 이 카메라 절반의 절반도 못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다른 뭔가 특수한 카메라로 찍으신 거겠죠?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선명히 나오다니요. 와, 너무 멋진 달 사진 감사합니다. 자, 음악 듣고 올게요. 나태주의 시, 김용우의 노래로 달이 뜨면 만나자.

봄 뒤에 세상 맛보기 수요일엔 스포츠 뉴스. 지난 토요일 개막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의 메달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회 닷새째인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금메달 8개, 은메달 8개, 동메달 23개를 따내며 종합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조금 낯선 종목에서 나온 금메달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축구와 탁구를 섞어놓은 듯한 스포츠 테크볼인데요. 곡선으로 휘어진 특수 테이블 위에서 축구공을 몸으로 주고받는 이 종목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요. 우리나라의 이준석 선수가 남자 단식에서 초대 아시안게임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이준석 선수는 원래 축구선수였지만 프로 무대에 진출하지 못한 뒤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대기업 정규직 전환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올해 테크볼이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다시 운동에 전념했다고 하죠. 어머니의 응원도 큰 힘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훈련을 위해 고가의 테크볼 테이블까지 마련해줬다고 하는데요.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건 이준석 선수는 어머니에게 믿어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나고야에서 계속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의 도전을 응원하며 좋은 소식이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0: 밖에 된 거 그냥 놀래.
1: 아, 아 놀래.
0: 북북동이네 동네.
1: 아, 아 놀래.
0: 내 중심으로 강강 쏠래.

우원재의 랩 소금의 노래로 강강술래 경주와 안동이었습니다. 저도 이 테크볼 경기하는 모습 봤는데요. 뭔가 족구 느낌도 나면서요. 모습이 조금 낯설기도 하지만 또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나저나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운동에 전념해서 이렇게 멋진 결과를 이뤄낸 이준석 선수 정말 멋지고요. 또 모든 종목의 우리 선수들 끝까지 부상 없이 멋진 경기 펼쳐서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합니다. 승승장구님께서도 테크볼, 아, 이런 종목도 있군요. 멋지네요. 좀 전에 수영 황선우 선수는 아쉽게 은메달을 땄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멋진 경기를 봤어요. 오늘도 멋진 음악 잘 들었습니다. 해주셨어요. 그래, 우선 우리 선수들 정말 멋지죠. 네. 0118님께서는요, 구형 S사 휴대폰 카메라로 줌해서 작년에 찍은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 최고 하시면서, 우와, 달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게 찍히나요? 이렇게 구멍 뽕뽕 난 그 달의 표면, 선명하게 찍혔어요. 와, 정말 우리나라 기술 최고네요. 네. 저도 S사의 휴대폰 카메라가 성능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와, 이렇게 또 오늘 확인을 합니다. 멋진 사진 감사드려요.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는요, 앞서 김용우의 달이 뜨면 만나자 들으시고는, 달이 뜨면 만나자 아니죠. 사계절 만나야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뭐 가사에는 보름달이 뜨면 만나자 이렇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달은 매일 뜨니까요. 우리는 또 매일 만나면 되겠죠. 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십니다. 범 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1255님 드리고요.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신 2884님. 도라지 진미채 무침 레시피 보내주셨어요. 네, 2884님께 김치 보내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9월 23일 수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내일부터는요, 국악방송 추석 특집으로 이 시간이 채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끝곡 정경화의 가야금 외 여러분의 연주로 둥근 달 휘영청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이번 연휴와 명절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희 선생이 이룩한 국악예술학교에서 음악교육의 결실은 뛰어난 제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제자만 대충 꼽아도 피리를 배운 제자에는 최경만, 박범훈, 김광복 등을 꼽을 수 있고 해금을 배운 제자에는 김영재, 최태현, 김무경, 홍옥미 등을 꼽을 수 있고 장구를 배운 제자에는 장덕화, 장종민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음악 활동을 하는 제자는 부지기수라 할 수 있다. 음악학자 이보형 선생이 남긴 지영희 명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영희 명인의 가르침 덕분에 해금 연주가이자 작곡가로도 큰 업적을 남긴 국가무형유산 검은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61년도 선생님 처음 뵙고 한복을 곱게 입고 앉으셔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대하는데 우리야 너무 어리니까 아주 뭐 어려운 옛날 할아버님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자상하시고 꼼꼼하시고 그때 한방에서 피리 해금을 같이 가르치셔가지고 너무 어려서 뭔 소리지도 모르고 그냥 해금만 배웠죠. 옛날서부터 내려온 그 무속제라든지 미녀제라든지 경기제가 강하시죠. 이건 부정거리다, 팔보들에다 무슨

0: 있어요. 10채다, 5채다 해가면서 이렇게 다 10원 보여주시고. 그때는 연령 차이가 너무 어려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학생 국악관이나 악단이나 우리 국악예술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잘 키워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월급을 주는 단체가 생길 거다 해가지고 그 당시 김현옥 시장 그분을 박건봉 선생님하고 박기 선생님 다 노력하셔가지고 그래 대금부는 김광희 선생님도 참여하셨고 남산으로 모시고 와서 국악 합주 학생 하는 걸 보고 이거를 좀 시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시립관이나까지 생긴 걸로 알아요. 대풍요 그거를 전부 악보화한 거 그다음에 관현악의 초창기에 초석을 다져 놓으신 거 그 한성주 선생 밑에서 조교를 하셔가지고 한영우 선생님이나 강선영 선생님들이 가끔 오셔서 이렇게 문답도 하시고 하여튼 전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많이 자문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국악의 업적으로 볼 수 있고 저희들한테는 매일 대학 나와라 대학 나와라 우리는 시대가 그래서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대학 꼭 나와서 애들을 많이 길러야 된다 막 그런 국악 운동가시죠. 그 선생님이 가장 내 기억에 남는 건 내일이면 하와이를 떠나시는데 오늘 집으로 와라. 왜요? 그랬더니 이걸 꼭 너한테 일러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바닥을 치시면서 그 장구채 가지고 그냥 도닥도닥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15채 막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밤이었어. 우리 집하고 가까웠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성금년 선생님이 여보 지금 몇 시인데 그러고 앉았냐고 내일 출발하실 분이 걔가 지금 그걸 다 받지도 못하고 그럴 테니 그만하시라고 막 이래서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희 명인의 제자 국가무형유산 검은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기록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절기, 추분입니다. 한낮에는 여름의 기운이 남아있는 듯 하더니 해가 기울고 나면 어느새 쌀쌀함이 느껴지는 요즘, 오늘만큼은 낮과 밤이 사이좋게 반반씩 나누어 가진 날인데요. 어떤 사람은 초침처럼 바쁘게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침처럼 느긋하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하루를 건너고 있습니다. 절기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자연의 변화는 우리에게 조금 천천히 걸어보라고 알려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저녁, 잠시 걸음을 늦추고 가을의 문턱에 함께 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쓴시의 김이갑이 곡을 붙인 향수, 가수 이동원과 테너 박인수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추분이 지나면 농부들의 손길은 더 바빠진다고 합니다. 곡식은 잘 익었다고 해서 언제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벼도, 콩도, 팥도 거둘 때를 놓치면 애써 키운 농사가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야 할 때 하고, 쉬어야 할 때 쉬고, 만나야 할 때 만나고, 놀 때 놀고. 추석을 앞두고 손은 분주해도 마음만큼은 무심히 떠오르는 보름달처럼 평온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한상혁 씨 최영섭 작곡, 그리운 금강산, 테너 유채용과 소프라노 임선혜의 이중창으로 보내드리고요. 이명서 씨 한성훈 작곡, 님마중, 과천시립 여성합창단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테너 유채홍과 소프라노 임선애가 같이 부른 그리운 금강산, 과천시립 여성합창단이 부른 님마중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장영기 시인의 시 송편에서 뽑았습니다. 빛 고운 떡비름 잎사귀로 곱게 물들이고 참깨 계피 고물 송편을 빚다. 달빛 밝은 고향 거북이 노름에 지새우던 어렸을 적 그리운 생각에 하늘 바라보다.

바리톤 이병두가 부른 장현기 씨 송재철 작곡 송편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엄원용 씨 김종덕 작곡 고향마을 소프라노 이승희가 부르고요. 함기선 씨 정예련 작곡 한가위 바리톤 박정섭이 부릅니다.

소프라노 이승희가 부른 고향마을, 바리톤 박정섭이 부른 한가위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 추부는 낮과 밤이 공평하게 하루를 나눈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에게도 조금 특별한 시간,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낮과 밤이 만나는 이 좋은 균형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일과 쉼, 그리움과 만남,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균형이 찾아오기를 기원하면서 자신에게도 넉넉한 시간을 선물하는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녀창 가곡 태평가입니다. 김병호와 조이라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끝인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구악당 송현민입니다. FM구악당 오늘은 많은 곡을 짧게 만나는 공연이 아니라 한 음악의 긴 흐름 속으로 들어가 보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린 두 번째 가야금독주회 전윤아의 영산회상 전바탕 공연 실황입니다. 가야금 연주자 전윤아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했고요. 현재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악학과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경남 가야금 앙상블 대표와 앙상블 아원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선릉아트홀에서 독주회 우화 날개가 돋다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이탈리아 피렌체 국제음악제에서 초청을 받아 연주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공연은 영산회상 전바탕입니다. 영산회상은 원래 석가모니 부처가 제자들에게 설법한 사실을 기리기 위해서 영산회상 불보살이라는 일곱 글자를 노래한 불교 성악곡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본래의 의미는 달라졌고요. 가사를 뺀 선율을 즐기게 되고 본래 한 곡이 전체 아홉 곡의 모음곡으로 확장되면서 원래 불교 음악으로 태어난 영산회상이 그 다음으로는 향유 음악으로 달라지면서 그 역사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특히 조선 시기에는 유학의 정신에 입각한 심신수양의 의미를 이 곡이 갖게 되면서 풍류방에서 선비들 사이에서 널리 연주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하여 불교적인 색채가 덜어지고 또 유교적인 색채가 진하게 스며들기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생명력 있게 전해 내려온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불교와 유교라는 종교를 넘어서 영산회상이 갖고 있는 음악적인 가치가 오늘날까지도 새롭게 조명되고 또 빛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겠죠. 이러한 영산회상은 악학궤범의 성악곡으로 처음 기록되었는데요. 17세기 이후 기악곡으로 변화하면서 민간 풍류방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전윤아는 상영산에서 군악까지 아홉 곡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이루며 그 안에서 나타나는 완급의 변화와 정돈된 아름다움을 이번 공연을 앞두고 영산회상의 중요한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영산회상을 이루는 아홉 곡을 각각 떨어진 작은 곡으로 듣기보다는 상영산에서 군악까지 긴 음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청취자분들도 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공연에서는 피리 연주자가 함께하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이자 국가무용유산 피리 정악 및 대치타 이수자인 김성훈이 함께합니다. 영산회상은 본래 여러 악기가 함께하는 합주곡인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그 편성을 과감하게 축소해서 가야금과 새피리 두 대만 함께합니다. 전윤아는 이러한 편성을 앞두고 가야금의 깊은 울림과 새피리의 섬세한 가락만으로 영산회상 한바탕을 들려주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많은 악기가 만들어내는 풍성한 합주 대신 두 악기만의 숨결과 긴 호흡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야금과 함께 걸어온 20년의 길을 돌아보며 오랫동안 마음 깊이 품어온 영산회상 한바탕을 정성스레 올려놓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음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전윤아의 두 번째 가야금 독주회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더리, 상현도들이,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이렇게 아홉 곡으로 흐르는 영산회상 전곡을 감상하겠습니다. 가야금의 전윤아, 피리 김성훈이 함께하고요.

지난 8월 27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전윤아의 두 번째 가야금 독주회 영산해상 전바탕을 약 53분에 걸쳐서 만나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곡 상영산으로 시작하여 중영산, 세령산, 가락더리, 상현도들이,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순으로 흘렀고요. 가야금의 전윤아 피리 연주에는 김성훈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공연은 영산해상에 새로운 편곡을 내세우거나 혹은 많은 악기를 더한 무대가 아니라 가야금의 깊은 울림과 새피리만의 섬세한 가락이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언가 새롭고 화려한 것을 덧붙이는 일이 아니라 오래 공부해온 음악을 얼마나 깊이 바라보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무대에서 호흡할 수 있었는지를 느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전윤아의 두 번째 가야금 독주회였는데요. 다음 공연을 또 기대해보면서 FM과학당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FM과학당 지금까지 진행해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이다. 나는 어둠을 주워먹는다. 외로움은 죽순같이 몸속에서 자라나고 기다림은 포도처럼 까맣게 익어간다. 이종만 시인의 시 밤의 무게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어둠이 짙어지면 우리 마음속 외로움과 기다림도 열매처럼 커갑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무르익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을 나누는 시간, 9월 23일 수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밤의 소리 1장 신비롭게 황병기의 가야금 김정수의 장구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9월 23일 수요일 연휴의 전날 밤이죠. 네, 그론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선 이종만 시인의 시 밤의 무게 한 대목 전해드렸어요. 밤이 되면 열매처럼 차오르는 외로움과 기다림에 대해서 말하는 시였죠. 밤은 외로운 시간이지만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외로움도 기다림도 나쁜 건 결코 아니죠. 우리 마음의 결을 잘 살피는 일은 우리 마음의 열매가 단단하게 여무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 잘 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3033님, 인찬영님, 저는 오늘 일하고 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순살 찜닭이었어요. 저는 뼈 있는 건안 먹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 또 연휴 앞두고 또 맛있는 거 드셨네요. 좋네요, 진짜. 근데 순살을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어지간하면 제가 선택할 수 있으면 뼈 있는 거 먹고, 물론 이제 뼈 있는 거잘안 먹는 분 있으면 이제 같이 맞춰서 순살을 먹긴 하는데, 아. 사실은 뼈 있는 게더 맛있긴 합니다. 아무튼지간에 네, 저 연휴 앞두고 이제 뭐 이래저래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바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희 그론도 함께 좀 편안한 밤 모두가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은의 달빛향에 듣고 왔습니다. 0829님 새싹 사연이에요. 시인님 글이 좋아서 이거저거 찾아보다가 라디오 하시는 거 알고 놀러 왔어요. 국악방송 처음인데 신선하네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또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진짜 이거 두루두루 열심히 이것저것 하는 보람이 있네요. 정말 이 시 열심히 쓰면 또 라디오 찾아와 주시고 또 라디오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책을 읽어주시기도 하고 아유 모두 모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종종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7416님 인찬시인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종만 시인의 밤의 무게 한 구절 적고 있었는데 첫 사연 뼈 있는 건 안 먹습니다 해서 저도 크게 웃었어요. 저는 뼈 있는 치킨 좋아합니다. 밤의 무게에서 죽순하고 포도 나오는 구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좀 적고 계셔갖고 놓치신 거죠. 오늘 오프닝에서 이종만 시인의 시 밤의 무게 읽어드렸는데 전체가 오늘 읽어드린 내용 부분 이런 부분이었어요. 밤이다 나는 어둠을 주워 먹는다. 외로움은 죽순같이 몸속에서 자라나고 기다림은 포도처럼 까맣게 익어간다 였습니다. 아유 네 좋습니다. 정말 네. 또 저희께 오프닝 때 전해드리는 시도들 이렇게 소소하게 챙겨주시고 막 감상 전해주시고 할 때마다 또 아주아주 아주 제가 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아주아주 아주 기쁜 마음입니다. 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수요일엔 낱말의 풍경 그리고 지금 이 곡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리스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수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제가 오늘 속초 갔다 와가지고 칠성 조선소 한번 들렀다 오기도 했거든요. 아 이게 커피가 맛있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네 선물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공연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악극 섬 1933-2019인데요 서로 다른 시대를 산 인물들의 이야기고요. 1933년 소록도 갱생원에서 사랑을 키워가는 한센병 환자 백수선, 1966년 소록도 환자들을 돌본 오스트리아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그리고 발달 장애아 엄마 고지선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저마다 다른 시대 속 교차하는 서사를 통해 여전히 반복되는 편견과 차별의 현실, 또 서로를 이해하는 용기를 전한다고 해요. 9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국립정동극장에서 공연되고, 그런도에선 10월 4일 오후 2시 공연 초대권을 모두 3분께 1인 2매씩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좀 신나는 음악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서도밴드의 닐리리 전해드릴게요.

네, 저희 지금 서도 밴드의 닐리리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낱말을 통해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 낱말의 풍경 이어 가겠습니다.

낱말의 의미를 곱씹어보는 시간, 낱말의 풍경. 미련하다라는 말 우리 종종 쓰죠. 그리고 동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말도 쓰곤 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하다의 미련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다의 미련, 사실 다른 뜻을 가진 두 단어입니다. 미련하다는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련 곰탱이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건 순우리말이고요. 이 미련하다의 작은 말로는 매련하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다의 미련은 한자어예요. 안일미에 익숙할 연자를 쓰는데요. 한자말의 풀이론은 익숙해지지 못함인데, 사전의 뜻 풀이론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잊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뜻, 그리고 익숙해지지 못했다는 이 한자말 풀이가 좀 뭔가 뜻이 다 있는 것 같기는 하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설도 하나 있는데요. 유교 경전 중 하나인 예기에 따르면 익숙할 연자는 이 부모상을 치르고 한 해가 되어 맞는 제사 절차와 관련된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직 부모가 떠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라는 뜻에서 미련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잊지 못하는 마음, 또 익숙해지지 못하는 마음과 관련이 깊기도 하죠. 미련이라는 말, 우린 참 익숙한 말인데도 아주 다양한 뜻의 갈래와 어원이 있다는 것,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민희의 노래로 비웃어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박민희의 노래로 비유서 주어 듣고 왔습니다. 낱말의 풍경, 오늘은 미련이라는 말과 미련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곱씹어보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낱말들이지만 사실은 미련과 미련하다 둘은 다른 뜻을 가진 말들로 한자어인 미련은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 순 우리말인 미련하다는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어리석다라는 뜻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이 두 말 딱히 크게 구분하지 않고요. 좀 어쩐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기도 하죠. 어리석은 마음과 잊지 못하는 마음 두 가지 뜻이 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재미가 있는데요. 같은 소리를 가진 다른 뜻의 두 단어인데도 우리 마음속에선 그 낱말들의 뜻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사실이 뭔가 흥미롭게 여겨집니다. 이건 우리가 삶에 대해 가는 여러 태도들이 아주 재미있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처럼 잊지 못하는 마음을 꼭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마음, 그렇게 떠나보내지 않는 마음은 미련한 일이라기보다는 또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것을 미련을, 어떤 것에 미련을 두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스스로의 미련함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들은 또 언제일까요? 이 두 낱말 곱씹어 보면서 내 마음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3033님, 인찬영님, 저의 미련은 뭔가 자존심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이 자존심을 품게 되는 마음에 항상 이 미련을 갖게 된다는 말씀인 거겠죠. 네,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3677님, 시인님, 지금 하늘엔 달이 아주 맑게 떠 있어요. 추석날은 멋진 달 기대하면서 방송 참여합니다. 그론도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달이 예쁘군요. 역시. 아, 참, 저도 집에 가는 길에 한번 달 꼭 올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하사탕님, 시인님 오늘 어쩐지 차분해 보이시는데요. 엄마 집 다녀오느라 이제 들어왔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러면서 또, 아, 침대가 집에 들어왔어요. 이사한 지 10개월 만에 이제야 좀 정리가 된 느낌이네요 라고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유,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그러면 또 이제 또 명절 준비도 따로 또 뭐 들어가셔야 되는 걸까요? 근데 뭐 명절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와중에 침대에 들어오면 집 정리도 하셔야 될 텐데. 아유, 지치지 마시고요. 그래도 연휴니까 틈틈이 쉬시면서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마음속의 풍선 감상하시겠습니다. 추명화의 생황 그리고 권정구의 기타 연주가 함께합니다.

주명화의 생황, 권정구의 기타 연주로 마음속의 풍선 듣고 왔습니다. 하마님, 미련함, 요즘 유행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인찬님은 늘 크크 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진짜 미련한 마음, 뭔가 약간 좀 둔한 느낌이 있죠. 좀 어리석은 느낌. 아, 근데 뭐, 아이, 근데 뭐 세상사 그대로 다 따라가는 게 또 막 엄청 영리한 거냐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늘크크라는 말, 영크크라는 말의 반대말이죠. 영크크가 이제 영크루 크리에이터 크루라는 신조어고 이 젊은 창작자들이란 말인데 늘크크는 이제 더 이상은 젊지 않은 창작자들을 말하는 말인데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약간 시대에 뒤처진 나이 많은 사람들을 늘크크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뭔가 약간 뭔가 비우는 느낌이야. 늘크크 하면서 네, 아무튼 간에 알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글쎄요. 꼭 따라가는 게 막 엄청 꼭 영리한 거냐 미련하지 않은 일이냐 아, 꼭 그럴까요 싶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911님 미련하다의 다른 말이 매련하다라니 미련만으로는 표현 안 되는 답답한 마음이 매련하다라는 단어에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강한 표현이겠죠. 이런 매련한 것 같으니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강한 말이 아니고 미련하다의 작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말이면 근데 미련하다의 작은 말이면 약간 미련하다는 뜻인가? 뭐 어렵긴 하네요. 이거 아무튼 순 우리말이고 뉘앙스가 좀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다음에 3911님 했었죠. 갓난이님 인찬님 목소리가 아주 조용하니까 점잖으셔서 녹방인 줄 알았네요. 그러고 아 그래요? 오늘 그런가요? 오늘 라이브로 생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근데 약간 제가 목을 많이 써가지고 약간 이 목을 약간 가라앉혀서 말하려고 하는 약간 시도들을 해보고 있는데 근데 또 말하다가 재밌어지다 보면 또 막 톤 높아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목 건강 과연 이 환절기에 잘 지킬 수 있을지. 네 아무튼 제간에 추석날 갓난이님은 추석날은 차례 지내고 성묘도 가고 바쁘다고 또 근데 그 와중에 시댁이 코앞이라서 시댁으로 계속 출퇴근한다고 아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바쁘시네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좀 시댁에 아 저 너무 바빠서 다는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나? 안 될까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네 그러면 또 이어서 음악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갓난이님이 또 신청하신 음악이에요. 세준님의 너라는 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세준의 너라는 가을이었습니다. 아까 지금 잘못 말씀드렸어요. 0533님의 신청곡인데 갓난이님 신청곡이라고. 저희 피디님이 갓난이님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화면에 잘못 띄워주셨네요. 네. 아,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세준님이 진행하는 음악의 좋은 밤. 오늘은 특별한 초대 손님이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도 끝나도 저희 국악방송 떠나지 마시고 또 계속 자리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832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자 보냅니다. 아, 인천님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번 추석엔 날씨가 흐려서 보름달에 못 봐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인천님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네 오랜만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연휴 지금 준비 잘 하셨죠? 연휴 그냥 편안하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연휴 보내시기 전에 또 저희 그론도 찾아와 주시니까 또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아 그리고 5784님은 저희 시댁 아들이 4명이라 엄마 도와 해버릇해서 그런지 셋째인 남편의 지휘하에 시장 보고 전부 치고 청소하고 설거지 커피 등 각종 심부름은 다 한답니다. 각자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화기애애하네요. 지난번 벌초하고 가셔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명절이 짧아서 오가는 길 힘드실 것 같은데 또 오신다고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그래요. 진짜 집안에서 이 아들들이 이제 남편들이 계속 이제 일 많이 하는 그런 집안이면 그래도 명절 좀 할 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누가 일을 더 많이 하고 이러면 안 되죠. 다 함께 보내는 명절 모두 모두 다 힘 모아서 잘 넘깁시다. 근데 뭐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다들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고생 최대한 적게 하는 방향으로 모두가 가면 안 되나 싶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뭐 서로서로 뜻 나누고 마음 나누고 맛있는 음식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다 마음 잘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석하면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오르는데요. 이 시간에도 달과 관련된 우리 노래 준비했습니다. 근대 새로 만들어진 신민요 달타령인데요. 남도민요풍으로 부르고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달과 술을 주고받으면서 술 한 말에 시 100편을 지었다는 얘기가 전해지죠. 또 강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고 하다가 물속에 빠졌다는 고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달타령은 같은 제목으로 두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달아달아 하고 시작하는 처음 사설은 같지만 민요를 바탕으로 한 대중가요 달타령엔 음력 1월 정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풍습이 담겨 있고,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신민요 달타령을 안향연과 조나미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안향연은 1970년대에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소리꾼으로 탄탄한 실력 그리고 빼어난 미모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갓난이님, 달타령 좋네유. 달 보고 소원 빌어야 되는데 큰일 났슈. 저희 집 가족들 건강과 딸내미 빨리 좋은 짝 만나 결혼하게 해달라고 빌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빌어야 할까 봐요. 오늘 저녁에 미리 달 보고 기도하면 꽝이라고 보내주시기도 하셨네요. 아유, 그래요. 아, 근데 뭐 달 보면서 뭐 빌고 뭐 달한테만 빌어서 될 건 아니죠. 여러모로 또 많이 바라는 마음 계속 있어야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한 일들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7416님의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7416님이 정미라의 서울역에서 출발 신청하시면서 저도 서울역에서 출발하고 싶었거든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 귀성길 예매 전쟁 어마어마하죠. 다행히 저는 어디 막 멀리 갈 일이 없어서 그냥 뭐 어떻게 대중교통으로 쉽게 되는데, 아, 근데 이 기차표 갖고 정말 막 애가 타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정미라의 서울역에서 출발 전해드릴게요.

0: 있어. 출발.
1: 네, 정미라의 서울역에서 출발이었습니다. 7416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시인님, 6시간을 운전해야 하는데 이제 30분 지났는데 벌써 졸리네요. 첫 번째 휴게소 왔는데 최소 5번은 더 갈 것 같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어떻게 6시간 운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아유 이거 너무 걱정이네요. 네, 그래도 아유 좀 이렇게 안전운전 하시고요. 중간중간에 피곤하시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꼭 쉬시고요. 아예 그냥 한두 시간 주무시고 이동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안전운전 무엇

무엇보다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님, 인차님은 추석 명절 쇠시러 어디로 가시나요? 맛난 거 많이 드시고 조심히 다녀오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말 보내주셨고요. 9832님, 깊어가는 밤 음악 들으니까 일기 쓰는 기분이에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네 진짜 이 저희 다들 이제 추석 명절 이것저것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찾아와 주신 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함께 잘 보낼 수 있다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엔 살타첼로의 옹혜야 만나 보시겠습니다.

네, 살다 첼로의 옹혜야 듣고 왔습니다. 박하사탕님, 엄마가 제 곁으로 이사 오셔서 저는 움직일 일 없는데 엄마는 얼마나 고향이 그리울지 감도 안 오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하마님, 아 지금은 도로가 잘돼 있어 그런데 옛날엔 23시간 30분 하루를 도로에서 지내기도 했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명절은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마음들이 오가는 시절이죠. 네, 그런 시즌이죠. 네, 참 그래요. 그래도 일단은 가족들이 함께 만날 수 있으니까 뭐 아무리 고생을 해도 아무리 그래도 서로 큰 위로가 될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칠성 조선소 커피 드립백은 0862님, 0533님 그리고 선물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시고요. 음악극 섬 공연 관람권은 7416님, 9781님께 개별 안내 드릴게요. 네, 내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되는데요. 국악방송에서 풍성한 추석 특집 프로그램 마련하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공연 실황부터 구술 프로젝트, 라디오 드라마 극장, 특별한 음악 여행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펼쳐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 그런돈 추석 명절 지나고 9월 28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의 끝곡 정은의 까데오 김해찬이 함께하는 돌파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차가 꽉 막힌 도로에 갇힐 수도 있고요. 또 오랜만에 만난 친척의 별 생각 없는 말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에 표정이 어두워질 수도 있죠. 자,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뭐다? 바로 힘 빼기. 힘 툭 빼고, 아휴, 그렇지 뭐. 생각해보는 거예요. 다 잘하려고, 더 잘하려고 또 하지 말고 감정도 그냥 흘러가게 두고 말이죠.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 보면서 좋은 마음으로 무사히 보내기. 명절엔, 이번 명절에는 이 정도로만 애써보면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좋은 박의 어쩐지 오늘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자, 요즘은 명절에 한적하게 보내는 분들도 많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가족들 모여서 음식 푸짐하게 해먹는 집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은 뭐 본의 아니게 좀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는 상황들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뭐 명절 한두 번 보내나 우리가 이제는 뭐 담담하게 마음 편히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그렇게 잘 넘기면 좋겠습니다. 아, 6367님 내일부터 연휴입니다. 출근 안 해서 너무 좋으네요. 어릴 땐 두부도 떡도 만들었는데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은 게 씁쓸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게요. 예, 누구나 그 시대 상황이 이제 우리가 다 같은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 좀 뭐 몇십 년 되어 태어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뀌죠. 우리가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사람들이라면 한 2, 30년 먼저 태어났다고 뭐 세상 크게 다른 세상을 경험할 일이 없었을 텐데 끽해야 뭐 왕 바뀐 정도? 근데 요즘 세상에는 한 2, 30년 차이로 태어난 게 진짜 큰 차이를 만들잖아요. 예, 그렇지만 예. 어렸을 때 함께 가족들과 보냈던 좋은 추억들이 그리워지는 건 예, 세대를 막론하고 공통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화정화님, 일기예보를 보니 추석 당일은 날이 흐려 보름달을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미리 소원 빌어보려고요. 그래도 되려나? 오늘은 하늘을 보니 달이 환하게 떠있네요. 그러게요. 그 달님 입장에서도 날짜가 아직 남긴 남았는데 사람들이 하루 이틀 전에 하면 미리 일하는 거 좋아하려나 아직 빨간 날도 안 됐는데 한번 잘 해보시죠 뭐 어떻게 잘 아니 세상에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달림을 당일날 못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았고요 미리 좀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요 한번 또 들어주시지 않을까 예, 싶기도 하고요 2111님 음식 다 해놓고 이음밤 들이며 이제 쉬고 있는데 행복하네요 오늘도 좋은 음악 기대됩니다. 가끔 야근에 지친 상태로 예, 친구 삼는 이음밤을 친구 삼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할 일 다 해놓고 아, 그냥 오늘 마무리 잠들기 전까지 나 이음밤 듣는다 이런 분들이 사실 제일 예, 편안하고 행복하게 방송을 즐기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일산에서 제일 멋있다고 소문난 일산 멋쟁이님 소문났다는 얘기 함부로 하면 이거 진짜 옛날 사람이라던데 아무튼 소문이 난 일산 멋쟁이님 일본 여행 갔다가 오는 큰아들

대화역에서 픽업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역시 멋지십니다. 그나저나 큰아드님, 예, 좋은 여행 되었겠죠? 일본이란 나라가 워낙에 여행하기도 뭐 좋은 나라이기도 합니다만 요즘 환율이 또 엔화가 워낙 싸서 한몇년 전에 가는 것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 없이 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큰 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는 게더 많은가?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가는 게더 많은가 모르겠네. 항상 우리가 맨날 지는 편이었는데 요즘도 그런 건가? 일본 분들도 한국에 와서 좋은 추억들 많이 쌓으시고 반대의 경우도 기왕 가까운 나라끼리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요. 근데 그 전에 좀 뭔가 선결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생각도 여전히 들고 가깝고도 먼 나라지만 아무튼 여행하기엔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뮤즈의 노래입니다. 그 밤, 이 밤.

뮤지의 그 밤 이 밤 듣고 왔습니다. 8066님께서 오늘은 추석 연휴 전날이라 거래처들도 일찍 퇴근하고 저도 덕분에 일찍 퇴근했습니다. 피곤해서 좀 자려고 했는데 역시나 딴짓하다 보니 잠은 안 오고 눈만 말똥말똥하네요. 내일은 식구들과 1박 2일 영종도 호캉스 갑니다. 연휴 시작부터 제대로 쉬고 오겠습니다. 아, 계획 제대로 잡으셨네요. 뭔가 연휴 길다고 여유 있게 뭐 좀 뭐 하루 이틀은 좀 분위기 보다가 뭐 해볼까 이러다 보면 그냥 다 끝나 있어요. 예, 맞아요. 첫날부터 계획 제대로 잡으셔야 되는데 영종도 쪽에 이런 호캉스 하기에 좋은 호텔들이 꽤 있다고 하죠. 저도 한번 가봤던 것 같은데 그게 영종도 쪽이었나 확실치는 않고요.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빵빵 권쌤님, 오늘 급식에 송편 나와서 명절이구나 싶었네요. 별 감흥이 없어요. 권쌤님이시니까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들이 먹는 급식들을 보신 것 같은데, 아우,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막내랑 얘기하다가 너는 급식 맛있니까 너무 맛있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다행이다, 친구들도 다 잘 먹어? 다 잘 먹어요. 너 다 먹고 배가 안 부르면 어떡해? 또 먹죠. 아, 또 먹어도 돼? 그럼요. 몇 번 먹어? 5번까지 먹어봤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돼? 그래도 돼요. 매번 그렇게 먹어? 아, 그건 아니래. 그럼 보통 몇 번 먹어? 4번 정도? 다른 친구들도 더 먹어? 2번 먹는 애도 있대. 그래서 학교에 더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깜짝 놀랐네. 급식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갑자기 확 튀어나오네. 자, 그나저나 연휴 전날인데도 저희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저희 방송이 이제 없죠. 연휴 동안 이른 밤은 방송, 다른 방송, 특별 방송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만나면 다음 주 월요일에나 이제 만날 수 있어요. 예. 그만큼 귀한 시간인데 참 귀한 분이 와주십니다. 아시죠? 예, 미리 공지가 되었죠. 오늘 좋은 밤 라이브 K2 김성면 씨를 모십니다. 라이브를 엄청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예, 너무너무 감사한데, 예, 믿고 듣는 라이브 기대해 주시고요. 환영 인사, 질문, 그리고 김성면으로 웰컴 삼행시 보내주십시오. 2부 K클래식 한장에서 오늘의 국악 같이 들어보고요. 자,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아, 6366님께서 예, 선선한 요즘 꽂혀버린 곡이 K2 김성면님의 사랑과 우정 사이인데요. 조카랑 같이 들었었는데 고딩 조카가 이거 피노키오 노래인데? 이러는 거예요. 조카야, 그분이 바로 K2 김성면님이다. 지금 조카랑 같이 이동 중인데 사연 소개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셨는데, 예, 사연 소개돼서 많이 많이 좋아하시면 좋겠고요. 맞아요. 피노키오 출신의 또 K2 출신의 김성면님, 예,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실 거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정미조 씨의 7번 국도 듣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 드리고 예, 김성면님 바로 만나겠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좋은 요리의 시작을 만드는 프리미엄 키친웨어 브랜드 에델 로첸에서 프라이팬과 웍팬 세트를,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 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 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볼륨 살짝 높여주세요. 수요일 밤에 찾아오는 특별한 라이브, 좋은 밤 라이브. 반가운 얼굴, 반가운 목소리로 명절 전날의 설렘을 더 키워주실 분입니다. K2 김성면 씨가 와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밤 애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이세준 씨도 진짜 오랜만에 뵙고요.
0: 아유, 네. 형님 오랜만이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유, 말씀해요.
0: 우리 저 요 카메라가
1: 형님 카메라로 인사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악이 좋은 밤이죠, 원래 네, 타이틀이. 네. 음악이 좋은 밤 애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가수 K2 김성면입니다.
0: 아, 네. 예. 아이고 형, 이게 얼마만이죠?
1: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한 20년 됐나?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0: 한 10여 년은 된 것 같습니다.
1: 그 이상은 된 것 같지. 예.
0: 그 마지막 만난 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고 혹시 너무 시작부터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를 처음 보셨을 때를 기억하실지 제가 궁금했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시는데.
1: 저 기억나죠. 유리상자 콘서트, 지방 콘서트 때 제가 게스트로 섰었을 때 기억나죠.
0: 맞습니다. 네. 그때가 부산이었거든요.
1: 네네네.
0: 유리상자는 거의 뭐 한 1, 2년 됐을까 완전 초반이어서 신인이었는데 이제 저 입장에서는 이 K2 김성면 씨라는 그 대스타가 와주시니까 너무 신기하고 영광이어서 당연히 기억을 할 만한 상황인데 그 형님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그냥 하나였는데
1: 그렇다고 제가 또 막 여기저기 다니진 않았어요.
0: 아, 그렇구나. 네.
1: 꼭 가고 싶은 데만 다녔죠.
0: 아, 고맙습니다.
1: 네, 네. 기억하고 있죠. 네.
0: 그럼 그것도 기억나세요? 공연 네.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회를 먹으러 갔어요. 부산에서.
1: 네네네. 부산 공연 끝나면 늘상 회잖아요.
0: 회를
1: 네.
0: 먹는데

0: 형님이 네. 회를 막 먹고 마지막쯤에 되게 특이하게 회를 드시더라고요.
1: 어떻게 먹었어요, 제가?
0: 매운탕에다가.
1: 네. 아, 익혀갖고 회를.
0: 네, 그 샤브샤브처럼.
1: 샤브샤브처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0: 아니, 나는 그때 말고도. 처음 봤어요, 아, 형님.
1: 그게 저, 제가 처음이에요? 네,
0: 그때 형이 저한테 말 놓기 전이라 네. 이렇게 하면 익더라고요 하면서 드시는데 너무 저는 회를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못
1: 저도 잘 못 먹었었어요, 회를. 아, 근데 네. 저는 한 97년도쯤에 이제 전국 투어를 하다 보니까 예. 참 보면은 가수니까 아시잖아요. 세준 씨도 충청 이상 곳에서 공연이 끝나면 대부분 다 고깃집으로 가는데 네. 그 이남을 하면 무조건 회식이다 횟집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 끝나고 그러면 배가 진짜 출출하고 배고픈데 먹을 게 회밖에 없으니까 예, 예. 그래서 회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0: 네. 그러다 보니 초창기에는 그 회를 많이 못 먹어서 약간 네. 그 익혀
1: 네, 익혀서도 먹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배운 거예요 그게 공여지책으로. 네.
0: 아, 그 에피소드를 네. 기억을 하시다니 저 네. 너무 신기하네요. 자, 여러분, K2 김성현 씨와 이렇게 반갑게 함께합니다. 환영 인사, 궁금한 점, 그리고 김성면으로 웰컴 삼행시 보내주십시오.
1: 야, 제 이름으로 삼행시 짓게 마지막에 면자 갖고 굉장히 난감했을 텐데.
0: 그러게요. 네. 근데 한번 믿어보세요. 저희 네. 청취자분들이 아주 뭐.
1: 아까 작가님이 굉장히 창의적이시라고 애청자분들이 네. 기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0: 듣도 보도 못하던
1: 듣도
0: 면이.
1: 듣도 보도 못한 면이 나올 수 있는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저 진짜.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덩덕궁 앱 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명절 전날인데 명절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1: 우선 제가 저는 현재로서는 그냥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아직 세준 씨보다도 선배지만 나이가 좀 많지만 너무 일찍 태어났는데 아직 솔로예요. 한 번도 결혼을 해본 적도 없고
0: 아직 애죠.
1: 그래서 애죠. 네. 그래서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이제 장남이고 그러니까 추석날은 이제 동생들이 이제 가족들이랑 오고 뭐 그런 추석날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0: 네.
1: 내일은 또 유튜브랑 틱땡이랑 같이 또 동시 방송이 있어서
0: 아니 그 얘기는 좀 네. 이따 할 건데 네네네. 와 진짜 부지런하시더라고 요즘 보니까
1: 아니 저 원래 게을렀는데 이거 하면서 좀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0: 아 진짜요?
1: 네
0: 그래요 그 일단 반가운 마음에 오늘 아니 세상에 라이브를 엄청나게 많이
1: 다른 분들은 이렇게 안 하세요?
0: 보통 세 곡까지는 하시는데 네 곡을 해주시겠다는 분들 많진 않아요.
1: 저 원래 다섯 곡도 생각했었는데 너무 초장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네 곡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0: 초장에 오늘 회 얘기하다가
1: 네, 초장에 네 샤브샤브 얘기하고 네. 네.
0: 자 그러면 우리 그냥 몸 푸는 의미에서 한 곡 청하고 싶은데
1: 첫 번째 노래는 그 팝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 예전에 96년도인가 7년도에 KBS 국민 드라마가 있었어요. 첫사랑이라고.
0: 네. 예.
1: 그 첫사랑이라는 그 드라마의 OST로 들어가서 이 팀이 원래는 북유럽에 굉장히 헤비한 음악을 하는 메탈 팀인데
0: 네.
1: 이 노래만 발라드인데 그게 그 드라마 때문에 엄청 떠서 지금은 뭐 야구단의 응원가로도 쓰이고 다 웬만한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이 노래.
0: 네.
1: 스트라토 바리우스라는 팀의 Forever라는 노래
0: Forever.
1: 준비해봤습니다.
0: 아, 예, 저기 라이브석으로 예. 이동을 부탁드리겠고요. 와, 그래요. 스트라토바리우스의 Forever. 한동안 그 드라마 OST로 사랑도 많이 받았고 한국의 모든 가수들, 거의 모든 가수들이 막 방송에서 공연해서 예, 그 본인의 레퍼토리로 삼았던 그 곡인데 K2 김성면 씨가 우리 이음밤 가족분들과의 만남을 축하하는, 자축하는 의미를 담아서 첫 번째 라이브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박수를 청하겠습니다.

0: 아, 참 들을수록 신기한 라이브예요. 제가 가수가 되기 전부터 신기하게 여겼던 게 우리 김성면 님께서는 보통 가수는 이제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좀 힘들어하고 힘들어지고 좀 심지어 좀 불안해지고 이렇잖아요. 근데 올라가실수록 너무 편안해지시고 더 쉽게 들리거든요. 뭐 본인은 어떠신지 몰라도.
1: 저도 근데 항상 녹음할 때 보면은
0: 예.
1: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헤비메탈 밴드로 시작을 해서
0: 네.
1: 그 당시 레퍼토리는 다 일반 가요나 팝의 최고점인 노래부터 시작하는 노래가 엄청 많거든요.
0: 오선지
1: 예.
0: 다 위에 있잖아요.
1: 네네.
0: 멜로디들이.
1: 그렇게 시작하는 노래들만 하다가 그렇게 많이 이제 연습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녹음하면은 차라리 앞에 조용한 부분을 하는 데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0: 아, 정말요?
1: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다운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서
0: 예.
1: 그러니까 고음할 땐 금방 한두 방에 가요.
0: 아니 그 앞에는 이제 좀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가면서 분위기 워낙 또 미성이시니까 분위기로 싹 잡다가 올라가면서 김성면이다.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예. 창법도 이런 창법을 가진 분이 우리나라에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참 유니크하시고.
1: 제가 이렇게 창법이 저의 창법이 좀 특이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 이유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음악 시작은 헤비메탈을 시작했잖아요.
0: 예.
1: 그 당시에는 제가 고등학교 여의도 고등학교 때부터 스쿨 밴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최초 헤비메탈 옴니버스 음반이 88년도인가에 프라이데이 애프터눈 원 1집이 있었어요.
0: 네.
1: 그때가 이제 신화의 부활 백두산 한참 다 같이 예, 활동할 예. 때인데 그때 이제 헤비메탈 하고 막 그럴 때 보면 연습실이라고는 그 독립문 쪽에 서문학 기사라고 그 헤비메탈 락의 메카 연습실이 있어요.
0: 서문학 기사 맞죠.
1: 그럼 그 당시엔 너무 열악해서 연습실 가면 막 곰팡이 냄새 나고 막 그 밴드도 연습 합주 시작하면 헤비메탈이니까 기타 소리, 드럼 소리에 목소리가 묻혀갖고 그걸 뚫고 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제가 대학 들어가서 나는 좀 다르게 노래도 한번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에 통기타 동아리에 일부러 오디션 봐서 들어가서
0: 예.
1: 대학교 때는 통기타 동아리에서 4년 동안 또 노래를 했어요. 기타 통기타랑 노래만 하잖아요. 그러면
0: 예.
1: 목소리 하나로 승부해야 되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가 짬뽕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들을 때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0: 예예. 그래가지고 통기타 음악과 헤비메탈 음악을 두루 섭렵하시는 와중에
1: 네네. 그게 이제 곡이 안에 제 안에 색깔이 생긴 것 같아요.
0: 참 엄청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아니 요즘 이제 뭐 그 매일 거의 매일 밤 라방으로
1: 예. 아주 죽을 맛이었어요 처음에는.
0: 왜 왜요?
1: 아니 우리 이제 뮤지션이나 아티스트들이 원래 좀 게으르잖아요. 그런데 막 앨범 활동할 때나 좀 그렇게 다니다가
0: 예.
1: 이제 작품 쓰고 그럴 때는 진짜 밤낮이 워낙에 바뀌어 있고 저도
0: 맞아요.
1: 거의 아침에 자거든요 보통은.
0: 우리가 보통 네. 다 하도 남의 말 안 들어서 다
1: 그렇죠.
0: 음악하게 된 거잖아요.
1: 네. 거의 그렇죠.
0: 네. 네.
1: 그런데 이거 이제 방송을 그렇게 매일 하다 거의 매일 하다시피 시작하니까 사람이 잠이 부족해도 일단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

0: 가서 또 처음에는 그냥 음악만 틀어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또 이제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서 거기다가 이제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자꾸 제 히트곡들이나 이걸 불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1: 듣고 싶죠.
0: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따라 부르고 막 이러다가 야, 그래도 그냥 막 부르면 안 되니까 목을 좀 풀고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한 3, 40분씩은 목을 풀고 들어가거든요, 방송을.
1: 예.
0: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나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닌데. 제가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네.
1: 아니, 스케줄이 대충 어떻게 드세요, 그러면?
0: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이제 방송 그 틱땡이랑 예. 유튜브랑 예. 목요일 날은 유튜브랑 틱땡이랑 같이 동시 방송을 하거든요. 예. 그 나머지는 틱톡 틱땡 방송 예. 그리고 나머지 하루 이틀 남는 시간은 이제 제 그 앨범 제가 내년이 데뷔 35주년이에요. 피노키오 사랑과 우정사의 음반이.
1: 네.
0: 그래서 그 음반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지금 옛날 노래를 다시 불러서
1: 아 진짜요?
0: 그 반주도 다 오케스트라랑 다시 녹음하고 그래서 벌써 5월 15일 날 한 곡 냈고 7월 31일 날은 사랑과 우정사에서 35년 만에 불러서 발매했거든요.
1: 네네.
0: 며칠 있다가 이제 10월 초중순에 다시 만난 너에게란 노래 네. 그거 이제 발매 앞두고 있습니다.
1: 다시 만난 너에게는 이상하게 음원 사이트에 형님 목소리로 된 게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0: 아니 다시 만난 너에게는 제가 부른 것밖에 없는데 아, 사랑과 그래. 우정 사이가 이제
1: 아니 다시 만난 우리 그 국악방송 아카이브에는 김성면님 목소리로 된 게 없어가지고 항상 다른 분 목소리로
0: 제 목소리인데 저 아닌 줄 아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제가 모르는 게 있나요?
0: 아니 그때 목소리 완전 달라요. 발성도 다르고
1: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대학교 때 저희 커버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0: 그랬었어요. 아, 다시 만난 얘기를 어떤 다른 분이 커버한 건 제가 못 들어봤는데 사랑과 우정상에 워낙 많은 후배분들이 네. 리메이크를 많이 해서 네.
1: 다른 가수분이 와가지고 라이브로도 많이 불렀어요. 사랑과 우정상에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만난 너에게 또 어떻게 불러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0: 사랑과 우정 사이 할 때도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이게 35년 만에 다시 편곡도 거의 그 안에서 대신 고급지게 사운드 나오게 만들려고 한 거기 때문에 거의 1절은 제가 피노키오 시절에 불렀던 거 옆에다 끼고
1: 네.
0: 그거 들으면서 나노로 따라 부르려고 불렀어요. 1절까지
1: 모창하듯이
0: 네, 똑같이 제 목소리 진짜 모창하듯이
1: 예예. 예. 네. 아 그게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네. 게 너무 많이 바뀌고 창법도
0: 맞아요.
1: 바뀌면
0: 35년 동안 제가 라이브 할 때마다 네. 계속 그리고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노래 녹음을 막 한 곡을 15시간 이상씩 하고 막 그걸 막 4, 5시 반복하고 이래서
1: 예.
0: 질리니까 녹음 끝나면 안 듣거든요 제 노래를 그러니까. 그게 방송 나가서 라이브 하면은 그때그때 다 달라요. 감정선도 다르고 발성도 예. 다르고 다 다르니까 이제 점점 이게 30몇 년이 지나면서 변해온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옛날에 불렀던 거 녹음을 들으니까 야 내가 그때 이렇게 불렀었구나. 이게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1: 네네. 네. 그게 이제 좀 오리지널에 가까운 걸 팬분들도 그렇고 네네. 대중들도 되게 또
0: 원하세요. 왜냐하면
1: 반가워하시잖아요.
0: 네. 대중분들은 거기에 그것 때문에 좋아하신 거기 때문에 그 에이. 추억으로 에이. 갖고 계시니까 예. 제가 다르게 부르는 게 되게 싫어하세요.
1: 네. 아니 저 궁금증이 하나 지금 말씀해 주시는 네네. 가운데 하나 해소가 된 게 제가 데뷔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노래를 할 때 보통 이제 녹음실 우리가 한 프로라고 그러잖아요.
0: 네네, 3시간 반. 네.
1: 그 안에 이제 노래를 한 곡 하면 그게 보통 이제 스탠다드인데
0: 네네.
1: 저희는 조금 빨리 하는 편이었어요.
0: 네네.
1: 근데 어떤 분이 그 항상 어떤 가수는 길게 한다 그러면서 네. 예로 드는 게 꼭 김성면
0: 녹음실계에서 녹음 기사분들이 제일 꺼려하는 국내 가수 두세 명 안에 제가 탑에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사장님은 좋아하는데 녹음실 사장님은
0: 녹음실 사장님은 좋아하시죠. 제가 심지어 기록을 세운 게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스튜디오 하면 동부이천동의 서울 스튜디오 서울. 제일 비싸고 그랬잖아요.
1: 네.
0: 거기서 노래 녹음만 100%를 써갖고
1: 한 앨범에
0: 네 그리고 제 기록을 세웠어요. 근데 사실 그 다른 분, 그러니까 어떤 작곡자분이나 후배분들이 디렉터를 봐주시면 밖에 다 좋다고 그러세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곡을 제가 머릿속에 디자인과 설계를 다 이렇게 담아 갖고 들어가거든요.
1: 네.
0: 그럼 녹음실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미 2시간을 목을 풀고 들어간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제 제가 녹음하면서 그 제가 머릿속에 설계한 게 안 나온 거야.
1: 아.
0: 밖에선 됐다고 그러는데. 네.
1: 아, 좋아!
0: 네, 좋아. 좋아! 그만해. 대세 지장 없어! 나와! 막 그러는데. 제가 어느 부분에 이게 꽂혀서 이게 그게 표현이 되는데 안 되면은 뭐 화장실도 안 가고 거기서 한 10시간씩도 부르고 막 그랬어요.
1: 와, 네. 진짜 프로다.
0: 근데 네. 제작자는 싫어하죠.
1: 100%다. 100%.
0: 근데 사실 그 제작비 반을 제가 댄 거기 때문에
1: 네?
0: 제작비 반을 제가 댄 거기 때문에 아, 그럴 예. 수 있었던 거죠.
1: 그럴 네. 수 있었네요. 네. 아우 저희는 한 곡에
0: 그럼요. 프로. 제작자가 빨리 나오라고 냉큼 나와라 이랬죠.
1: 2%만 네. 넘어가도 쌍욕 네. 먹고 그랬었거든요.
0: 네.
1: 아, 진짜구나, 네. 그게.

0: 아니 근데 그러니까 라이브 하시는 거 들으면 그냥 한 방에 가도 될 실력인데 왜 그걸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죠?
1: 밖에서는 다 좋다고 그러시는데 라이브랑 또 이제 음반은
0: 네.
1: 영원히 세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그걸로 남잖아요. 기억에 여러분들의
0: 네.
1: 추억 속에 그걸로 남는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제가 뮤지션으로서 아티스트로서 작사 작곡을 하고 노래는 어떻게 불러야지 계속 상상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부르고 이게 다 디자인이 있는데 그게 안 나오면 전 미치겠더라고요.
0: 그래서 그렇게 10%씩 써가지고 한곡 완성하고 나면 만족스러우세요?
1: 이것도 기록인데요. 어떤 노래는요. 40대 한 곡을 15시간 녹음 끝났어요. 그러면
0: 예?
1: 작곡가 그 노래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작곡가가 있었어요.
0: 예.
1: 지쳤어요. 애들은 이미 지쳤어. 밖에서 디렉 봐주다가 아침이 다 됐으니까 아형 됐어요 너무 좋아요 막 이랬는데 제가 이제 미안해서 끝났어요.
0: 네.
1: 집에 가면 차 안에서 들어보니까 아쉬운 거야.
0: 어머.
1: 또 전화해서 진짜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말. 그거 한 5번 했어요. 15시간씩
0: 15시간씩 다섯 번이요?
1: 네. 그런 노래도 있어요.
0: 진짜 뭐 이럴 때 이제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시죠. 아유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작곡가분도 지금 유명한 드라마 우리나라 최고의 드라마 OST 감독님이신데
0: 누구예요?
1: 박세준이라고 세준이라고.
0: 아 예예. 예. 그 세준 씨가 세준, 많죠 그쪽에.
1: 네. 세준이가 그때 얼마 전에도 저작권협회 총회에서 만났는데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만났는데 자기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배운 게 많았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0: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예. 라이브를 오늘 되게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좀 바삐 가야
1: 네네네네.
0: 되거든요. 지금 괜찮으시겠어요?
1: 네, 괜찮습니다.
0: 아, 형님 말씀도 그냥 너무 그냥 쉼 없이 너무 막
1: 팅팅하고 왔잖아요. 지금 2시간
0: 이미 터져 있구나
1: 네,
0: 이미
1: 네, 풀렸잖아요 지금. 네.
0: 제가
1: 네.
0: 속도 조절하고 빨리
1: 네네네.
0: 이제 그 뭔가 구간 조절을 하지 않으면
1: 네네네.
0: 말로 15% 갈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0: 자. 정말 좋은 노래가 많은데 아마 가장 많이 기다리시는 곡이 아닐까 싶어요.
1: 네네. 제가 그 피노키오에서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해서 참 기구한 게 뭐냐면 사랑과 우정 사이도 발매하고 2년 뒤에 그냥 저절로 뜬 노래거든요.
0: 예, 예.
1: 노래방 때문에.
0: 예.
1: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요 톱텐에서 1위를 하게 돼서 야 내가 이제 집안의 보탬이 되겠구나 싶었을 때 바로 한 달 뒤에 군대에서 영장이 나와서
0: 저런.
1: 바로 군대를 갔습니다.
0: 예.
1: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노래 따로 가수 따로가 되기 시작했는데
0: 네.
1: 그때 군대에 있을 때 다행히 제가 이제 56사단 군악대 18개월 방이라서 네. 그러니까 방송 활동만 할 수 없었지. 왜 무슨 왜 비웃으시는 거예요?
0: 아니 그게 아니고
1: 네, 네.
0: 너무 TMI가 네. 많아.
1: 아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합니다. 저는 원래 그 솔직한 거 좋아해서.
0: 그러게요. 네. 방위생활 네. 하셨는데.
1: 근데 56사단에서 저 그때는 현역 기관병들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그 군악대가.
0: 네.
1: 네. 그래서 아무튼 그때 작업해서 K2 1집이 95년대 나왔는데 그때 첫 번째 타이틀곡이 슬프도록 아름다운 이라는 노래였죠.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고요.
0: 예. 네. 그 노래를 지금 오늘
1: 네,
0: 라이브로
1: 네, 지금
0: 주시겠다고.
1: 네. 네
0: 지금 예.
1: 하겠습니다.
0: 아, 뭐 이 노래를 듣기 전에 뭐 방위 생활 하신 것까지 우리가 알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너무 멜로디와 가사가 아름답죠. 예, 목소리도 아름답고 그래서 여전히 예, 많은 남성분들이 예, 노래방에서 이렇게 즐겨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오늘 드디어 저희가 직접 예, 본인의 오리지널 라이브로 듣게 되었습니다. 슬프도록 아름다운

0: 노래방에서 그냥 아주 그냥 같이 놀러 간 사람이 술 취해갖고 돼지 멱 따는 소리로 맨날 듣던 그 노래를 오리지널로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제리맘님, 와, 노래 너무 잘해요. 표현력 최고, 멋져요. 한준희님, 진짜 매끄럽게 부르신다. 만촌동 서랍장님은 눈물 난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곰돌루님, 진짜 들을 때마다 아름다워요. 제가 예, 지금 듣다 보니까 진짜 이 고음을 진짜 수십 년째 구사하시는데도 톤의 변화가 없으신 게
1: 고맙습니다.
0: 그 성대에 무리가 참 안 가는 창법 쓰시는 것 같아요.
1: 네, 지금 그게 이제 저도 예전에
0: 뭘 드세요 갑자기 방송하다가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1: 뭘 술을 먹었는데
0: 목사탕을 예, 예. 네.
1: 예전에 예. 그 막 대학 숙제가

0: 한 달에 30회씩 있고. 네. 근데 제가 또 그때 회사에서 너무 PR을 안 해주니까 음반이 나왔는데 제가 90년대 중반 때부터 거의 한 10년 넘도록 그때는 아마 세준 씨도 기억나겠지만 대학 축제에 가수들이 가면 보통 노래 한 3곡에서 앵콜 나면 4곡 하면 많이 했다고 했어요. 예, 예, 예.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 여기 몇천 명이 있어. 막 연대 같은 경우는 엄청 만 명도 넘잖아요. 막 그쵸. 2만 명, 3만 예, 명인데 예. 이거 그대로 두세 곡 하고 나가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1: 아깝죠.
0: 네. 그래서 자 회사에서 안 밀어주면 나라도 여기서 이 사람들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대학 축제를 한 시간씩 해줬어요. 아~ 한 시간씩 컨서트를 해주고 다녔어요.
1: 예, 예. 그래가지고
0: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세 군데씩도 다닐 때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네. 방송도 또 라이브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성대가 혹사를 해서 물론 이제 무리가 왔었죠. 네.
1: 아 근데
0: 네 그래서 이제 뭐 성대 혹도 생기고 막 그랬었는데 아이고. 목소리도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번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발성이나 이런 것도 지금도 연구하고 연습하거든요. 계속.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소리 그리고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소리 그리고 목에 무리를 성대 무리를 덜 줄 수 있는 소리 맨날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 그래요. 그러면 한 곡 지금 더 부탁드려도 되는 거죠?
0: 네. 야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 네.
1: 아니 근데 네. 막 그 김성현 씨가 네. 제가 아까 그 전설적인 네. 그 김성면이라는 네. 이름을 많이 들은 게 녹음실에서의 그 장타자로 그거랑 축제가 가지고 뭐 몇 곡 한다 그러면 아 김성면 씨는 한 시간 해주고 가시는
0: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1: 맞아요.
0: 제 옛날에 일화가 그 돌아가신 먼저 세상을 떠나신 스카이 최진혁 씨가 그때 한참 이제 막 주가가 막 하늘을 찌를 때 어떻게 그 주최 측이 제 무대 뒤에 최진혁 씨였어요.
1: 예, 예.
0: 근데 저랑 좀 알았었거든요. 네. 네. 벤에서 기다리고 있다 제가 한 시간을 끝나고 나오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형. 형이 앞에서 한 시간 하면 저 히트곡 달랑 하나인데 나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냐고 네. 그런 적도 있었죠.
1: 아 그러네. 네. 준비된 곡이 네. 그렇게 많지 네. 않으실 텐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자리 좀 미리 좀 옮겨주세요. 네네네. 그러면 네. K2의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그 난 알아 나 처음 태어나지 않았다면
0: 잃어버렸나요?
1: 잃어버린
0: 네. 그거는 이제 그 밴드랑 해야지 혼자서 MR로 하면 저 혼자 막 뛰어다니는 것 같아서
1: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라디오 라이브에 또 되게 잘 어울리는 네. 노래를 예, 어떤 노래예요? 할 수 있는
0: 이 노래는 K2 3집에 있었던 노래인데요. K2 3집에는 스토리가 1, 2, 3, 세 곡이 이어지는 곡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스토리에 해당하는 노래입니다. 일부러 사랑하는 여자를 돌려보내고 나서 그 새로운 남자한테 그 집안에서 짝지어진 새로운 남자한테 부탁하고 당부하는 말입니다. 스토리 1 그녀의 연인에게

0: 그녀의 연인에게. 아 진짜 열창이었어요. 시간 관계상 일단 네. 1부 끝곡이요. 예, 소유하지 않은 사람. 아, 네. 요거는 3.5집 라이브 버전으로 바로 들려드리고요. 네네네.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 그렇죠. 네.
2: 이렇게 많은 것을 사랑하지만 저는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0: 중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 좋은 밤 라이브 K2 김성면 씨 모시고 예 아주 귀하디 귀한 라이브 그리고 예 끊이지 않는 재밌는 이야기.
1: 야, 내 이미지가 여기서 이렇게 됐네.
0: 아니 노래할 때는 네. 진짜 뭐 이렇게 되게 행간을 띄워놓고 부르시는 스타일이시잖아.
1: 그래서
0: 말은 그냥
1: 제가 세준 씨가 너무 편해서.
0: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해요. 네. 원래 좀 낯도 좀 가리시지 않아요?
1: 낯도 가리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님, 형님 있으면은 그,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면 되게 어려워하는 스타일이에요. 오, 근데 이제 네. 저 동갑내기나 후배들하고 있을 때는 좀 편하면은 좀 네. 말이 좀 많아지는 스타일이죠.
0: 아유 너무 감사하고 땡큐죠. 뭐 자 일부 예 이제 그녀의 연인에게 라이브 들었고 소유하지 않은 사랑 들었고 예, 사랑을 드려요 2부 첫 곡으로 들었는데 네. 이제 세 곡 예,
1: 이게 두 곡 남았네요.
0: 예예 예, 네. 그렇죠. 두 곡 남았는데 일단 곡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시간이 좀 지나가긴 했지만 네. 라이브 버전이었어요. 1부 끝곡 소유하지 않은 사랑.
1: 소유하지 않은 사랑은 3.5집 라이브 음반 더블 음반을 2002년 남들은 안 낸다는 월드컵 때 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참 무모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월드컵 때 예. 라이브 음반 두 장짜리 앨범을 냈는데 그래도 한 7, 8만 장 나왔어요. 아유, 라이브
0: 네.
1: 음반인데. 그랬는데 이제 아무튼 소유하지 않은 사랑이라는 노래는 제가 97년도에 K2 2집 때 제 작사 작곡으로

0: 만든 노래인데 이 노래가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곡을 먼저 항상 써놓고 가사를 나중에 붙이는데 주제라 소재 잡는 게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풀어가야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집에서 강아지를 하나 입양을 했는데 요만한 그 요크셔 테리아인데 네. 새끼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새벽에 막 바닥에 앉아서 막 침대 기대갖고 막 다 끄적이고 있는데 문이 삑 열리더라고요, 방문이. 예. 그러니까 요만한 애가 이 주둥이로 이렇게 끼익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1: 문을 열고.
0: 근데 보통 사람도 자그러면 머리에 새집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얘도 여기가 이렇게 새집이 생긴 거야, 주둥이에. 그러니까 너무 귀엽고 이쁘잖아요. 아, 예.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안았어요. 안고 막 이제 막 또 쓰고 있는데 몇 번을 나가려고 그런 거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막 바락을 막 깨가요. 그래서 내가 놔뒀어요. 예. 근데 뒤에 뒷모습이 진짜 처량하게 너무 졸려서 비틀 비틀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딱 생각이 든 게 나는 얘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냥 몇 번을 이렇게 잡았던 건데 쟤한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너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공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의 사이에서 사랑도 이럴 수 있겠다. 나는 사랑한다고 내 입쪽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상대방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유하지 않은 사랑 맥락을 네. 그래서 소재가 잡힌 노래입니다.
1: 그 곡의 뮤즈였네요.
0: 그렇죠. 우리 강아지가.
1: 강아지가.
0: 2012년도에 이제 18살까지 살았어요. 굉장히 건강했고 자랑 진짜 동안이었고.
1: 동안이었어요.
0: 네. 너무 건강했었는데 아, 그 친구 떠난다면 몇 년을 너무 힘들어갖고 아, 네. 그렇구나. 그다음부터는 이제 못, 강아지들을 입양 못하겠더라고요. 네. 네.
1: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드려요를 드려요를
0: 네, K2 40집 때 예, 예. 발매한 노래 타이틀곡이었죠. 이때 40 K2 김성면
1: K2는 몇 집까지 나왔어요?
0: 정규 음반은 K2 1집, 2집, 3집, 3.5집, 4집까지 낸 게 정규 음반이었죠.
1: 네.
0: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내년이 이제 피노키오로서의 데뷔 가수 데뷔에 35주년이 되는 해니까
1: 네.
0: 지금 예전에 알려졌던 노래들을 다시 녹음하고 반주도 다시 만들고 노래도 다시 하고 그러면서 내면서 이제 10월달 초중순에는 다시 만난 얘기가 나가겠지만 그 다음에는 신곡이 나갈 거고요.
1: 네.
0: 간간이 이렇게 섞어서 다 이렇게 나중에는 뭐 그녀의 연인에게 유리의 성 슬프도 아름다운 소녀전 다 이렇게 나오면서 신곡들도 넣어서 내년에 이게 다 쌓이면은 한정판 LP로 데뷔 35주년 기념음반을 만들 생각입니다.
1: 와, 너무 네. 멋지다. 진짜 팬들께 어마어마한 선물이 될 것 같고요.
0: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1: 8468님께서 읽어주실래요?
0: 어디 있어요? 아, 8468님. 예, 예. 사춘기 중3 아들과 아침마다 기상전쟁 중입니다. 사춘기 힘들죠. 네. 학교 앞 5분 거리에서 매일 지각 중인 아들 때문에 야, 그 학교 앞에 사는 애들이 맨날 늦죠.
1: 맞아요. 네.
0: 가슴에 화산이 폭발할 것 같은 갱년기 아줌마지만 야 힘드시겠어요 진짜. K2 김성면님의 삶의 중심에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노래였어요. 5월 15일 날 발매한
1: 예.
0: 삶의 중심에서로 아침마다 위로받고 있답니다. 네, K2 화이팅 대한민국 아줌마 화이팅. 예, 화이팅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아이고 애 많이 쓰십니다. 갱년기 본인도 힘드실 텐데.
0: 그러니까요. 네. 사춘기 때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1: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K2라는 이름이 네. 처음에 두 분이 시작하셨던 네, 건가 그 팀 이름이?
0: 예전에 그 서태지와 아이들 하여가 기타를 치셨던 이태섭 씨라고 있어요.
1: 예.
0: 그분이 이제 예전에 제가 아까 그 헤비메탈 밴드 할 때 옆에 밴드 기타 치던 후배인데
1: 같은 밴드는 아니고.
0: 아, 같은 밴드는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피노키오의 멤버의 피노키오가 사랑과 우정사 음반을 발매하고 전부 다 회사에서 나왔었어요. 그 피노키오의 팀이.
1: 네.
0: 근데 이제 노래가 2년 동안 계속 노래방 순위 1위를 하다가 이제 가요톱텐 나가게 됐는데
1: 예.
0: 그때 마침 기타리스트가 포지션에 안정훈 씨가 피노키오 원래 멤버였어요.
1: 포지션에
0: 네, 안정훈 씨가.
1: 안정훈 씨. 예, 예. 네.
0: 그분이 먼저 나가셨었어요. 예. 그러니까 2년 만에 노래가 이렇게 인기 있다고 방송국에서 나오려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멤버들이 고민하는데 마침 그때 제가 이제 이태섭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서태지아이들 하여가도 기타를 쳤었고 기타 잘 친다. 방송 활동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이태섭 씨를 같이 합류를 한게 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방송 활동 위주로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원래 제가 피노키오 1집만 하기로 돼 있었었기 때문에
1: 네.
0: 이제 그다음에 제 솔로 음반 타임이었는데 또 이제 그렇게 불러놓고 이태섭이라는 친구를 야 나 이제 솔로 내야 되니까 너 이제 가 그러면 너무 매달릴 것 같아서 네.

0: 아, 이 친구 좀 자력 할수 있는 좀 만들어주는 뭐가 없을까 하다 이제 K2란 프로젝트 앨범을 처음에 만들기로 한 거예요.
1: 네.
0: 둘이서 2인조를 하고 이 음반이 반응이 있으면 너도 힘이 생길 거 아니야.
1: 예.
0: 그래서 그 1집을 냈는데 그때 이제 아까 말했던 TMI로 18개월짜리 그 군대 있는데 그 음반 회사에서는 아마 다 그랬었대요. 이 음반 K2 1집 냈을 때 저는 활동을 못 하잖아요. 군인이니까.
1: 예.
0: 근데 회의하면서 그 이사님이란 분이 내가 이 음반이 10만 장이라도 넘으면 손에 장을 쥐신다 그런 게 그 이유가 뭐냐면 피노키오는 이름도 못 써. 네, 못 써. 근데 북한은 군대가 있어. 방송도 못 해. 피아를 할 수가 없어.
1: 예.
0: 그리고 생뚱맞은 K2라는 이름으로 나왔어. 그리고 음악도 피노키오랑 비슷하지도 않아.
1: 예.
0: 막 그렇게 막 혹평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활동을 안 하는 군대 있는 동안에 음반이 K2 1집이 슬프도록 아름다운 아까 불러주셨던 예, 예. 잃어버린 너들은 음반이 40만 장이가 틀렸어요.
1: 아, 예, 네. 어마어마했죠.
0: 네네. 그래서 제가 활동을 못했는데도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와서 군대에서 나와서 이 집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이태섭 씨가 혼자 음악을 하고 싶다. 자기는 따로 하고 싶다. 그렇게 아.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제 이름이 K2 김성면으로 된 거죠.
1: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왜 네. K2예요? 그럼 뭐 김 씨랑 했을 것 같아서.
0: 이거 지금 오늘 얘기하면 103번째
1: 넘어갈게요.
0: 아니 얘기해야 돼.
1: 너무 긴 거 아니야?
0: 너무 아니야. 짧아요.
1: 짧아요?
0: 피노키오 끝나고 네. 피노키오 끝나고 뭐 이름을 뭘로 줄까 하다가 예. 이제 경험을 해봤잖아요. 가요톱10 같은 데 나가면 막 모든 가수들이 인기 있는 가수 쫙 서 있으면 뭐 서태지 신승은 김건목 근데 피노키오 아 사음절 불리해.
1: 불리해.
0: 야 다음부터 이름 지으면 사음절 해야 돼 무조건.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거기서 뚫고 나오려면 푸득 막 치처럼이 있어야 돼.
1: 예, 예.
0: 막 고민하는데 마침 때마침 그때 K2라는 외화가 있었어요.
1: 뭐 외국
0: 영화 산 타는 거.
1: 네, 맞아요. 예.
0: 거기 주인공이 에베레스트부터 모든 봉우리를 다 정복했는데 K2에서 몇 번을 실수를 해서 죽을 뻔해요. 근데 친구가 나 너는 세계에서 세상에서 제일 높다는 에베레스트 했는데 왜 거기다 미래를 갖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꽂힌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는 에베레스트고 K2는 두 번째 봉우리지만 가장 오르기 힘든 봉우리가 K2야. 이 말을 하는데 거기서 딱 삼음절에 K2 되는데 내려갖고 저만의 음악적인 봉우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남들은 오를 수 없는 저만의 음악적인 동물이 만들겠다 이런 거창한 나름 거창한 의미 좋죠.
1: 네. 멋있는 네. 이름이었네요. 아니 그게 K2였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히말라야였으면
0: 아, 그럼요.
1: 도로사음정 될 뻔했네.
0: 그렇지.
1: 자, 이름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뭐 김성면 따로 떼어놓고 보면 뭔가 빠졌는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0: 그게 왜 자꾸 또 김성면으로 안 쓰고 K2 앞에 붙이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거든요.
1: 예.
0: 근데 저는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비틀스 엘비스 프레슬리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이름으로 아티스트가 있으면 그 사람의 늙어가는 모습으로 자꾸 기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팀 이름으로 남아있으면 음악으로 그 외모가 중요하지 않게 그 음악 세계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 뒤에 좀 숨고 싶어서
1: 예? 네. 예 그래요. 그래서 K2 김성면 그러니까 네. 우리가 따로 떼어놓고 이제 얘기하기가 좀 힘든 그냥 고유명사가 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오늘은 삼행시. 예, 웰컴 삼행시이기 때문에 K2 잠깐 떼어놓고
0: 네네네.
1: 김성면으로만 좀 가볼게요. 엄청 많이들 참여해 주셨는데 저희가 자체 그 예선을 통해서 두 개조, 한 개조에 세 분씩
0: 조가 두 조나 있어요?
1: 예, 예. 총 여섯 분입니다.
0: 와, 네.
1: 각 조당 한 분씩 장원을 뽑아주셔야 돼요.
0: 네네네.
1: 선물도 드리고요.
0: 네.
1: 일단 1조부터 갑니다. 8448님이신데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네.
0: 김성면.
1: 성.
0: 성공하리라.
1: 면.
0: 면치기를. 클리셰예요.
1: 아, 면치기.
0: 네네.
1: 면치기 잘하세요?
0: 저는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
1: 그쪽은 아니십니까?
0: 네. 예.
1: 자, 도토리 나무님,
0: 김성면 씨, 왜 이렇게 잘생겨 주셨어요?
1: 아이고, 네. 성.
0: 성형하셨어요?
1: 면.
0: 면도 했는데요. 네. 네.
1: 어때, 요거는?
0: 요거는 좀 예상을 벗어나긴 했어요.
1: 벗어나긴 네, 했어요. 네, 네, 네. 자, 이영애 씨입니다.
0: 김제 아세요? 전라북도?
1: 네. 성.
0: 성남은 아시죠? 경기도. 그러면 면 많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1: 네.
0: 저기 면도 했는데요 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1: 그러면은 네. 대충 예상이 되는데 일주의 장원은
0: 도토리 나무님.
1: 네. 아유 시원시원하십니다. 네. 보통 여기서 1등 뽑는데 한 15초 정도 걸리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너무 네. 죄송해가지고.

0: 그런
1: 네.
0: 예 짤 없으시네.
1: 아니 워낙 면을 갖고 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0: 야,
1: 네.
0: 야 면으로 네. 들이대신 분은 네. 다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 네. 자 도토리 나무님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302 예. 문자 혹은 아 문자로 성함 주소 닉네임 보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조 갑니다. 2조 먹는 면은 다 빼주세요 일단. 네, 2조 소보루님 김
1: 김치 담그고 잡채하고 송편 빚고
0: 성
1: 성한 데가 없어요. 아이고 삭신아
0: 면
1: 면절 면절 명절 가로치고 면절 시라잉
0: 아, 명절 시라잉
1: 네. 네.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0: 부자연스럽긴 네. 했습니다. 네. 소보루님. 네. 자, 9109님 김.
1: 김치를 이밤중에 담그는 이유. 내 김치가 맛있다고.
0: 성.
1: 성가시개 군은 12월에.
0: 면.
1: 면사버스는 예비 며느리 때문입니다.
0: 오,
1: 창의적입니다. 창의적입니다.
0: 괜찮았다.
1: 스토리 창의적입니다.
0: 면사포.
1: 네.
0: 아직 총각이시긴 하지만.
1: 네네네네.
0: 면사포. 네. 약간. 터치 되었어요 지금.
1: 네.
0: 8468님이십니다. 김.
1: 김밥 옆구리가 터졌나?
0: 성.
1: 성공인가? 아니다. 터졌다.
0: 면.
1: 면제부가 될 수 없다. 처음이라도. 유유.
0: 유유. 네.
1: 어 근데 9109님이 창의력이 창의적이셨어요 진짜로.
0: 네. 네.
1: 와 스토리가 있었어요. 네.
0: 시원시원하십니다 네네네. 역시. 네. 그러면 장원은?
1: 2조에서 뽑는 거예요? 아니면
0: 그렇죠. 2조에서.
1: 네, 2조에서는 9109님이시죠. 네,
0: 네,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네, 창의적이셨어요.
0: 문자로 참여하셨으니까 저희가 바로 답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된 마지막 라이브인데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이 노래 안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왜 아직도 안 해? 나 이거 들어야 된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 심지어 이 방송에서 네. 유리상자 승화영 와서 같이 저희가 이 노래를 송기태로 부른 적도
1: 아,
0: 있었어요.
1: 그래요?
0: 박은영 씨께서 아 김성면님 노래 명곡들이 정말 많죠. 사랑과 우정 사이 이음밤에서 유리상자가 부른 버전도 좋았네요. 해주셨는데
1: 아, 네.
0: 이 노래 해주실 건가요?
1: 사랑의 우정 사이 아까 그 내년 35주년 데뷔 35주년 기념반에 들어갈 노래로 35년 만에 다시 부른
0: 네.
1: 사랑과 우정 사이 버전으로 틀어드릴게요. 그러면 뭐 아니 트는 게 아니라 노래 불러드릴게요.
0: 그 MR로다가
1: 네. 네네 그
0: 아,
1: MR로
0: 그래요.
1: 네.
0: 자 여러분 네. 우리의 네,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1: 2절 후렴할 땐 떼창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불러주세요.

0: 지금 막 노래 들으시면서 아우 나 노래방 지금 이 밤에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저도 그랬는데 저 노래방 안 가도 될 것 같아 노래 시켜주셔가지고 아 사랑과 우정 사이 사실 그 뭐 이 노래 이전에도 없진 않았겠죠 이렇게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1: 이런 비슷한 건 있었는데 아마 이런 표현이 요즘 말로는 썸이라는 표현이잖아요 네네 네. 그 아. 우정보단 이상 사랑보다 이하 네. 이런 관계 미묘한 관계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 연령층대로 다 이게 딜레마인가 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거 K2 때 예전에 황인용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예. 아나운서 하셨던 그분 방송에 나가는데 나중에 이 노래가 네가 부른 거야? 그러더니 야 우리들 사이에서 이 노래 얼마 인기가 좋은데 막 그게 좀 그런가 봐요 그리고 더 에피소드 큰 게 뭐냐면 제 사촌 조카가 유학을 대학교 때 러시아를 가는 철도 때문에 갔는데 네. 거기 이제 북한 학생들도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아, 예. 이제 한 학생이 그 조카가 우리나라 그 짜장라면 같은 거 자 끓여주고 막 그러니까 고맙다고 내가 남조선 노래 하나 불러주겠다고 통기타 치는데 이 노래를 부르더래요. 어머나. 그래서 저의 조카가 우리 삼촌인데 어머. 그랬더니 뻥치지 마시라. 그래, 진짜 싫어합니다. 네.
0: 안 믿겨지겠다. 아,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네네. 진짜. 네. 아, 야, 그렇구나. 북한에서도 엄청 인기가 많았다.
1: 아니, 뭐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그 친구가 그걸 들었나 봐요.
0: 아, 네. 그 정도면 네네. 뭐. 예.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노래 제가 드리려던 말씀은 이 노래 이후로 사랑과 우정을 언급하는 노래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0: 이거 히트하면서
1: 그런 미묘한 관계가 모든 남녀 관계에 지금 영원한 딜레마인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럼 피노키오 시절에는 보통 노래들이 그 작곡가가 따로 계셨던 거죠. 이 오테오 씨 곡.
1: 이거는 오테오 씨 작사 작곡이고요. 예. 그 당시 오테오 씨 대단했었잖아요.
0: 맞아요.
1: 네. 김현식 선배님의 내 사랑 내 곁에 이보막 형님의 이별하는 이별 그다음에 뭐 이승환 형님 노래도 대히트곡이 많았던 분인데 예. 다행히도 또 이 노래 제가 저랑 좀 친분이 있었어요 태호랑
0: 예, 예.
1: 근데 제가 이제 피노키오라는 팀에서 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곡을 가져왔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김민우 씨한테 줬다가 뺏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녹음하기 전에
0: 예, 예.
1: 근데 이제 이 노래 이렇게 돼갖고 네 그래서 김민우 씨 나랑 잘 틱땡 방송 같이 하고 있는데
0: 네. 아 그렇구나 네. 야 그리고 우리는 또 김민우 씨의 사랑과 우정 사이를 들을 뻔도 했었네요
1: 그렇죠 네 예, 옛날에 예. 이병열차 막 그런데 그때 이제 이미 김민우 씨가 막 데이트를 치시고 나면 군대 한번 가셨다가 오셨을 때라서
0: 네네 네. 예. 아니 근데 이제 그 K2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자작곡들을 막 발표하셨는데 네네. 아까 불러주신 슬프도록 아름다운도 작사 작곡
1: 네네.
0: 그녀의 연인에게
1: 소유하지 않은 사람
0: 예.
1: 네.
0: 그리고 이게 뭐야 손지창 씨 나 이건 오늘 처음 알았네
1: 아 진짜 처음 알았어요
0: 손지창 씨의 네. 사랑하고 있다는 거
1: 손지창 씨가 여의도 고등학교 제 3년 후배예요
0: 아 네. 맞다 나 오늘 한 거 아니다 아, 원래 거기 노래 조금 형 목소리 나오죠
1: 네네 제가 작곡해줬고
0: 말해줘 뭐. 거기 나오죠 네.

0: 맞아. 그리고 나서 손지창 김민족 씨 그 더블루의 친구를 위해도 예.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김민정 씨랑도 또 같은 회사였기 때문에 김민정 씨가 드라마 머나먼 나라라는 드라마 할 때 OST로 뭐 그 널 위한 나라는 노래도 예. 제가 드리고 같이 또 거기에 듀엣처럼 잠깐 잠깐씩 불렀었죠. 네.
1: 예. 아 그러니까 워낙 그 보컬리스트로서의 역량이 빛이 나다 보니까 싱어송라이터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0: 많은 분들이 모르죠. 저 심지어 모두 많이 모르지만 동창들도 모르는 얘기들이요. 네. 아, 너 오늘 진짜 수다쟁이 돼 갖고 들어가네. 진짜. 네.
1: 원래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0: 아, 원래 안 그래요. 아니에요? 저 진짜 세준 씨가 너무 편하게 해주시는 스타일이라서.
1: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0: 아니, 아니요. 그 진짜 친해지고 술 한잔 들어가지 이렇게 되는데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1: 또 없이. 네. 술은 좋아하세요?
0: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
1: 아, 적당하다, 딱. 네, 네. 네.
0: 근데 아무튼 뭐 얘기하려고 그러죠, 우리.
1: 아무튼 싱어송라이터라는 게.
0: 그 제가 워낙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랑과 우정사에 군대를 갔잖아요. 예. 그때부터 어떤 이미지가 됐냐면은 노래는 다 아는데 가수를 잘 모르는 매칭이 잘 안 되는 그게 많아졌어요. 아, 그래서 예, 예. 막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동창회 나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와서 야 성면아 네가 사랑과 우정사도 네가 부른 거야? 이런 사람들도 꽤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누가 또 사랑과 우정사 제가 앵콜곡으로 부르고 있으면 야 피노키오 노래인데 케이트가 왜 이걸 앵콩을 부어? 이런 분들도 계시고.
1: 네. 아, 야, 그렇게 그럴 수도 있구나. 네.
0: 둘이 제가 같은 사람이라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1: 아, 네. 그렇군요. 이제 아 뭐.
0: 야, 후련하다. 오늘 다 얘기하고
1: 그러니까 뭐 한이 맺히셨나 봐. 네. 동창들이 은근 사람을 섭섭하게.
0: 그러니까요.
1: 네. 5579님 팬클럽의 주비입니다. 혹시 주비님 아세요?
0: 쭈비님, 네. 쭈비님, 네. 틱땡, 네. 틱땡에 들어오시고 예. 유튜브에도 들어오시고, 네.
1: 저는 특히 사랑을 드려요가 너무 좋아서 거의 날마다 듣고 있어요.
0: 아, 주비님은 참 새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아, 부산 분인데.
1: 예, 네. 예.
0: 네.
1: 마저 읽어주실래요? 멜로디 반주도 좋지만.
0: 사랑을 드려요가 너무 좋아서 거의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멜로디 반주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가사가 마음에 너무 와닿아요. 네. 전 14년 전에 취업 시험 준비로 제가 정말 좋아하던 연인에게 가슴 아픈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 이후로 10여 년간 그 그리워함에 살았습니다. 참다 몇 년 전 그 사람에게 연락하니까 다신 연락 말라고 하더군요. 네. 마음에 와닿는 가사 감사드리고. 네. 하, 가슴 사연 아픈 마음 아픈 사연인데 사랑을 드려 가사 내용이 그렇거든요. 제목은 뭔가 드리는 것 같잖아요. 사랑을.
1: 네.
0: 근데 사랑을 하다가 이별을 예상하고 지금 남자가 가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1: 아, 네. 아이고.
0: 네. 아, 주민님 감사합니다.
1: 예,
0: 네.
1: 예. 그래도 위로가 되는 노래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네. 자, 내년이면 데뷔 30주년을 앞두고
0: 35주년을
1: 네, 네. 앞두고 계시는 우리 김성면 씨께서 음악을 처음 시작하신 건 언제 몇 살 때쯤?
0: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18살 때 시작했죠. 헤드메탈 밴드로. 네.
1: 그럼 18살 짜리의 그 김성면을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네네. 영화처럼 네.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지금
0: 18살 때 노래 막 시작할 때
1: 시작한 헤비메탈 막 이제
0: 막 소리 이제 막 사람들한테 아직 인정받지도 못하고 막 이제 밴드 하고 싶어하고 막 그럴 때
1: 네.
0: 제가 만약에 내 나를 못 알아본다면은 너는 가진 게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친구니까 자신감을 갖고 한번 계속해서 거기다 한번 노래에다 음악에다 목숨 한번 걸어봐.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피노키오 들어갈 때까지 10년을 음악을 비밀로 했었어요. 거의. 왜냐하면 아버님이 너무 어머하셔서 그러고 요즘에야 막 아이돌들이 해외로 막 뜨고 그러니까 부모님 학부모님들이 막 밀어주고 그런 세태가 됐지만
1: 예, 예.
0: 그때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만약에 막 머리 기르고 헤비메탈하고 그런다고 막 난리 나고 더군다나 제가 이제 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반장에다 정규 회장 막 이랬었기 때문에
1: TMI.
0: 또 괜히 했어.
1: 네. 아니에요.
0: 아버님이 기대가
1: 적을게요.
0: 너무 크셨어요.
1: 예, 예.
0: 심지어 담임 선생님이 전화하셔서 학군 때문에 이사 가시는 게 좋다고 그래서 여의도 고등학교로 간 거거든요. 이사 갔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공부를 안 하고 헤비메탈 밴드 보컬을 하고 시작했잖아요.
1: 기타 부서질 일이네.
0: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비밀로 몰래 숨어서 벽장 속에 숨어서 노래 연습하고 막 그러면서
1: 어머나.
0: 그러면서 그 파고다 예술극장에서 공연하고 성원학교에서 연습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거든요.
1: 네.
0: 그럴 때 자신감이 없고 막 그럴 때니까 제가 그런 얘기는 전해주고 싶네요.
1: 불안하고
0: 네.
1: 뭐 죄송하기도 하고
0: 네네, 그렇죠. 네. 죄책감도 많고 막
1: 김성면한테 그러지 말아라.
0: 네. 자신감을 갖고 네. 네가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봐.

0: 아, 네.
1: 너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18살
0: 그렇죠,
1: 김성면을
0: 네.
1: 만나면.
0: 그랬을 것 같아요. 네.
1: 자, 지금 이밤님께서 김성면님 이렇게 이야기쟁이신 줄 처음
0: 아, 저
1: 알았네요.
0: 오늘 이미지 이상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1: 말씀이
0: 수다쟁이 되고 있어요.
1: 청산유수.
0: 네, 수다맨 돼 갖고 들어가네요. 네.
1: 다효주님은 뭔가 좀 엉뚱하시고 다소 부산스러우신데 그게
0: 네.
1: 또 묘하게 매력 있어요.
0: 제가 원래 별명이 하나 있어요. 노래할 때 무대에서 빼놓고는 허당 김선생이라고 되게 좀 허당키가 많거든요. 네.
1: 허당 김선생. 아, 오늘 진짜 저부터 그래요. 저 포함해서 모든 청취자분들이 김성면 씨에 대해서 몰랐던 그 엄청난 매력을 오늘 완전히 느끼는 것 같아요.
0: 그렇게 매력으로 받아주시면 너무
1: 완전 매력인
0: 감사드리고요. 네.
1: 거죠. 네.
0: 저는 사실 진짜 아니 처음에 옛날에 아까 이세준 씨가 유리상자 처음 콘서트 대제 게스트 갔을 때도
1: 네.
0: 만났던 거 기억하셨지만 이세준 씨 사람 자체가 그래요. 사람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세요.
1: 아, 그런가요?
0: 네.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수다맨까지 온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살짝 화살표 돌리고. 네.
1: 어디 가서 요즘 좀 답답하다. 어디 가서 좀 털고 싶다 하실 때는 또 오세요. 제가
0: 네네. 여기 게스트 오십시오.
1: 한
0: 네.
1: 시간 반 받아드릴게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예정된 시간은 뭐 이제 이미 지났고. 아이고, 오늘 어떠셨어요?
0: 아유, 너무 반가웠고 너무 마음 편안하게 진짜 이미지 이상해졌지만 아무튼
1: 무슨 이미지가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 예.
0: 세준 씨 덕분에 예. 너무 반갑고 재밌는 마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했습니다. 진짜
1: 네.
0: 조만간 한번 우리 그때 회 샤브샤브 이후에 아직 맥주 한 잔이라도 못했으니까
1: 그러니까
0: 한잔 해요. 네.
1: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0: 네네, 한번
1: 예.
0: 해요. 네.
1: 자, 그 뭐 35주년 프로젝트도 예, 앞으로도
0: 네네.
1: 더 기대가 되고 또 특히나 요즘 거의 매일 라이브 방송으로 팬분들과 소통하고 계신데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사랑받게 되기를 저도 같이
0: 아, 감사합니다.
1: 응원하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1: 끝곡으로는 뭘 골라주시겠습니까?
0: 아, 이것도 아까 세준 씨가 아, 이 노래 안 하면은 많은 분들이 서운해하실 거라고 했을 때 이거 생각하는 남자분들 많았을 거예요. 삼집의 유리의성.
1: 아, 유리의성.
0: 남자분들이 네. 워낙 이거 유리의성은 막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막 뺀다고 그러더라고요.
1: 맞아요. 네. 네.
0: 남자분들이.
1: 유리상자 공연 초창기 때 이 노래 신청 엄청 받았어요. 같은 유리라고.
0: 아,
1: 이 정도는
0: 맞아.
1: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고 보니까 또 TMI의 기억력이 떠올랐는데 대전인가 유리상자 게스트 갔을 때는
1: 네.
0: 그 공목 중에 스틸아트의 쉬즈건도 있었던 거
1: 그때 오셨구나.
0: 네.
1: 예, 예, 맞아요. 그때 제가 좀 날아다닐 때거든요.
0: 그 쉬즈건을 하셨구나 세준 씨가.
1: 형이 네. 하는 거에 비하면 장난
0: 아니,
1: 수준이지만
0: 아니. 네.
1: 그래요. 그러면 야, 기억력 진짜 좋으시다.
0: 네. 기억력만 좋습니다.
1: 자, 유리의 성 예. K2 3.5집 라이브 버전으로,
0: 라이브 버전으로
1: 들려드리면서 우리 첫 번째 데이트였는데요. 예, 또 좋은 소식 35주년
0: 네,
1: 음반
0: 네.
1: 완전히 완성되면 한 번 더 나와
0: 완성되는 건 내년인데
1: 그러니까.
0: 어차피 이제 다음 달 초에 다시 만난 너에게 아까 세준 씨도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버전이 이제 뮤직비디오 완성되면 10월 초중순에 발매되니까요.
1: 네.
0: 뭐 그렇게 또 계속 한 곡씩 내면서 한번 불러주시면 또 와서
1: 네.
0: 수다 좀 떨다 가겠습니다.
1: 저희가 소개도 음원으로도
0: 네,
1: 소개 많이 해드리고 또 언제든지
0: 네네.
1: 와주시면 뭐 저희가 땡큐죠.
0: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우리 감독님이 음악 감독님이 라이브를 방송국에 와서 라이브하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1: 맞아요.
0: 원래 아시잖아요.
1: 맞아요. 예.
0: 너무 편안하게 만들어주셔서
1: 오늘 또 네. 프로듀서님께서 같이
0: 아,
1: 오셔가지고
0: 우리 음반 감독님 프로듀서님이 같이 오셔갖고
1: 밖에서 되게 만족하고
0: 아,
1: 계세요. 어우, 뿌듯하다.
0: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유리의 성 들려드리면서 우리 첫 번째 데이트 마치고 머지않은 시일 내에 우리 두 번째 또 데이트 하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선 씨의 부디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좋은 밤 라이브 K2 김성면 씨와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명절 선물 같은 시간이었죠? 아우, 이 형 말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네.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어. 이 형이 계속 너무 재밌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해주셔가지고. 자꾸 그거 듣느라고 듣다 까먹고 여기 적어놓은 질문도 하나도 못하고 다음에 또 모셔야 되겠다. 4897님 사위가 내일 들른대요. 점심 대접하려면 뭘 좀 해야겠네요. 아무도 오지 않던 명절에 제일 큰 손님인 사위와 손녀가 오네요. 20개월 손녀는 갑자기 열이 난다고 병원을 다녀왔대요. 꼭 아기들은 명절에 많이 아프더라고요. 맛있는 거 해서 아기 줘야겠어요. 보름달 보며 가족의 건강도 빌어봐야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막 사위도 오고 손녀도 오신다니까 마음부터 좀 분주해지셨는데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예, 기대가 많이 되는 명절입니다. 자, 이제 K 클래식 한 장 넘기러 갑니다.

10년 전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 등장한 뮤지션 안예은. 그때도 모든 경연을 자작곡으로 치르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이제는 자신만의 영역을 확실히 구축해 가고 있죠. 그의 음악은 장르를 쉽게 규정할 수 없고 그저 안예은의 음악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디션 방송이 끝나자마자 안예은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규 1집을 내놨습니다. 자신이 직접 프로듀싱을 해서 내놓은 이 앨범의 제목도 안예은이었죠. 이 음반의 음악을 관통하는 주제를 찾아보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단지 그 세대만의 사랑을 노래한 것은 아니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안예은의 음악에서는 늘 상반되는 요소들이 함께 녹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고전적인 듯하면서 색다른 느낌을 풍기는 곡 한번 골라봤습니다. 안예은 1집에서 달 그림자 들어볼까요?

절절한 그리움을 노래했죠. 전통적인 색채와 현대적인 감각이 함께 느껴지는 곡이었습니다. 안예은은 최근에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냈어요.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음악을 통해서 안예은다움을 펼쳐볼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예은의 달 그림자, 오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지금 이밤님, 정말 명절 전 큰 선물이었네요. 명절 연휴 기간, 긴 기간 동안 이 음반 못 듣는다는 생각에 많이 아쉬운데 위안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요 해주셨습니다. 예, 내일하고 모레 예,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결방입니다. 추석 특집 방송 함께 하시면서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나 인사를 드리게 되겠네요. 자, 저 성의신의 해금 그리고 김원경의 피아노 보컬리제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예, 저는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가 3월에 맞이했던 춘분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았는데요. 이후 낮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다가 6월 하지 때 낮 시간의 절정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오늘 다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공평한 날 추분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밤이 조금씩 길어지다가 동지가 되면 가장 밤이 길어진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상상 속의 동물인 용이 춘분에는 하늘로 올라가고 추분에는 지상의 연못 속에 잠긴다고 하는데요. 용이 물속에 있을 때면 천변만화, 온갖 조화를 다 부릴 수 있게 된다고 하죠. 우리 음악에도 물속에 있는 용의 읊조림이란 뜻의 수령음이 있는데요. 물속 용의 읊조림이라면 음악 속의 천변만화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추분날 물속에 잠기는 용의 읊조림이란 제목의 음악 수령음 산책길 첫 곡으로 듣겠습니다. 강영근의 생황 이영섭의 단소 연주입니다.

수령음 들으셨는데요. 강영근의 생황, 이영섭의 단소, 생소병주였죠. 생소병주 수령음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1년 중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두 날, 3월의 춘분, 9월의 추분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1년 12달을 보름 단위로 나누어서 24절기를 정해 놓았는데요. 해의 운행이 해의 영향을 받는 모든 것에 큰 영향을 주죠. 우리 인간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이야 이 전기불이 발명이 돼서 우리 일상이 낮과 밤 시간 별 영향 없이 이어지지만 지난 날에는 태양의 움직임 참 중요했습니다. 이 해의 길이로 볼 때 중요한 지점이 3월의 춘분이죠. 밤이 내내 길다가 춘분이 되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요. 이후 하루하루 낮 시간이 길어지죠. 그리고 6월 22일경이 되면 낮이 가장 긴 하지, 하지가 지나면서 낮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다가 9월의 오늘 다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리고 3개월 뒤 12월에 다시 밤 시간이 가장 긴 동지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1년 중에 3월, 6월, 9월, 12월에 찾아오는 춘분, 하지, 추분, 동지가 중요한 기둥이 돼서 우리 일상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쪄왔습니다. 가을 9월에 찾아오는 낮과 밤의 길이가 공평한 날 추분입니다. 상상 속의 동물인 용이 춘분에는 하늘로 올라가고 추분이 되면 지상의 연못 속에 잠긴다 하는 이야기가 설문에도 나오는데요. 밤 시간이 길어지는 가을 그리고 겨울이 되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이 용의 속성과 비슷한 지점이 있는 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흥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는 앞으로 열릴 주목되는 공연을 선택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 공연 때 연주하게 될 음악도 함께 들어보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코너에서는 2결의 대금정악 시리즈 가진 회상 공연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또 여러분의 반가운 소식도 이 산책길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책길을 보내드리고 내일부터는 국악방송 특집방송이 나가죠. 저는 오늘 생방송을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산책길 이어서 보내드리니까요. 오늘 두루 추석 전 인사도 함께 나누시고요. 또 여러분의 반가운 소식,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도란도란 함께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평정함을 찾아주는 음악, 가곡 이수대엽을 오늘 특별히 가야금 독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정자의 가야금 연주 이수대엽 들어보시겠습니다.

가곡 이수대엽을 노래 아닌 가야금 독주로 감상해 보셨는데요. 1년 12달을 상징하는 12줄 악기 가야금 연주로 듣는 이수대엽이었습니다. 김정자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흔히 봄과 가을이 건너가는 계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름과 겨울이 건너가는 계절이다. 그래서 추분과 춘분이 공평한 날이고 하지와 동지는 낮과 밤의 싸움에서 누군가 완승을 하고 완패를 한 날이다. 그래서 보통의 평범한 시간이 오래 지속되었으면 하고 바라는데 이 하지와 동지 이상한 날들이 더 오래 이어지니 감히 용이 재주를 부리는 시절인가 보다라고 재밌는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무엇보다 춘분과 추분 이렇게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공평한 날이 1년에 두 차례나 있잖아요. 오늘 참 좋은 날이죠. 또 0743님께서 오늘 병원에서 한 달 만에 퇴원한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새싹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보뜰말님께서 추분인 오늘 수요일 수령음 연주 잘 들었습니다. 용이 추분 날 연못으로 돌아오는 날이군요. 추석 연휴 앞둔 오늘 더욱 의미 있는 방송 경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 전날이기도 하고 또 공평한 날 추분이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 날이네요.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살리 준비했습니다. 이 곡의 노랫말은 황진이가 지은 시조십니다. 황진이와 당시의 왕족인 벽계수와의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노랫말 그대로 본다면 밝은 달이 산에 가득한 이 즈음에 좀 쉬어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벽계수가 바로 세종의 증손자인 벽계도정 이종숙이란 주장이 있어서 이 둘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얽혀 있으니 좀 더 관심이 가는 이야기가 되죠. 이종숙은 인종조의 황해도 관찰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져요. 서유영의 금계필담에 황진이와 벽계수에 얽힌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야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벽계수와 황진이 사이에 밀고 당기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시조시를 노래한다는 점이죠.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살리 듣겠습니다. 김나리의 노래입니다.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조선 중기의 여성 시인 황진이가 지은 시조시 청살리를 노래했습니다. 명월이 만공산이란 말은 실제 달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황진이 자신을 잃은 것이기도 하겠죠. 여창가고 계면조 계락 청살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 김나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검정콩님께서 실타래를 잡고 미궁으로 걸어갑니다. 밝은 하루 보냅니다.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실타래와 미궁은 아테네 왕자 테세우스하고 크레타

공주 아리아드네 이야기 같네요. 다이달로스가 정교하게 미궁을 만들어 놓았지만 아리아드네가 준 실타래를 잡고 미궁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테세우스 안전하죠. 우리 검정콩님께서 그 그리스 신화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미궁 가시면 복잡한 길다 감상 다 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봄범님께서 산책찌기님 그리고 산책길 가족 여러분 모두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생방송하고 이제 내일부터 특집 방송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니까 이렇게 또 인사를 나누어 주셨네요. 우리 봄범님 그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시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평조회상 중에 골랐는데요. 끝에 세 곡,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입니다. 오늘 이 음악은 해금 피리 대금 연주로 색다르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희봉의 해금, 김정집의 피리, 신흥재의 대금, 조희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평조회상 중에서 끝에 세 곡이죠.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들으셨는데요. 안희봉의 해금, 김정집의 피리, 신흥재의 대금, 조희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출석반장이라서 추석 명절 즐거운 시간 보내라 하시면서 인사도 나누시고 또 그동안 출석해주셨던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요. 출석부가 너무 길어서 오늘 출석은 생략하고요. 산책길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라고 인사드립니다. 또 봄봄님께서도 산책지기님 그리고 산책길 가족 여러분 모두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명절 인사 나누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 이 명절 즈음에 감상하기 좋은 명품 음악이죠. 수재천 골랐습니다. 수재천의 원래 공명은 정읍이죠. 정읍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지명 정읍이고요. 그 역사는 백제가요 정읍사까지 소급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백제가요 정읍사와 관련된 음악이라서 그 지명 그대로가 제목에 살아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궁중정제인 무고정제를 출 때에 정읍사를 노래했고요. 조선 전기에도 무고나 처용무에서 정읍사가 노래됐습니다만 조선 후기 이후 기악으로 연주돼서 오늘날까지 기악곡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 음악은 한 장단이 18박인데요. 실제 연주를 할 때는 박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박자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곡이 전체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전체 6장단으로 되어 있고요. 4장은 2장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4장 전체를 연주하면 20장단입니다. 오늘 수재천 1장부터 4장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수재천, 원공명, 정읍이죠. 1장부터 4장까지 전곡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명절 즈음에 듣기 더욱 좋은 그런 음악이죠. 그래서 저는 명절 때는 꼭 이 음악을 듣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감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오래전에 군 복무하던 무렵 추석날 즈음에 추억이 깃든 정겨운 사연을 길게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026년 추석이 코앞입니다. 1979년 9월 저는 신병교육대에 입소했습니다. 추석날 아침 연병장에 집합했더니 연단에 물 한 양동이가 놓여있고 대대장님의 훈시 말씀 고향 추석 아침 부모님께 인사 올린다. 우령찬 구령으로 거수 경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손자가 군에 갈 때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10월 벼 탈곡 대민지원 벼 논에서 발로 디뎌서 들리는 돌리는 동력 탈곡기 윙윙 소리 후두두둑 벼 알 우박 떨어지는 소리 그런데 논 주인집의 20여 세 아가씨도 같이 일했었죠. 동료들이 그 아가씨를 힐긋힐긋 쳐다보고 새참으로 무갈치조림에 그해 처음 나온 쌀 막걸리 진수성찬 무대 월동 준비물로 나달 털어낸 볕단을 얻어서 세 단씩 병사들이 새끼로 등에 둘러매고 구불구불 먼 길 부대에 돌아오니 해가 짧아져서 어두워지고 저녁 배식도 지난 시간이라 저녁은 굶었다 생각했는데 훈련병 동료들이 식판으로 덮어서 내무반에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아서 고맙게 저녁 식사했던 기억. 1979년에 가을에 벼 수확 때 대민지원 농갓집의 그 아가씨는 지금 어디에서 자식을 두고 저처럼 손자를 줄줄이 두고 잘 살아가고 있을까 아련한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하셨습니다. 아 정말 아련한 추억이네요. 1979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47년 전인가요? 아주 오래 전 이야기지만 생생하고 재밌네요. 저도 그 아가씨 소식이 궁금해지네요. 지초실님처럼 손주 몇 명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정겨운 사연 고맙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으로 서도시창 관산육마 골랐습니다. 관산육마는 조선 후기 시인 석북 신광수가 지은 과시에 선율을 붙여 노래하는 시창입니다. 신광수가 1746년에 있었던 한성시에서 2등으로 급제한 등악양루 탄관산육마라는 제목의 한시에 선율을 얹어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이 곡은 1750년에 평양기생 모란이 처음으로 불렀던 걸로 알려졌고요. 그 음악은 평양 지역에서 유행했는데요. 석북은 자신의 시가 평양에서 노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 알게 되고요. 언젠가 평양을 찾았을 때 자신의 시를 노래하는 어느 잔치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시가 노래되는 걸 알자 자기가 이 시를 지은 사람이다 라는 걸 알리게 되는데요. 그러자 사람들로부터 큰 대접을 받기도 했다 하는 기록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연이 있는 음악인데요. 서도시창 관산육마 듣겠습니다. 조이라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창 관산육마 감상하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지도단원 조일하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6944님께서 추분을 기점으로 밤이 점차 길어지니 가을이 여물어가는 시간도 빨라지겠네요. 산책지기님과 길벗님들 모두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하고 인사 나누어 주셨고요. 보들마을님이 오늘 정겨운 산책마을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풍성한 추석을 기원합니다. 특히 마들째님, 봄봄님 등 같은 시간과 방송을 공유할 수 있어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주셨고요. 0770님께서 영화 오디세이 서사를 고대악기의 음색이 멋있게 뒷받침해 주더군요. 천년을 훌쩍 넘는 우리 옛 악기와 음악이 곁에 있어서 더욱 빛나는 추석입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아, 그 오디세이 이야기 해주시네요. 저도 며칠 전에 오디세이 관람을 했는데요. 음악 감독이 루드비히 고란손이었었죠. 이분이 그 음악에 쓰이는 고악기를 전부 재현을 했다고 해요. 복원을 해서 리라하고 아울로스를 고증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연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음향을 들으면서 아, 저런 음향이 어떤 악기인가 했는데 바로 고란손의 재현 악기였었어요. 그 새로운 음향이 아주 잘 어울렸고 감동을 했습니다. 이 고란손의 부인이 한국계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죠.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많은 그런 음악감독이 영화 오디세이 음악도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서 감동을 했는데요. 우리 0770님께서 함께 그 사연도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이결의 대금정악 시리즈 가진 회상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입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의 공연을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거기에서 연주될 공연 내용을 미리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오후 7시 반에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릴 이결의 대금정악 시리즈 가진 회상이라는 공연입니다. 이 무대의 주인공 대금 연주자 이결은 2018년에 평조회상 전곡으로 대금정악 시리즈 발표를 시작해서 표정 만방지곡 전곡 연주도 했고요. 2024년에는 자진한잎 평조로 만나다와 같은 대금정악 시리즈를 발표해 왔는데요. 이번이 그 네 번째 무대로서 영산회상을 갖추어서 연주하는 가진회상 전곡을 선보이게 됩니다. 가진회상은 영산회상 전곡을 타는 건 물론이고요. 중간에 도드리를 추가하고요. 뒤풍류 천년만세까지 모두 갖추어서 연주하는 긴 호흡의 음악이라서 연주자의 내공이 있어야 갈수록 감상의 묘미를 더해주는 그런 음악인데요. 대금 연주자 이결이 이번에 그 음악을 준비해서 무대에 올립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대금과 가야금 병주 편성을 택했는데요. 대금 독주로만 하기보다 따스한 질감의 명주실악기 가야금을 더해서 이 가을날에 울리게 될 악기 조화도 고려해서 이번 무대에는 대금 가야금 병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연주에서는 정해진 박자와 속도의 틀을 엄격하게 따르기보다는 음악의 흐름에 따라 변화 가능한 유연성 또 자연스러운 호흡에 집중을 해서 한 음을 어떻게 내고 또 숨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섬세하게 고려해서 가진 회상 전곡을

자연스럽고 긴 호흡으로 여유 있게 선보이고자 했다고 합니다. 대금 연주자 이결은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이수자이시면서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사면육각 이수자이기도 합니다. 국립국악원에서 오랫동안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대금정악에 아주 익숙한 연주자인데요. 그래서 한편 더욱 조심스럽고 이 무대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 공들여 음악회를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진회상 전곡을 함께 연주할 분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가야금 연주자 김형섭인데요. 이 두 분은 오랫동안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자로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의 음악적 호흡을 잘 맞춰온 분이라서 아마도 두 분 연주자의 음악적 조화로 만들어낼 가진 회상 연주는 이 가을날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에서 연주될 음악 미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상현도들이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결의 대금, 김형섭의 가야금, 이영의 피리, 안성일의 장구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평조회상 중에 상현도들이 들으셨는데요. 이결의 피리, 김형섭의 가야금, 이영의 피리, 안성일의 가야금 연주였습니다. 소개해드린 공연은 가진회상이라서 현악영산회상이 연주가 될 텐데요. 그 음원이 없어서 오늘 평조회상 중에서 두 분 연주자가 연주하는 음악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오늘은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오후 7시 반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무대에 오를 이결의 대금정악 시리즈 가진회상 공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무대에서는 영산회상의 도드리를 곁들이고요. 끝곡 군악 뒤에 천년만세까지 연주하는 가진회상이 대금과 가야금 병주로 연주됩니다.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더리, 상현도들이, 도드리와 돌장,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군악, 그리고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까지 전체 13곡의 가진회상 전곡을 한자리에서 모두 들을 수 있는 공연인데요. 우리가 음악 감상을 할 때 이렇게 70여 분이 좀 넘는 그런 곡을 한자리에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처럼 없죠. 우리가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혹은 음악회 현장 아니면 마음 먹고 결심을 하고 집에서 감상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이 곡들 중에 한 곡 혹은 몇 곡만 떼어듣거나 하기 때문에 전곡을 한자리에서 모두 듣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의례가 되고요. 의미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길고 진중한 우리 음악의 향기에 취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이결의 대금정악 시리즈 가진회상에서 그 시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금 연주자 이결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섭의 가야금 이 두 분이 오랜 시간 음악 호흡을 맞춰온 분인데요. 두 분의 멋진 음악적 조화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대금 연주자 이결과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에게 연주 활동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음악일 때보다 스스로를 위한 수행의 음악, 수신의 음악이 돼서 그 음악이 좋은 소리로 드러날 때 마침내는 다른 이들도 좋아하는 음악이 될 것이라 믿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와 같은 소리를 찾아가는 대금 연주자 이결의 음악적 행보 10월 1일 목요일 오후 7시 반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리게 될 이결의 대금정악 시리즈 가진회상 공연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최옥삼류 가야금 짧은 산조 들어보려고 합니다. 최옥삼은 가야금 산조 1세대인 김창조에게 13살 때 약 1년간 산조를 배우고요. 이후부터는 그 제자 한성기에게 배워서 일가를 이뤘습니다. 최옥삼은 광복 이후 북한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한동안 그의 음악이 연주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어서 그 음악을 최옥삼의 제자 함동정월이 간직하고 있던 가락이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함동정월과 명고 김명환 두 분이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를 기억하고 정리한 가락은 1980년에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최옥삼류 가야금 짧은 산조 듣겠는데요. 연지은의 가야금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최옥삼류 가야금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연지은의 가야금,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연지은은 지난해에 KBS 국악대상 현악상을 수상했는데요.

0: 어린 시절에는 잠시 골프 선수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서 중학교 다닐 때까지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딸이 골프 선수가 되는 걸 원치 않으셨다고 하죠. 이 아버님께서 친구 딸이 가야금 연주하는 걸 보고 오시더니 가야금 전공은 어떻겠냐 권하셔서 그때부터 가야금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다양한 음악 활동을 했는데요. 무용 반주 음악, 또 서양 음악 작곡가들의 작품, 연극 음악도 해서 서울연극제 음악상을 수상한 이력도 있습니다. 현대음악, 무용음악, 연극음악 등 다양한 음악을 접하면서 오히려 전통음악 공부에 더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에 12줄 가야금 연습을 더 많이 했다 하고요. 특별히 민속악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전통음악을 제대로 연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오늘날의 가야금 연주자 연지은이 탄생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수군가 중에서 별주부와 호랑이 만나는 대목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길짐승들이 모여서 상좌 다툼을 할 때에 호랑이가 등장해서 여러 짐승을 위협하자 호랑이를 상좌로 모시고 이 자리에 토끼도 함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별주부가 그 장면을 본 건데요. 별주부가 바라보니 자신이 토끼 화상을 통해 본 토끼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토끼를 토생원하고 불러야 하는데 수로 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오다 보니 아래턱이 뻣뻣해져서 토생원이라 못 부르고 호생원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자 호랑이가 난생 처음 생원이란 말을 듣는 터라서 너무도 좋았던 거죠. 호랑이가 좋아라 신나서 뛰어내려오는데요. 언모리 장단으로 부르는 범 내려온다는 대목이 여기에서 이어지죠. 그렇게 해서 별주부와 호랑이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순가 중에 별주부와 호랑이 만나는 대목 듣겠습니다. 임현빈의 소리, 김태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토끼란 놈이 상자에 올라앉아서 귀를 털고 발을 털고 생방쟁을 떨 적에 이때요 여러 날 굶은 호랑이 한 마리가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한 마리 잡아먹을까 하고 돌아다녀도 한놈 걸린 놈이 없겠다. 한 모롱을 돌아더니 이 방쟁 맞은 놈의 여시가 그냥 기침을 캐헤이 해놓은 것이 호랑이가 돌아보니 조그마한 골짜기에 왠가 짐승들이 오물오물 모여있는디 호랑이 마음이 찰박지게 되었겠다. 이놈이 그 냅둬 하고 달려드니 자중짐승들이 똥오줌을 모두 벌벌벌벌벌 싸고 죽은 듯이 모두 이만하고 엎졌을 적에 이때요 토끼란 놈이 깡짱 뛰어나앉으며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인자오시오. 아이 놈들 좀 보소. 너희들 여기서 무엇을 하고 노느냐. 예, 저거들까지 상자 삼고 놀고 있습니다. 멋이었죠? 이놈들 차산 중 어른은 나밖에 없는데 너희들끼리 상자를 삼고 놀아? 이놈들 내 배고픈 김에 살찐 놈으로부터 한 두서는 먼저 식후리라. 이때여 맷돗이하고 고라니하고 둘이 서로 머리를 대고 크게 걱정을 하는디 아이고 장군님 여기서 죽을 놈은 고라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디 그렇지. 누구를 먼저 잡수실라요? 야 이놈아 물어볼 거 있냐? 살찐 너부터 먹을란다. 맷돗이가 이 말을 듣더니 아이고 인자 내가 죽네. 내가 저놈 뱃속에 가서 장사 걸리는 생각은지 어간지 펑벙어요. 뒤를 돌아다 보며 하는 말이 여보게 이 사람들 명년부터는 이런 모임도 있거든 우리 큰아들놈 보고 참석 못오게 말 좀 해주고 우리 작은아들놈 보고 오늘 내가 죽더라고 이런 말이

보여주소. 아이고 장군님, 이제 나이도 먹고 살기도 귀찮은 게 어서 그냥 잡숴버리시오. 야 이놈아, 내가 배가 고파서 거기까지 못 가겠으니 네가 이리 오너라. 맷도시가 아니

0: 저기에 이때요 별주부가 하필 호랑이 거기를 봤지. 가만히 보니까 웬가 짐승들이 모여 앉아 있는디 한가운데서 상여틀만한 것이 딱 죽을 치고 앉았겠다. 아니 저것이 토끼일까? 내가 수궁에서 들었을 적에는 토끼가 조망만한 줄 알았더니 저렇게 클까? 아따 저놈 무섭게 생겼는디. 어라 내가 기왕에 나왔으니 한번 불러봐야지. 이때여 별주부는 원의 말기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 입심이 적었던가 퇴자를 호자로 살짝 변해서 부르는디 저기 저기 앉은 게 몸은 놀숭 놀숭 오고 꼬리만 찬 뜯긴 게 퇴퇴퇴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그때여 호랑이는 그 산 중에 오래 살았지만은 생원이란 말은 처음 들었겠다.
1: 그렇지.
0: 아니 누가 날 자를 생원이라고 할까? 어라 내가 가봐야지. 너희 놈들 내가 잠깐 다녀올 테니 여기서 꼼짝 말고 있으렸다. 펑 내려온다 펑 내려온다 송진김 푸은 걸로 한 짐승이 내려와 너의 머리를 흔들고 향기 쪄지고 몸은 홀쑥 놀쑥 고리 난차 등기로 한 발이나 남고 동기 같은 뒷다리 천통 같은 남다리로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리 흥동서남 백설향으로 자르르르르 뿌리고 종잎떡 벌리고 공행징 흐는 소리 산천이 들도록 땅이 토끼진 한다 자리야 배가 훗 독선이 자리야 깜짝 놀리 목을 우음 그리고 가만히 겁졌다. 호랑이가 내려와서 사면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겠다.
1: 그치.
0: 아니 누가 나를 불렀을까? 아 누가 나를 불렀어? 어허 이리 좀 나와봐.
1: 멀시고.
0: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겠다.
1: 그치.
0: 허허 아 오늘 재수가 없으려고 별일을 다 생겼네. 골짜기를 쳐다보니 거기 있던 짐승들은 어디로 싹 가버리고 아무도 없겠다. 허허 내가 오늘 시장기가 들으란 게는 별일이 다 생겼네. 도로 올라가야지. 막 올라가려고 할지 앞을 보니 무엇이 동그란 것이 없었겠다.
1: 그렇지.
0: 요것이 나를 불렀나? 요것이 무엇이오? 허허 금시초면인디 이놈이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더니 하하 이것이 하느님 똥이로구나.
1: 허시고
0: 하느님 똥 먹으면 명 질다더라. 배고픈 김에 이거라도 먹어봐야지.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를 꽉 잡고 막 먹으라고 할지 아이고 나 깨물린다 해놓은 것이 호랑이 깜짝 놀래 쭉 빼던지며 아니 이것이 뭐라고 말을 하네 그려. 너는 명색이 무엇이냐. 이때여 별주부는 저 속에서 입뿌리만 내놓고 말을 하는디 거기 앉은 게 뒤시오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1: 그러시고
0: 아 이것이 날다려 통성명을 하자네 그려. 오냐 나는 이 산 중에 어른 호생원이라 하느니라. 그러는 너는 명색이 무엇이냐.
2: 예 나는 숙견옥주부 사대손 별주부 별날이라고.
0: 호랑이가 별주부란 말을 듣더니 한번 놀아보는디 허 시구나이 절시고 시구나이 절시고 내 평생 원어기를 왕배탁을 원했더니 오늘날 너를 만나갔으니 아찔미를 먹어보자.

0: 자. 아니 내가 소금이도 아니오.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남생이오. 남생이 같으면 더욱 좋다. 너를 산채로 먹거든면 습기는 먹냐기라 더라 이리 오너 나 먹어보자. 아이고 이 급살 맞을 것이 통이보감을 보았던가 먹기로만 착정러니 아이고 인자 내가 죽네. 어라 이왕 내가 죽으려면은 내 폐술이나 한번 보여주고 죽어야지. 별주부가 목을 쭉 빼고 호랑이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들어가며 자 내 목 나가요. 호랑이가 가만히 보더니 어찌 징그럽고 요상스럽게 생겼던가 뒤로 문구정 물러나며 아 여보시오 그만 좀 나오시오. 그렇게 나오다간 하루 수백 발 나오겠소. 어찌 목이 들랑날랑 그렇게 생겼소. 오냐 내 목병 내력을 잃을 테니 들어봐라. 당은 해력 들더마라 당은 내력을 들어라. 우리 소국 데려가야 영당정 들어온 짓대 천연과 기완자 내 홀로 올리다가 한발 자칫 잘못 오여 중여 그때 똑 떨어져 병신이 되었기로 명희한테 문이 간적 호랑이 슬기가 좋다기로 도루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더니 니가 진종 호랑이냐 도루랑 귀신 긴드냐 비수금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비를 갈 슬기 한점 내오너라. 도루랑 하고 달려들어 호랑이 깊은 살을 꽉 물고 위로 획 돌아는 것이 어찌 뜨겁고 아프던지 이놈이 뛰고 둥글고 생방정을 뜨는디 그때요 호랑이가 별주부를 어디서 만났는고 하면 저 전라남도 해남 갓머리에서 만났겠다. 이놈이 뛰고 뒹굴고 뚝 잡아뛰고 얼마나 갔던지 한없이 가가지고 숨을 쉬려고 보니 이렇게 숨을 쉬려고 보니 의주 압록강까지 당도였겠다.
1: 쉬고
0: 거기서 숨을 쉬려고 앞을 보니 금이 바위 틈에서 생남생이란 놈이 뾰쪼쪼롬 하고 올라오니
1: 그렇지.
0: 호랑이란 놈 깜짝 놀래 그따 이놈 그새 여기까지 쫓아왔네. 거기서 냅다 또 뛴 것이 저 함경도 세수령 고개를 당도했지. 이놈이 거기 앉아서 장담을 하는디 어따 그거 천하의 무서운 놈이로구나. 아 내가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없었는디 그 조망만한 놈한테 생혼이 났네 그려. 송진을 따서 치료할제.
2: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별주부와 호랑이 만나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임현빈의 소리 김태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으로 부채춤 반주음악 골랐습니다. 부채춤의 역사가 우리에게 공식적인 기록으로 알려진 건 1954년 무용가 김백봉이 처음 발표했다는 사실인데요. 일설에 의하면 그 이전에도 남도 지역의 기녀들이 부채춤을 추었다 하는 이야기도 남아 있습니다. 부채의 보편성을 생각한다면 무용가 김백봉이 부채춤을 공식화하기 이전에 어딘가에서 부채춤이 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 어색하지 않은 일이겠죠. 경기소리의 대표곡인 국거리 장단의 창부타령을 들을 수 있는 부채춤 반주음악 이번에 듣겠습니다. 박용호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부채춤 반주음악 박용호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이 춤을 1954년에 무용가 김백봉이 처음 선보였는데요. 올해가 김백봉 탄생 100년이라서 김백봉 춤보전회에서 지난 9월 9일에 김백봉 탄생 100년 기념 공연 김백봉 신무용의 르네상스를 이루다라는 이름으로 공연된 바 있습니다. 이 무대에서도 부채춤이 공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73님께서 추석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깊어가는 가을 내음 짙게 풍기는데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돼서 한편 바쁘긴 하지만 마음 풍성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국악방송이 마련한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을의 풍성한 나날, 추석 명절과 연휴 행복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마음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행 공감을 진행하고 있는 박은영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명절 연휴는 국악방송TV와 함께하세요. 9월 24일 목요일 오전 9시, 명창 송만갑의 일대기를 그린 국악 드라마 초훈가. 오후 1시, 음악감독 박할린이 소리인재를 찾아 떠나는 국악 스캔들 꾼이 나흘간 방송되고, 밤 12시엔 특선 영화 광대소리꾼이 방송됩니다.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청춘들의 흥겨운 무대,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저녁 7시, 소리꾼 김용호의 30주년 기념 콘서트 나는 소리꾼입니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 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

0: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닭을 한 통 타는데 이렇게 닭을 땅 시르렁 실근 닭을 주소

아무

어디 가고 근자에 건넨 도도 오느라 어디가 예박을 타서 밥속을 안 끓여 먹고 바가지를 낳건 부잣집가 파르다 복신부명 살아나세 당기줘서 강상 어떤 난맹아 수천석을 지가 읽고 간들 저기 말 풍화째 내 방금 동을 당할 수가 있느냐.

세리동 세리동 세리동 세리동 세리동 세리동 세리동 세리동 식사 토객 딱쪽에 노니 박석우행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을 하더니 박서우는 도적님이 다 가지고 왔구나. 윈 기도 쪽에 불거정한 날 한 기도를 열고 보니 쌀이 하나 갔더. 또 한 기도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갔더. 흥부가 좋아하라고 돈과 쌀을 한번 빼앗들어 보는데 흥부가 좋아하라고 흥부가 좋아하라고 기도 짱을 돌아보고 나면 도로 서고 톡톡 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갔다 걷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살과 도로 갔다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갔다 걷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갔다. 아이고

돈이 떨어보고 나왔던지. 쌀이 일만 9만씩이고 돈이 일만 9만이지. 흥부가 좋아라고 돈 한 개를 들고 잠깐 노는데. 끝! 세우구나, 잘 세우고. 얼른 세우구나, 얼른 세우고. 돈 봐라, 돈 봐라. 살다 안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땡상구나, 술래 바꾸처럼 동글동글 생긴 돈.

0: 유부과라 큰 자식아 큰 말 근데 가서 백분이 불로 시려라 경사를 보고 우리 형지우장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여보세요 여러분들 나의 한말 듣어보고 부자라고 자식을 벌고 가난타고 간을 마소 엊그저끝까지 박흥부가 운전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지 그런 경사가 우리가 있느냐 올시오 올시오 나도 꽃날부터 기미를 불란다 올시구나 올시오 얼씨구 좋구나 지하 자주인데 얼씨구나 좋다
1: 여보 마누라 또 한 통 가져서 이 통에서는 돈과 쌀이 많이 나왔지만은 저 속에는 뭐가 들었는가 또 한 통 타보자 박을 두 통을 빌어놓고 또 한 번 타보는데 시동 실건

이방군 타고들 항원 아무것도 나고 지를 팔고

풍보마눈에 기가 막혀 다른 듯 안 달라요 여보 영가

늙으면 헤엣기가 시꺼지와 형제의 센 소주걸 아차 한번 뚝 떨어지면 다시겠지.

전부문 사냥군요 삼촌 전문 그린내든지도문 등대산 소천하고 공부자그 대단 남양 천장의 경조 문제의 천하용아동난 사회가 본분전란 허진미구 함성의 영조산 풍진을 세르르르 치집 태평근군대운당 연불타령 제안 놓고 춤추기 좋은 장단 큰방골방 가르다지 국화색인 완자문 초당전 화기상일 모두 다 대거두문 사제한 춘성만아방장 공료분분의 하초단 권석불조까지 걸크르졌다는 젊은 토영실 대무반의 안성욕의 대전문 강구연월 개경

승마공나요 신세공고송행안에 무섭다 호피단 스기종원장 대문 인정있는 눈조사 부계단 한복수란 포세가게의 공초단 행실부족어깨초단 설계인은 송죽단 서부릉섭정 해발랑릉 노방조 청사 홍사 통경이면 백랑릉 흥랑릉 끌어사주 땅 고윤포생복 소소 동어주경성도 황조품매매 흥정의 갑사로다 해주원주 공주옥구자주 김촌명천 해마포 강진나주 극상시모기면 한산시보시 생수 삼팔납증고사관사 성공단 홍공단 대

공단 송해상 가지 그죠 뭐야 꾸역꾸역 나오는데 흥부가 보니까 지쳐왔던지 여보 마누라 마누라는 수연 이북을 기르었으니 마누라 맘껏대로 하나 골라 입어보 무엇이 좋은가 아이고 여보 영감 나는 평생 후에 상호상 사무장 쪽으로 좋습니다 영감은 무엇이 좋소? 나는 흑공단이 좋대. 그럼 영감은 좀 한번 꾸며보. 흥부가 흑공단을 한번 꾸미는데 흑공단만 건 흑공단과 흑공단 저우의 흑공단 들막 흑공단 맞이 흑공단 행존 흑공단 단님 흑공단 모선 흑공단으로 수호를 고등한 알모소 흥부 마누라도 꾸민다 송해삭 댕집 송해삭 겨울이 송해삭 허리띠 송해삭 지망 송해삭 단미 송해삭 꼬쟁 송해삭 속속골 송해삭 볼손 송해삭으로 수호를 들고 걷던가 날보소 하릴 없는 끼꼬리 같네 영감은 영락 없는 까마고 걸거려 또 한 통을 들여놓고 시루룽 실건 톱질이야 시루룽 시루룽 실건 실건 실건 톱질이로구나 이 방송에

청도 소세더래 수만큼을 주고 살면 이구가 어디에 했구나. 시도롱 시월 덕질이야. 시도롱 시도롱 시도롱 시도롱 시도롱 시도롱 발기 반쯤 벌어진다. 방통 속에서 사람 소리가 수건 수건 수건. 대짜우던 놈, 솔짜우던 놈, 끌든 놈, 험이든 놈, 뭉치든 놈, 가리든 놈이 그저 웃구요 웃구요 웃구요 웃구요 웃구요 나오더니 흥부지불긴 난데 동

소소리에 뭔 풍경 소리가 더 좋다. 천석지에 반문서와 만석지에 논문서와 백강고 종서가 가도 담봉 들어있고 안방질이 볼지 않으시면

본담승로야이고 사령길이 볼장이면 강장정 반수리반장 관념일장 화두문각 대무책상까지 놓여있고 최지연소여 조여이면

흥부와 조화라오. 월세군아, 유부와랑 큰 자식아, 큰난 딸을 큰 내가 성급 큰아버지를 오시래라. 경사는 보과도 우리 형님.

맞아. 흥부 부자 되었단 말을 듣고 놀보라 님이 건네갔지. 이놈이 피난간 이렇게 거부가 되었나. 야 흥부야, 흥부가 저희 흥부 소리 듣고 정제관 치고 뭉개바지 입고 나와 인사를 드리니, 야 너 참 잘 사는구나. 내가 소문을 들으니 네가 밤이슬을 맞고 도둑질을 많이 한다는구나.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요? 네가 도둑질 안 하면 어째 대가리가 놀러라냐 이렇게. 영문 포졸들이 너를 잡으러 다니니 일이 있지 말고 너는 10대 농문 10대 나한테 다 맡기고 만주로 들어가서 한 5, 6년만 있다고 오느라 내가 네 집을 잘 봐주마.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요? 사랑으로 들어갑시다. 저희 형님을 사랑에다 모셔놓고 형님 그런 것이 아니라 지비가 날라와서 지비 새끼가 다리가 부르죠. 그 다리를 민트 껍질을 넣고 당사실을 넣어 어떻게 오픈했더니 그 이름에 박씨를 몰아쓰는 것이 그 박통세에서는 부하가 나왔습니다. 야 이놈 그 부자 되기는 참 쉽구나. 응? 그렇게 부자가 된단 말이냐? 너는 집이 새끼 한 마리를 부질렀으니 그렇지 나는 연한 마리를 부질면 너보다 밑값을 부자가 되겠구나. 네. 이러고 흥부가 사랑으로 들어가 여보 마누라 걷는 말 시숙이야지 나가 인사나 드려. 흥부 마누라가 시숙한테 구박하던 일을 생각하면 사지가 펄렁 떨리나. 가장 명중을 거역 못해 나오는데 흥법마리대가 나온다. 흥법마리대가 나온다. 전일에나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리던 일을 생각하니 지금이야 비단이

주지 너는 호사를 많이 시키고 흥보만 우래도 한산심 모수다가 당충함으론 포로소름하기노라. 주름은 잘기 자꾸 멀리다라 아장 그리고 나오더니 시숙께 인사를 드리니 이놈이 지수가 인사를 하거든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야 흥부야 지수가 집게 날 때 보고 지금 보니까 미꾸러미가 용배하구나 흥부 마늘에가 들은 치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잠깐 차리는데 음식을 차리는데 완성 주고 돈형 칠판 천원 수지에 구리죠 신기설에 소벌이 더 주르르르 걸어놓고 곧들었다 오죽판 대모양과 상하기 걸기설기 송편이구먼 또 정열편 구릉역과 산비떡과 빙가징천 생천놓고 조랑산지 무찜천 양해과 정유 콩파 양편에다가 벌어놓고 청단수단 잡백이면 이삼채 돌아지지 낙지영포 공여름에 가진 양님 모여놓고 산채고사리 수골미나리 녹두채 만난 장구 두루루루 들어보 성두하루 백탄소 부채일 활활 기단을 툭툭 깨어 우딱지를 띄고 길길이로 오라 곡구르따 영계집 호두둥 미초리따 손뜨건대 세기가 않고 나무절을 들이라 고기 한 입을 덮어집어 만난 길배 간장국이다 풍덩 들이쳐 강우제 좋은

수술을 하전에다 갖다 보고 어서 시송이 박주환 양주 한잔 잡수세요. 이놈이 지수가 주는 소리거든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야 흥부야 너는 형제가 아니라 내 속을 잘 알지. 나무 소대상 날에 가서 술을 먹어도 술장 끝에 건죽을 쓴 사람 먹는다. 지수 곱게 빈집에 건죽 안 받으시기라. 흥부만이래가 이 말을 듣더니 절이 나서 여보 신송님 여보 여보 아주머님 진수하다 누커누가 하는 말씀을 고금 천일이가 보았소 신성김별 감천이라.

각속으로 눈물이 갔어. 포기질 수 어서가오. 속을 차리는 모두 눈에 집에 왔어. 안 갈라면 내가 본다.

놀부라님이 가만히 보더니 야 흥부야 네 기 좀 못 쓰겠다 썩 버리라 내가 다시 잠겨들어 주마 그리고 저 운목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하추장입니다 날 다하고 형님이 좋아하시면 내일 아침에 하인기어 보낼 테니 건네 가십시오 시식자는 놈 밤새 그 기속에 든 좋은 봄을 다 빼내고 빈기만 주려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매사는 불어 튼튼히 해야지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이님이 글방을 넣지 마 회개해서 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봐 한번 이고 가는데 하초장 하초장 하초장 하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하초장 하나를 얻었네 도장을 건네뛰다 아 자네가 이겼다 조장 조장 아니다 방장 전장 아니다 고추장 된장 아니다 송장 후들장 아니다 아이고 이거 무엇이냐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장화초 초장화 아이고 이거 무엇이냐 가까워서 내가 못 살았다 아이고 이거 무엇이냐 저거 집으로 들어가면 여보게 나

오.

Thank you.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107.5 MHz, 대전 세종 1원 FM 90.5 MHz, 광주 1원 FM 99.3 MHz, 전주 1원 FM 95.3 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 MHz, 청주 1원 FM 107.5 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 MHz, 제주 1원 FM 91.3 MHz, 서귀포 1원 FM 106.9 MHz, 목포 진도 1원 FM 94.7 MHz, 남원 1원 FM 95.9 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 MHz, 제천 단양 1원 FM 90.1 MHz, 충북 영동 1원 FM 99.3 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지금부터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가을빛 가을바람을 보내드립니다.

기산 여산 꽃질빙이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일르니 오날 백발 한신호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격 흔들 쓸 때였나. 봄은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타고 가을이 돌아오면 발로 상풍 돌아오네도 제절대로 뽑히지 않는 광국 단풍도 어떡으며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천찬바람에

우리 세계가 되고 보면 얼백 얼백 전기백원이 모두가 백발급하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끝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

형님 내들 이내 한 말 들어보. 인생의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이면 풍망산 천흙이로 오구나. 다우에 만반진수는 부려 생전에 일배주만도 못 드느니라. 세우라 세우라 세우라 가지 말어라. 아까운 청춘들에 닿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달아놓고 죽곡 두식 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와 목 못하는 놈 차리러 잡아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인들 제 자리로 모아 앉아서 한잔더 먹소 고만 먹게

지금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가을빛 가을바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가을빛 가을바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이 강하늘에 올라서서 사면 경치를 바라보실 적에 적성

자체외난

강할루더 조커니와 오작교가 더욱 좋아.

좋다 좋다. 과연 호남의 젤루라 하겠구나. 예 방자야, 오늘같이 좋은 날 술이 없어 쓰겠느냐? 술 한 상 가져오너라. 방자 술상을 들여놓으니 도련님이 좋아하라고. 예 방자야, 오늘 술은 상하 동락하여 연치 찾아 먹을 테니 너희 둘 중에 누가 나이를 더 먹었느냐? 도련님 말씀이 그리 없으면 아마도 저 후배 사령이 따살이나 더 늦어옵니다. 그럼 그 해부터 부어주어라. 후배 사령 먹은 후에 방자도 한 잔 먹고 도련님도 못 자시는 약주를 이 삼배 자셔노니 치흥이 도도하여. 앉았다 일어서 두루두루 거닐며 팔도강산 누대경계 손꼽아 헤아릴지

흰 배짜 붉은 홍은 송이 송이 꽃 피고 붉을 단 푸른 청은 고물이 단청이라 유망황에 한우성은 벗부르는 소리요 황봉맥접 쌍쌍비난 향기 찾는 거둥이라 물은 본식 은하수요 산은 본식 옥경이라 옥경에 분명하면 얼궁 하나 없을 수냐 백배홍 난만중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해도 가

상도하여 흐르러진 벽돌까지 칭칭 잡아내고 삼사목수를 번뜩 들어 양 그네줄을 갈라주고 선뜻 올라 발굴을 째 한 번을 두고 그러니 앞이 번뜩 높았고 두 번을 두고 그러니 뒤가 번뜩 솟았네. 난만도화 두푼을 가리 손소리쳐 툭 툭찬이 춘풍지화 나궁서리오 행화스부다롱무라 그대로 올라가면 노지황모를 만나볼 듯 그대로 멀리 가면 월궁화가 만나볼 듯 입은 것은 비단이나 잔노르게 알 수 없

산 양대어무산 선녀 어찌 보면 훨씬 멀고 어찌 보면 곧 가까워 들어가 따다오는 양연축 비화 당무연 우련 임심사가

지금까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가을빛 가을바람을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지금부터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햇살 드리우다를 보내드립니다.

그때여 남원에는 봄이 들어 꽃들이 만발하고 벌나비도 날아들지. 춘향과 몽룡은 다시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

아, 맞지.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햇살 들이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후보 사제 왔네. 헛들 사자 불러줄고 일적 월적 갑적 시적 수보 사제야. 없어지든 사제야, 처제든 사제야, 숨지든 사제야, 늘지든 사제야. 까매기 남까매기 소소래기 봉둥이 일철로기 한소 삼식시 사제바 오기방 육갑시 칠증이 팔방기 구구 퇴퇴로 들어든 사제야. 기전자 저지시는 굿대를 향해 보고 기전자 저지시는 명명소리 갱게 듣고 너도 가자 나도 가자 못 죽은 고운이며 내 죽은 영신들아 어둠든 장구소리 구슬핑 갱게 듣고 굿전에 왕거들랑 술 한잔 열심을 체감하고

0: 내기 하나 할래?
1: 내기 좋지. 뭔데?
0: 내가 토끼랑 달리기 시합해서 이기면 얼마 줄래?
1: 내가 너랑 시합을 왜
2: 줄래? 신나간 소리라고. 야, 차라리 진짜 나 보통 일이 빠르겠다 진짜.
0: 아, 이 자식들 봐라. 장난인 줄 알지?
1: 그럼 장난이지.

0: 걔 뭐니? 진짜 웃긴다. 처음부터 돈 내기였다면서?
1: 그랬다니까. 토끼같이 좋아하니까 봐줄 거라고 생각한 거지.
0: 어, 깬다 걔. 무슨 자신감이야?
1: 짜증나. 걔 착해쳤던 거 완전 가식이잖아.
2: 진짜 재수없다.
1: 토끼야, 그런 자식 빨리 잊어버려.
2: 야, 차라리 잘 됐어. 네가 아까워.
1: 반지를 치우고 내일 당장 소개 좀 잡아.
2: 가자. 토끼야, 너 괜찮은 거지?
3: 어, 괜찮아. 날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은 내가 사랑했던 그 모습이 거짓이었다는 것도 이젠 괜찮아. 하지만 정말 힘든 건 말이야, 이렇게 아픈데도 이렇게 미운데도 잊지 못한다는 거,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

시간이 흘러 거북이는 취업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워낙 놀기 좋아하는 녀석인지라 스펙은 개판이지만 면접에서 대박을 치고 철밥통으로 유명한 용궁 그것도 비서과에 덜컥 붙어버렸네요. 와. 입사 반년 만에 용왕 비서실에 들어간 거북이. 역시 세상은 불공평하다 봅니다. 내가

0: 제가 가서 구해오겠습니다.
1: 오, 거북이 자네가.
2: 오랜만이네. 웬일로 연락을 다 했어?
3: 아이 뭐 그냥 너 어떻게 사는 궁금하기도 하고 살짝 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2: 정말 보고 싶긴 했던 거야? 사실 나 너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3: 아이 그럼. 야 엄청 보고 싶었지. 아 참. 야 나 근데 이번에 용궁 취직했다? 나 지금 용왕 비서과 있어.
2: 어 그래? 대단하다 야. 축하해.
3: 에휴 대단하긴 뭐. 특별한 어때? 요새 시험 준비 잘 되고?
2: 어, 나 그냥 학원 다니고 토익 준비도 하고 운동도 하고.
3: 에휴 그랬구나. 잘 될 거야. 원래 네 공부 잘했잖아. 야 근데 너 나랑 용궁 같이 안 갈래?
2: 어?
3: 아유 왜 너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해서 용궁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려고. 그래서 오늘 보자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데이트 신청 같은 거 있잖아.
2: 데이트?
3: 그래 데이트.
2: 아니 용궁 가보고야 싶지. 근데 나 수영을 잘 못해서.
3: 아이 무슨 소리야. 야 내 등에 앉아있으면 그냥 야 퍼스트 클래스로 그냥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꽉 잡아.
2: 어? 어?

0: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1: 무슨 소리야? 야, 네가 감 밖에 있다며.
0: 너 정말 바보구나.
1: 뭐야? 너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야?
0: 아니야. 사실 내가 바보지. 그렇게 너한테 상처 많이 받았는데도 또 널 믿으려고 했으니까.
1: 아, 야,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라.
0: 난 너 진심으로 좋아했어.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용궁에서 거짓말한 건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냥 둘이 마지막으로 얘기할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뿐이야. 내가 안 필요하다고 했지? 너니까 주는 거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1: 야, 너 뭐 하는 거야? 야, 토끼야.

0: 그래? 어땠어?
1: 와, 토끼 진짜 나쁜 것 같아. 거짓말쟁이.
0: 그치? 우리 인호도 토끼같이 깨만 부리지 말고 거북이처럼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 돼야지.

보름달은 그리움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도,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일상을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 선생이 이룩한 국악예술학교에서 음악교육의 결실은 뛰어난 제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제자만 대충 꼽아도 피리를 배운 제자에는 최경만, 박범훈, 김광복 등을 꼽을 수 있고 해금을 배운 제자에는 김영재, 최태현, 김무경, 홍옥미 등을 꼽을 수 있고 장구를 배운 제자에는 장덕화, 장종민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음악 활동을 하는 제자는 부지기수라 할 수 있다. 음악학자 이보형 선생이 남긴 지영이 명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영이 명인의 가르침 덕분에 해금 연주가이자 작곡가로도 큰 업적을 남긴 국가무형유산 검은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61년도 선생님 처음 뵙고 한복을 곱게 입고 앉으셔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대하는데 우리야 너무 어리니까 아주 뭐 어려운 옛날 할아버님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자상하시고 꼼꼼하시고 그때 한방에서 피리 해금을 같이 가르치셔가지고 너무 어려서 뭔 소리지도 모르고 그냥 해금만 배웠죠. 옛날서부터 내려온 그 무속제라든지 미녀제라든지 경기제가 강하시죠. 이건 부정거리다, 발포들에다 무슨 뭐 십체다, 오체다 해가면서 이렇게 다 시범 보여주시고 그때는 연령 차이가 너무 어려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학생 국악관연 악단이라고 우리 국악예술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잘 키워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월급을 주는 단체가 생길 거다 해가지고 그 당시 김현옥 시장 그분을 박건봉 선생님하고 박기 선생님 다 노력하셔가지고 그때 대군부는 김광희 선생님도 참여하셨고 남산으로 모시고 와서 국악 합주 학생 하는 걸 보고 이거를 좀 시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시립관인 학단이 생긴 걸로 알아요. 대풍요 그거를 전부 악보화하는 거 그다음에 관현악의 초창기에 초석을 다져놓으신 거 그 한성주 선생 밑에서 조교를 하셔가지고 한영우 선생님이나 강선영 선생님들이 가끔 오셔서 이렇게 문답도 하시고 하여튼 전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많이 자문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국악의 업적으로 볼 수 있고 저희들한테는 매일 대학 나와라 대학 나와라 우리는 시대가 그래서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대학 꼭 나와서 애들을 많이 길러야 된다 막 그런 국악 운동가시죠. 그 선생님이 가장 내 기억에 남는 건 내일이면 하와이를 떠나시는데 오늘 집으로 와라. 왜요? 그랬더니 이걸 꼭 너한테 일러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바닥을 치시면서 그 장구채 가지고 그냥 도닥도닥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15채 막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밤이었어. 우리 집하고 가까웠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성금년 선생님이 여보 지금 몇 시인데 그러고 앉았냐고 내일 출발하실 분이 걔가 지금 그걸 다 받지도 못하고 그럴 테니 그만하시라고 막 이래서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이 명인의 제자 국가무형유산 검은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숲 이슬 먹은 딸을 보내드립니다.